보허자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채 시인의 7월의 꿈꾸는 사랑이라는 시 앞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시가 부족하다 싶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좋은 시 한 편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머지 후반부까지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느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걸요. 대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시인은 하찮은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들꽃과 같은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생명이고 또 아무리 작고 여려도 견딜 것을 다 견뎌야 삶이라고 했습니다. 대의만이 명분이 아니라 누구나 저마다의 하늘,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그 모두가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7월은 존재의 귀함을 생각합니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채 시인이 이 7월의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 7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 한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염양춘 듣겠습니다. 이승엽의 대금연주입니다.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가사 백구사입니다. 백구사의 백구는 흰 갈매기를 말하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이 원래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백구사란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구야 펄펄이란 부분도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부터 시작합니다. 백구사 노랫말 중에 자연을 묘사한 부분이 참 예쁜데요. 5장을 보면 다람쥐, 자라, 조팝나무, 피죽새, 한바꽃, 벌이 두루 나오고요. 6장에서는 벌의 모습을 아주 앙증맞게 묘사했습니다. 벌의 몸이 둥글고 발은 작으니 동풍이 건듯 불째마다 이리로 접두적, 저리로 접두적, 너훌너훌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7장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가 버들 사이로 왕래하는 모습, 백설 같은 흰 나비와 꽃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8장에도 나비가 있는데요. 날아든다, 떠든다, 두 날에 펼치고 날아든다 하고

나비가 있는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노래할 때는 전성, 요성, 퇴성과 같은 다양한 목구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가사 109사 이번에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가사 109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계락 편수대협을 연주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악기 편성이 매력적입니다. 가야금과 단소 이렇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 농낙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야금 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강태홍은 음악가 집안 출신이죠. 우리에게 창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강용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나이 19 전까지는 고향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부산 지역에 자리 잡아서 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주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어받아서 연주하는 전통이 형성됩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여타 가야금 산조에 비해서 주법이 특별한데요. 가야금의 막는 주법을 많이 씁니다. 또 한편 장단의 틀과 어긋나도록 엮어가는 그런 가락이 많이 나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와 마무리 가락으로 중모리까지 연주하는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 듣겠습니다. 고현정의 가야금, 박범태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세산조시와 마무리가락으로 중머리까지 연주했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사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고연정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박범태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구음신화위입니다. 구음신화위는 사람의 목소리, 구음이 곁들여진 신화위인데요. 진도 지역에서 태어나 활동하면서 진도음악, 나아가 남도음악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 조공예, 김대래 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구음신화위 들려드립니다. 조공예, 김대래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데.

Oh,

다

나나나나

Yeah.

줄 내 줄을 어디다 쟀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청이나 줄쩌라 도화마당에 불을 뻗어 가지에다 왔다 꽃이 피어 긋고 단상 긋고 나가 왔다 이 황에다 걸어라

거부야 거부야 왕거부야 조리동동 왕거부야 네 아주를 들라거든 아말랑 자말랑 말랑 마치랴 아징게 자징게 도매도매

피드라도 전원 믿지 마오. 그때 커서 왕대 태고 왕대옥에 권세 펴고 도둑에 아주 뽑혀

구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김대례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철연금 병창으로 흥보가 중에 박타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철연금이란 악기는 20세기 전반에 만들어지고 처음 연주되기 시작한 악기인데요. 악기 형성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착실하게 이어져 온 악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악기를 판소리 하시는 분이 많이 연주했고요. 또 검고 연주자들도 이 악기가 술대를 쥐고 연주하는 악기라서 친연성을 느껴 많이 연주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연금 병창으로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듣겠습니다.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사토케.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 하고 비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늘.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 내외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어째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이 아니라 흥보 내외 좋아라고 돈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디.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 작가 장기 타령 준비했습니다. 장기 타령의 장기는 우리

우리가 오락으로 두는 장기를 말하죠.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장기를 취미로 두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없던데요. 예전에는 요즘 같은 계절이면 동네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장기 한 판씩 두는 모습, 장기판에 장기알을 내려놓는 그런 소리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장기타령의 노랫말 5절을 보면 회양목을 한 가지 찍어서 32짝 장기 한 판 두어보자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 곡이 장기타령이란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타령 듣겠는데요.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런 이미 그것을 다시 이루다가 그 밤에 어떤 도거리 들어 어떠냐 고벌로 세문한 그 집안이 두 흔 다가가가가

고양두벙바이 양천은 허바이 김포로 돌아간바이 통진불근바이 인천은 성바이 시흥운 온산 무독바이 형제바이 삼신 가천광안 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구훈바이

임원턱바이 수원한 나가루 용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원 곤지바이 음주근 한줄바이 여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황해도로는 아려 금천은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산양세남지꼭바이 과줄바이 황주는 쪽도리바이 평양가

두 곡의 음악 들으셨는데요. 앞서서 경기 잡가 장기 타령을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음악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을 권재훈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위 타령은 밥을 지었는데 돌이 나왔죠. 그 돌이 바로 이미 안 계셔서 나왔다. 그리고 그 돌은 전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있는 바위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해학과 위트가 있는 그런 곡이었죠.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즘 자연의 소리가 참 듣기 좋은데요. 낮 시간에 도심에서도 가끔 매미 소리가 들려서 잠시 도시라는 공간을 잊게 하고요. 밤에도 간혹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름 풀벌레 소리는 확실히 가을 소리와 다르죠. 뭐랄까요? 좀 더 윤택한 소리가 난다면 가을 풀벌레 소리는 다소 쓸쓸한 기운을 전해주기도 하죠. 계절은 이렇게 소리로도 다가오는데요. 이래저래 이젠 여름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리로 맛으로 이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염이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밝고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따뜻한 물로 손을 씻을 때마다 네 생각이 난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일들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 안녕, 잘 지내. 여름을 잘 보내. 안미옥 시인의 시 여름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름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꽃별의 해금 연주 Remember Me 듣고 왔습니다. 여름은 모든 생명이 우거지는 계절이죠. 봄 기운에 움튼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 절정을 맞이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산으로 바다로 뛰어들고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까지 움직이고 나른한 몸을 깨워줄 여름의 맛을 만끽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독 여름에는 기분 좋은 추억이 많은 듯합니다. 문화시대에서도 여름의 정취를 한층 더하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인데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존 코너들은 쉬어가고요. 두 개의 특집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을 낭독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음악가의 여름 코너도 이어집니다. 아티스트의 추천 음악과 함께 여름의 매력에 푹 빠져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손님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전송이님의 플레이리스트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국악방송 덩덕쿵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팟빵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보기와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듣고 와서 여름의 문장들 코너 이어볼게요. 하윤주의 노래 꽃잎.

여름의 문장들. 여름 사랑단. 어떤 것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와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을 미주알 고주알 늘어뜨리며 좋아하던 것을 한 번 더 좋아하게 되는 이상한 반복에 빠지게 된다. 주변에는 여름 사랑단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한꺼번에 모인 적도 없이 단지 여름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조직된 단체이기도 하다. 특이한 점은 이들 모두 겨울이면 시름시름 앓는다.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여름의 고유 명사를 그리워하면서 안부를 전할 때에도 여름에 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곤 한다. 비교적 더위를 잘 참고 여름에만 볼 수 있는 생기 있는 풍경을 세세히 들여다보는 사람들. 여름에 제철 음식이나 과일을 잘 챙겨 먹고 매일 보는 풍경 속에서도 여름을 사유하는 생각들. 이 모든 이들이 내게는 여름 사랑단이다.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꼭 여름 사랑단을 가슴 한쪽에 떠올리게 된다. 더워 죽겠는 날들까지도 사랑하냐면 망설여지지만 여름에는 많은 것들이 깨어나기에 몸속에 꽁꽁 얼어있던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든다. 심장이 해빙되는 기분을 한 번쯤이라도 느껴본다면, 여름의 활기를 본 적 있다면 누구나 여름 사랑단이 될 수 있다.

매실. 매실청을 담그는 일로 여름을 시작한다. 여름에 유독 배탈이 많이 나 집에 제때 두지 않으면 상비약이 없다고 불안을 느끼게 된다. 어렸을 적부터 어디 아프다고만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매실차를 타서 방에 가져다 주곤 한다. 설탕과 섞여 오랜 시간을 견디면 모든 병을 치유해 줄 것만 같은 열매. 매실을 모를 때도 그랬다. 배가 아프니? 이걸 마셔라. 이게 뭔데요? 몸에 좋은 거니까 그냥 잔말 말고 마셔라. 이마에 열이 나니? 이걸 마셔라. 배 아플 때만 마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냥 잔말 말고 마셔라. 다리를 좀 삔 것 같아요. 이걸 마셔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열매는 낙과하면 부패하기 시작한다. 시간에 짓눌려 녹아 흐르게 될 것이다. 배가 아프지 않아도 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이걸 먹고 아무도 아프지 않은 여름을 보낼 수만 있다면 심장은 여름 내내 바닥에 툭 떨어질 일 없어서 썩지 않고 사랑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여름의 문장들 코너에서는 아침달 출판사 편집부에서 펴낸 여름어 사전 중에서 여름 사랑단과 매실에 대한 글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여름 사랑단에 이어 전해드린 곡은 이로 란탈라의 피아노 연주 인터메조였고요. 매실에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홍갑과 루시드 폴이 함께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습니다. 아,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여름 사랑단이 있으시겠죠? 분명. 날은 덥고 비도 자주 오고 또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많다는 생각을 새삼 해봤습니다. 금요일까지 낭독해드릴 여름의 문장들을 통해서 여름의 즐거움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가의 여름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음악가의 여름. 음악가의 여름 플레이리스트에는 어떤 음악이 가득할까요? 시원하고 뜨거운 여름의 정취를 음악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재즈 보컬리스트 전송이님의 여름 플레이리스트 함께 들어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전송이님은 보통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1: 네, 그렇죠. 현재 거주가 독일 베를린이고요.
0: 네.
1: 취리히에서 가르치고 주로 활동하는 무대는 유럽 쪽입니다.
0: 그러면 지금은 잠깐 휴가차 혹은?
1: 네, 휴가고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학교 스케줄이 여름과 겨울은 방학이다 보니까
0: 네.
1: 그때에 맞춰서 한국에 네. 나오기에 좀 용이한 편이에요.
0: 덕분에 네. 우리가 전송이님의 플레이리스트를 함께 들을 수 있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그 예술가들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예술가들은 아마 우리보다 계절을 받아들이는 감각도 좀 남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거든요. 음악가 전송이에게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요?
1: 글쎄요. 모두에게 사실 여름은 특별한 기억들이 많은 때이기도 한 것 같은데 사실 유럽 이주하고 나서부터는 네.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적어져서 그래서 유럽의 그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아, 또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겠네요.
1: 네.
0: 자,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서는 음악가가 추천하는 여름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전송이님은 오늘과 내일 함께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을까요?
1: 아마 모두 비슷하기는 하겠는데 또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여름하면 삼면이 바다인
0: 네.
1: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바다가 아닐까
0: 그렇죠.
1: 그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처럼 바다에 둘러싸인 그런 감각적인 나라가 또 브라질이 아닐까 싶어서
0: 네.
1: 그런 바다, 뭐 사랑 그리고 브라질 네. 이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벌써 그냥 주제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낭만이 있고요.
1: 네.
0: 열정이 느껴지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한 그런 음악이 아마 흘러나오지 않을까
1: 네.
0: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음악은 어떤 곡일까요?
1: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음악은 아구아스지 마르소라고 하는 뜻으로 하면 Waters of March. 3월에 사실 3월 곡이기는 해요.
0: 아.
1: 그렇지만 이제 물이 이제 주제가 되는
0: 네.
1: 그런 곡이고요.
0: 네.
1: 앨리스 레지나 앨리스 헤지나 그 보컬리스트고요. 그리고 조빔, 카를로스 조빔의 앨범인 앨리스 앤 톰의 첫 번째 수록곡입니다.
0: 네.
1: 여름의 가벼움은 아무래도 보사노바가 제격이겠죠. 그래서 브라질의 국민 가수인 앨리스 헤지나가 부른 노래이고
0: 네.
1: 조빔이 만든 그런 곡입니다.
0: 그러면 아구아스 지 마르소 이거 뜻은 어떻게 될까요?
1: Waters of March, 3월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0: 네.
1: 가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좀 인생에 대한 좀 큰 은유가 많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비가 도시를 씻어내듯 가사는 사소한 잔해들과 삶의 뭐 여러 실존적인 개념들을 좀 나열을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간 뒤에 결국 새로운 봄이 찾아온다는 그런 희망적인 가사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네,
1: 음악은 또 이 보사노바가 가장 이렇게 가벼운 그런 느낌을 또 주는데
0: 네.
1: 그래서 좀 가벼운 음악으로 좀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시작을 해볼까요?
1: 네.
0: 자, 음악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앨리스 레지나의 아구아스 지 마르소.

0: 되게 상쾌하고 경쾌하고 산뜻하고 막 그러네요.
1: 맞아요. 엄청 가볍고 좀 상큼한 그런 느낌이 있죠.
0: 아니, 아까 소개해 주실 때 보사노바 음악이다 이렇게
1: 네.
0: 해 주셨는데, 사실 보사노바라는 음악 장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작 보사노바가 어떤 음악인지 잘 모르거든요.
1: 보사노바가
0: 예.
1: 카를로스 조빔이 좀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 그런
0: 장르예요?
1: 리듬, 네,
0: 네.
1: 리듬이고 장르인데, 시작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바이아오라는 지역의 그 출신이에요.
0: 네.
1: 그쪽 리듬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아오 리듬과 여러 다른 리듬들을 많이 조합하면서 음악들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0: 네.
1: 이 리듬이 이제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0: 아.
1: 사람이 보사노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 여름은 되게 이제 좀 나른해지기도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럴 때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으로 아주 제격인,
1: 맞아요.
0: 네, 앨리스 레지나의 아구아스 지 마르소 맞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 곡을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브라질의 정열과 사랑이 느껴지는 여름 음악, 다음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다음으로 제가 가져온 곡은 브라질의 레전드 작곡가이고 또 멀티 연주자인 헤르메토 파스코아우의 그런 음악을 가져왔어요.
0: 네.
1: 이분은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투어를 돌때 제가 베를린에서 그 공연을 만났습니다.
0: 네.
1: 네, 그분이 직접 연주하는 것을 봤고
0: 예.
1: 휠체어를 타고 올라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나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무대에서 살고 무대에서 죽는 그 음악가의 꿈을 실현하신 그런 분인데요. 이분은 사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빈곤층 출신의 음악가로 음악적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모든 걸 스스로 깨우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운 악기가 아코디언이고 그 이후에 뭐 건반 악기, 모든 건반 악기와 그리고 관악기, 뭐 색소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양한 악기들 모두 스스로 배운 그런
0: 네.
1: 분입니다.
0: 천재신가 봐요. 제가 아는 단어로는 그 말밖에 표현을
1: 네,
0: 못할 것
1: 정말.
0: 같아요.
1: 네, 그렇죠.
0: 네.
1: 아무래도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많으니 그렇게 혼자 스스로 터득하시고
0: 네.
1: 지금은 또 브라질의 그런 그의 학교, 그러니까 사실상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0: 네.
1: 그분과 음악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모르기는 하는데 이제 그분의 밴드 헤르메토 파스코아우의 그룹보라는 헤르메토 파스코아우의 그 그룹 이런 밴드 같은 경우에 그곳 출신 사람들, 그러니까
0: 네.
1: 아들이 퍼커션을 연주하고
0: 아.
1: 그분 같이 연주하는 베이시스트의 아들도 그
0: 대를 이어서,
1: 밴드에서
0: 네.
1: 같이 드럼을 연주하고 그런 가족 같은 그런 그룹이에요.
0: 네. 아, 제가 이렇게 오늘 이 헤르메투 파스코아우,
1: 네.
0: 이런 정말 천재적인 그 작곡가와 그 플레이어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사실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1: 네.
0: 퍼포먼스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기인 같아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개구진 할아버지 같기도 한 거예요.
1: 맞아요.
0: 굉장히 다양한, 좀 독특한 그런 공연 같은 게 있죠.
1: 네, 맞아요.
0: 예.
1: 뭐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보셨겠지만 그 계곡 물에 들어가서 악기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주하는 것도 있고
0: 네.
1: 배를 두드리면서 긴 턱수염을 가지고 스크스크 하는 소리를 가지고 연주를 하기도

0: 도 하고 뭐 오리 인형 있잖아요. 꽥 소리 나는 거.
1: 예.
0: 그걸 가지고도 연주를 하시고 다양한 세상에 있는 소리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드시고 또 표현하시고
1: 네.
0: 그런 아주 창의적인 분입니다.
1: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면, 그런 게 어떻게 악기가 될수 있겠어? 라는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냥 마치 우리 콜라병, 빈병 같은 것을 가지고 불면서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도
0: 네.
1: 하고, 이게 이렇게 지상에서 했을 때와 물 안에 들어갔을 때또그 진공이 달라서 새로운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음악을 되게 즐기면서 지금 연주를 하고
0: 네,
1: 있다.
0: 맞아요.
1: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네, 그런 분입니다. 자, 그러면 헤르메트 파스코아우의 곡 중에 어떤 거 들어볼까요?
0: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 포르투갈어에서는 사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 시간이라는 말인 De Sábado para Domingo 이런 말이 있는데 그
1: 네.
0: 말을 브라질의 레전드 아코디언 연주자의 이름을 따서 De Sábado para Dominguinho 그 사람의 이름이
1: 네.
0: 도민기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목을 지은 곡입니다.
1: 네. 이 제목은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전송이님의 소개를 들은 것으로 하고 바로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0: 자, 헤르메투 파스코아의 음악 제목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1: Di Sabato para Dominguinhos.
0: 네, 조금 전에 들으셨던 곡이 바로 Di Sabato para Dominguinhos였습니다. 와, 굉장히 자유로운 느낌을 주는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네. 것 같습니다. 자, 국악방송 여름 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 오늘 음악가의 여름 코너에 있는 재즈 보컬리스트 전송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다, 사랑, 그리고 브라질을 주제로 한 음악을 만나보고 있는데 사실 월드뮤직을 잘 들을 기회가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브라질 음악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1: 그쵸.
0: 열정적이고 뜨겁고 뭐 그런 느낌? 그 브라질 음악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매력 같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브라질 음악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자연과 가장 맞닿아 있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아프리카 노예로부터 시작된 아프리카의 그 리듬이 브라질 원주민들의 리듬과 섞여서 다양한 리듬이 그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음악이라는 점.
0: 네.
1: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0: 네.
1: 그래서 그게 이제 춤이 기본인 사실상 리듬은 춤이 기본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가장 인간적인 표현인 흥 그런 게 담겨 있는
0: 네.
1: 그런 음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날것의 소리들, 자연 자체의 소리들을 재료로 음악을 만드는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음악적 발전이 사람들의 귀를 좀 매료시키는 게 아닐까
0: 네.
1: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네. 우리 전송이님은 브라질 음악을 언제 처음 접하신 것 같으세요? 어떤 곡으로? 잘 기억이 나실까요?
1: 네. 네, 저도 사실 헤르메토 파스콰를 거의 처음에 들은 거죠.
0: 네.
1: 보사노바도 사실 좋기는 하지만 제 귀에 조금 더 이 구미를 당기는 것은 좀 특이한 것들이기는 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분 음악을 버클리 다닐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연주를 하는 그 모습을 네, 사랑스럽게 또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0: 자, 이번에는 누구 음악 들어볼까요?
1: 이번에는 사실 방금 들으셨던 분과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에 계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0: 네.
1: 엑베르투 지스몬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 이미 영재로 네, 그렇게 네. 나온 분이고
0: 네.
1: 현대음악을 작곡하러 파리로 유학을 가셨고 이 유명한 안톤 베이버 또는 아놀드 쉔베르크 이런 사람들과 공부를 한 그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예요.
0: 그러니까 소위 그 음악계 엘리트 코스를
1: 그렇죠.
0: 밟은 분이네요.
1: 그렇죠.
0: 자, 그러면 에그베르투 지스몬치의 음악 중에서도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1: 제가 오늘 골라온 곡은 로루라는 곡인데
0: 네.
1: 브라질 북부에서 나온 그 바이아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아오 리듬, 그 리듬으로 구성된 그런 음악이고요.
0: 네.
1: 이 엇박을 계속 치는 그런 싱코페이션이 매우 매력적인 그런 음악이에요.
0: 네.
1: 이렇게 하면 따, 따, 따, 따, 따 계속 이 네. 엇박으로 계속 네. 나가는데
0: 네.
1: 이 곡 같은 경우 사실 다양한 음악가들이 본인의 앨범에 실을 정도로 아주 사랑받는 그런 곡이거든요. 유명한 베이시스트인 재즈 베이시스트인 에스페란사 스팔딩 역시 이 곡을 연주를 했고 부르기도 했고
0: 네.
1: 이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연주하는 그런 이 여름의 더위를 쉽게 가볍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곡입니다.
0: 제목이 로로
1: 로루
0: 로루
1: 네,
0: 네.
1: 로루
0: 자, 이 곡에 이어서 한 곡 더 만나볼 텐데 그 곡까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네,
0: 네.

0: 이어서 들으실 곡은 Brincando con Teo라는 곡이고요.
1: 네.
0: 보컬리스트 타티아나 파라와 안드레스 베우사르트라는 피아니스트의 듀오 앨범인 아키,
1: 네.
0: 여기, 이곳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이에요.
1: 네.
0: 보컬리스트 타티아나 파라는 브라질 사람이고 안드레스 베우사르트는 아르헨티나의 국민 트리오인 아카세카 트리오의 피아니스트거든요.
1: 네.
0: 두 분이 2007년에 이 앨범을 냈는데 다양한 브라질 연주자, 음악가들과 아르헨티나 모던 작곡가들의 음악들이 정말 많이 실려 있어요. 사실 이 앨범에서 유명한 곡은 카를로스 아기레의 그 피아니스트인데
1: 네.
0: 그분의 밀롱가 그리스라는 곡이 사실 유명해요. 엄청 기하학적인 곡이고 피아니스트의 테크닉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
1: 네.
0: 저도 제 듀오 앨범에 실을
1: 오,
0: 정도로 보컬리스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도전적인
1: 네.
0: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테크닉이
1: 네.
0: 워낙 중요한 곡이라. 근데
1: 아.
0: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여름의 느낌으로는 조금 더 밝고 가벼운 느낌의 곡인 이두 번째 트랙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1: 네.
0: 가지고 왔습니다.
1: 자, 그래서
0: 네, 우선 먼저 들으실 곡은 로루,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Brincando con Teo.
1: 네, 함께 듣겠습니다.

0: 와, 이거는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1: 네.
0: 같아요. 이 엇박에 자꾸 몸이 흔들거려지고 고개도
1: 네.
0: 까딱여지게 되는 그런 곡
1: 네.
0: 두 곡이었습니다. 에그베르토 지스몬치의 로루, 그리고 타티아나 파라와 안드레스 베우사르트의 브링칸 뚜꽁떼우.
1: 네,
0: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0: 이두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아, 진짜 여름 음악 답네요. 자, 벌써 마지막 음악 들어볼 차례인데요. 오늘 마무리해줄 아티스트 누굴까요?
1: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오늘 사실 브라질의 여성 보컬들을 다양하게 좀 가지고 왔거든요. 이번 보컬리스트는 모니카 사우마수라는 브라질의 레전드 보컬리스트고요. 따뜻하고 서정적인 중음역대의 목소리가 정말 매력적인 그런 분입니다.
0: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곡일까요?
1: 곡 제목은 콘솔라소라고 하고요. 모니카 사우마수의 그 앨범 인 아프로 삼바스 에 들어있는 곡이고요. 곡은 바덴 파월이라는 분이 작곡을 하셨어요. 이 앨범은 그녀의 첫 번째 앨범인데 제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앨범이라 사실 그분의 첫 번째 앨범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그 앨범 커버가 이 기타 하시는 분과 이분이 바다에서 춤추면서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미 바다와 그런 여름의 분위기,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0: 알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 주신 곡 오늘 끝곡으로 들어보고요. 내일 선곡도 기대되는데 살짝 소개를 먼저 해 주신다면?
1: 오늘은 사실 조금 더 서정적이고 가벼운 곡들로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내일은 좀더 에너지 넘치고, 그리고 진한 느낌의 곡들, 그런 곡들로 가져봤습니다.
0: 네, 기대하겠습니다. 국악방송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에서 준비한 음악가의 여름. 내일도 재즈 보컬리스트 전송이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내일도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여름특집, 우리가 사랑한 그 여름으로 준비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곡으로 모니카 사우마스의 콘솔라소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숨쉬고 철새들이 쉬어가는 삶의 터전, 바로 갯벌인데요. 충남 서산을 비롯해서 우리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밀물과 썰물이 오가는 묵묵한 시간 속에서 점박이 물범과 수많은 철새를 가만히 품어온 터전의 가치가 다시 한번 세계의 인정을 받은 셈인데요. 자연이 내어준 깊은 품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온기, 우리 갯벌이 전해주는 청량하고 생명력 넘치는 숨결을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김혜영의 노래였어요. 낙진의 계흑잔치 전해드렸는데요. 반가운 소식 제가 여는말에서 전해드렸죠. 지난 25일이었어요. 충남 서산을 비롯해서 여수, 고흥, 또 무안의 갯벌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고 하네요. 와, 이게 이제 보통 갯벌하면 검은 갯벌 흙이나 바지락, 짱뚱어 같은 그 정겨운 모습부터 떠오르는데요. 알고 보면 이 갯벌이요. 수많은 생명에게 소중한 집이자 생명의 보물창고인 셈이에요. 특히 이번에 등재된 서산 가로림만 갯벌은요. 귀여운 점박이 물범이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쉬어가는 곳이자 저새나 노랑부리 백로 같은 멸종위기 철새 170여 종이 먼 길을 날아가다가 들르는 휴게소 같은 공간이라고 해요. 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장소였네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던 갯벌이 세계적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귀한 터전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생각해보면 갯벌은요. 밀물이 들어오면 자신을 조용히 다 덮어주죠. 또 썰물로 나가면 그 안에 품었던 생명들을 가만히 세상에 보여주곤 해요. 얼마나 신기해요. 매일 반복되는 그 짠물 냄새 속에서도 불평 없이 온갖 생명을 품어내는 갯벌의 그 넓은 품이 어쩐지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이 답답할 때 모든 것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갯벌처럼 가만히 숨 고르고 내 마음의 여유를 넓혀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김대성 작곡의 갯벌 전해드릴 텐데요. 검은고를 중심으로 시작돼서 대금, 피리, 해금,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가 어우러진 연주입니다. 긴장과 이완을 통해서 해방된 감정에 도달하고자 한 곡인데요. 오랫동안 경험했던 갯벌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곡한 음악이에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갯벌 감상해 보시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갯벌 듣고 오셨습니다. 1178님께서 주말에 셋째 언니 산부인과 마지막 달 검사가 있어서 도와주러 다녀오셨대요. 안산까지 다녀오셨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조카가 생긴다라는 생각만으로도 떨립니다. 아, 미리 100일의 주사도 접종하고 튼튼이가 건강하게 나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또 그 조카 사랑이 말도 못 하잖아요. 특히 이제 몇 번째 조카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조카에 대한 그 이모 고모들의 사랑은 정말 아유. 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고 얼마나 예뻐요. 아,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또 예쁘게 탄생하면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세요. 김인설님께서 마루 출석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외출 금지하고 마루와 함께해요. 아, 오늘은 그럴만해요.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그랬고 아, 해가 쨍쨍하고 습도가 높고 하다 보니까 밖에 조금만 있으면 좀 지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어제 아침 새벽 6시에 산책을 다녀왔거든요. 나 조금만 더 지나면 더울 거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 시간에도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근데 뭐 한낮 시간은 당연히 그냥 실내에 가능하면 계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6642님께서 요즘 생활은 에어컨에 종속돼서 살아가는 듯 합니다. 낮에는 무덥고 또 밤에는 열대야.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한 여름이니까 아유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이제 건강 잘 챙기면서 이 시기를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 들죠. 근데 외국 바다에서는 갯벌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이 갯벌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건 야 대단한 유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갯벌이 진짜 자연의 보고라고 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물이 한번 싹 들어왔다가 또 쫙 빠져나가면 그 생명체들이 거기 이렇게 남잖아요. 조개도 그렇고 뭐 조그만 개들도 있고 뭐 낙지도 그렇고 그런 거 보면은 와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구나. 이거 잘 좀 보존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7208님께서 참석합니다. 나무 수국꽃이에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유 수국도 지금 이렇게 또 피어있는데 아유, 수국은 진짜 볼 때마다 풍성하잖아요. 아유, 동그랗게 꽃이 작은 꽃들이 막 피어서 동그란 공 모양을 만들어 놓는 그 수국 참 매력적인 꽃인데 또 이 더운 여름에 활짝 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네요. 덕분에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무더위는 여전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잠깐 또 쉬어가는 시간 함께 할게요.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준화 작가의 미안하지만 싫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릴 거예요. 잡지사의 에디터로 또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로도 일한 이 작가의 싫고 좋고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 재밌는 이야기로 함께하죠. 조선시대 장터와 흥정문화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으니까요. 가볍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좋고 듣고 싶은 음악 생각나신다면 언제든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예요. 보성아리랑 듣고 옵니다.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보성아리랑 듣고 오셨습니다. 정동조님께서 덩덕궁 앱 깔았어요. 소리 들으니까 마음 편하고 이 더위에 딱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머나 너무 잘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 덩덕궁 앱 그 스마트폰 통해서 내려받게 하시면 진짜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 스마트폰 보시면은 플레이스토어라고 있거든요. 클릭하시면 그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거기에 덩덕궁 이렇게만 검색하시면 저희 국악방송 앱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내려받기 해놓으시면 그냥 뭐 그 이후부터는 손가락 한 번만 딱 클릭만 해도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어요. 깨끗한 음질로 청취 가능하니까요. 앱도 많이 활용해보세요. 앱이 까시면 들으실 수도 있지만 또 문자 참여도 가능하거든요. 오른쪽에 그 사연 쓰기란 있는데 이곳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FM 라디오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도 실시간 듣기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해놓고 듣고 계시고요. 6642님께서 시원스러운 곡, 몸은 더위를 느껴도 마음은 시원하게 우리 음악 흘러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게 음악뿐인데 또 그 음악으로 시원함 느끼실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7208님께서 아까 그 수곡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자 선곡란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셔서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닮은 사람들의 연주 준비했어요. 오션 듣고 올게요.

아침 그리고 한옥 찻집 누구나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싫어하면서 산다. 소매 끝만 만져도 내 타락한 영혼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게 할 위인에게도 자려고 누웠다가 분해서 눈을 번쩍 뜨는 밤들이 찾아온다. 역시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레이어가 많고 복잡하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기서 거기지만 싫어하는 이유는 훨씬 다양하고 제멋대로 꼬여있을 때가 많다. 우리 대부분은 미숙하고 유치한 존재라 명백한 오류를 저지르고도 누군가의 지적을 받으면 일단 언짢아 한다. 실수한 건 난데 실수를 바로잡아준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싶어한다. 상대가 눈치가 없거나 까다롭거나 잘난 척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때 꿀팁이 있다. 구구절절한 변명이나 어설픈 자기 합리화를 참으면 된다. 내가 틀리거나 착각한 게 맞다면 잽싸게 지적을 수용하고 입을 다물어야 한다. 요즘은 무해하다는 표현이 일종의 칭찬처럼 쓰인다. 내게는 다소 의아한 유행이다. 독하고 자극적인 게 흔해진 시대에 사람들이 감정적인 디톡스를 찾게 됐을 거라는 맥락으로 이해는 하고 있다. 작품이 무해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 불편하지 않아서 편한 이야기인 걸까? 순하고 당연해서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말로 채워진 2시간 분량의 영상이나 300쪽 분량의 텍스트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때로는 소파에서 반신욕을 하는 기분으로 무해한 이야기에 일상의 독소를 씻어내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그런 식이라면 나는 많이 지루할 것 같다. 하나마나한 말들에서는 잃을 것도 얻을 것도

꾸준한 속도로 혹은 몇 번의 변곡점을 추가로 통과하면서 나는 어디까지 낯설어지게 될까? 단지 외모뿐 아니라 생각과 행동도 조금씩 아니면 갑자기 바뀌어 갈 것이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더 이상 나답게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올까? 나다운 게 뭔데? 라고 철진한 K-드라마 같은 대사를 독백하게 되는 건 아닐까? 사람의 마음은 어떤 순간에 움직일까? 누군가는 원자와 분자의 배열에서 정연한 시를 읽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사실성을 무시한 왜곡과 오류에서 아름다움을 찾기도 한다. 원근이 어긋난 고전주의 미술이나 뛰쳐나가는 인물의 양다리 길이가 확연히 다른 비상구 피토그램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안정감을 느낀다. 논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논리나 효율과는 거리가 멀어서 감동하게 되는 것도 있다. 정답뿐 아니라 오답에도 매료된다는 점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곤란하고 까다롭게 만든다. 눈물을 무조건 의심하지는 않는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안으로 파고드는 감정이 종종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다. 즐거우면 웃고 슬프면 우는 게 보편적인 매뉴얼이겠지만 기계가 아닌 인간의 메커니즘에는 오작동의 변수가 많다. 어쩌면 오작동이 아니라 인간이 감정을 출력하는 방식이 원래 그렇게 제멋대로인 건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겹으로 덮여 있는 누군가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마음은 좀처럼 짐작하기 어렵다.

꽃별의 해금 연주로 일렁이는 마음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준화 작가의 미안하지만 싫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오늘 들려드린 글은 일상에서 마주하는 미묘한 감정과 사람 마음의 복잡한 속성을 아주 솔직하게 담아내고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이유보다 싫어하는 이유가 훨씬 복잡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 몇 겹으로 꼬여서 쌓이기 때문인데요. 내 실수를 지적받았을 때 억지로 상대 탓을 하기보다는 어설픈 변명을 참고 빠르게 수용하라라는 처방이 명쾌하게 다가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었어요. 또 요즘 많이 쓰이는 무해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시선도 전곡을 찌르는데요. 누구의 기분도 거스르지 않는 순한 이야기가 편안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아무것도 잃거나 얻을 게 없는 지루함에 머물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죠. 사람은 완벽한 정답뿐만 아니라

논리와 효율에서 벗어난 오답에도 매료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제멋대로의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정준화 작가의 미안하지만 싫습니다 중에서 일부분 듣고 오셨습니다. 도신스님의 노래예요. 평안케 하라 전해드리죠.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어요. 오디오 바나나의 음악으로 태평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은 도신 스님의 노래 평안케 하라였습니다. 6121님께서 새싹 문자로요. 2007년 7월 27일이 아들이, 큰아들이 태어난 날이래요. 오늘 그래서 생일이랍니다. 음력 6월 14일과 같다고.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우리 아들, 친구들이 어찌하면 저리 예쁜 아들이 나오냐라는 질문에 국악을 많이 들으면 된다고 태교를 그리 했다 했어요. 정말 태교를 그렇게 했어요? 하시면서 아드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국악의 힘이 이렇게 크군요. 저는 진짜 아이돌 사진을 보내주신 줄 알았어요. 어머, 아드님이셨어요? 이렇게 자녀가 자라는 모습 보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이렇게 키우기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아드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다 가족분들 모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서 청해주신 캐논 1부 끝곡으로 준비했어요. 가야금 트리오의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

실내 소리 연희단의 연주로 별의 꿈을 담은 첨성 내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별을 향한 꿈을 그린 곡 2부 첫 곡으로 만나봤고요. 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월요일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준비하고 있죠. 조선시대 다양한 이야기들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장터와 흥정문화는 어땠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는 이곳으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김인설님께서 아까 그 6121님 아드님 생일이라고 문자 주셔서 아드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축하를 또 해주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생일 맞으신 분들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축하해드리고 뭐 저희뿐인가요? 듣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분들께서 마음 모아서 이렇게 축하해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태어난 날을 누군가가 이렇게 축하해준다는 건 저는 이게 행복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축하해 주는 거니까요. 좋은 기운 그렇게 많이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2300님께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와,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진짜 잠시도 못 견디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어제 저녁 10시쯤에 갑자기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암흑천지로 바뀌었대요. 정전이 된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정전이 됐는데 에어컨 사용 많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폭발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였대요. 암흑천지 집에 있어 보니까 전기 문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든 것이 정지된다. 엘리베이터가 정지돼서 힘겹게 후덥지근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땀 흘리며 다니고 그러다 보니 찬물로 씻다 보니까 수돗물도 쫄쫄쫄 흘렀대요. 그리고 변기 사용도 금지가 된대요. 너무 기본적인 것까지 다 제한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러 정수기에 가니까 전기 없는 정수기도 쉰다고 그러네요, 진짜. 아내분께서 냉장고 문 열면 가만 안 둔다는 엄포까지 내리셨대요. 실내 와이파이까지 작동이 안 되고 꼼짝없이 심청이 아버지 놀이하면서 새벽 3시에 귀한 전기 문명을 만났습니다. 결국

혹은 AI도 화장실도 마시는 물도 전기 없이는 안 되는 세상을 5시간 동안 체험했습니다. 허, 그러네요, 정말.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와, 기본적인 것들이 다 안 되는군요. 물도 정말 정수기를 통해서 마시니까 물도 마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심심하면 그래 스마트폰이라도 보고 있자 하는데 이것도 이제 와이파이가 작동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딱 그 더운 한여름이라서 에어컨 사용이 많다 보니까 집집마다 사용하는 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과부하 걸리면서 정전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길 텐데 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그 집에서 가전제품 사용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잖아요. 정말 그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옛날에는 그냥 세탁기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요즘은 건조기까지. 뭐 냉장고뿐만 아니라 김치냉장고까지. 그리고 뭐 공기청정기, 뭐 에어컨, 밥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꽂아놓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뿐인가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들이 너무나 많구나. 아, 조금씩 좀 이렇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진짜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안 쓰는 전기 제품들은 플러그 뽑아놓는 거. 이게 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된답니다. 아, 저도 말만 할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이렇게 실천해야겠네요. 정말 이 여름에는 언제 정전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또 낭패잖아요. 작은 것부터 우리 하나씩 좀 실천해보기로 해요. 12달의 노래와 연주로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상주 모심기 주제에 의한 삶의 노래 전해드렸는데요. 열두 달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7월 27일 오늘은요.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춘 정전협정 체결일이자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온 이들의 헌신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이에요. 오늘 전국 곳곳에서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아주 특별한 손님들도 함께합니다. 바로 70여 년 전에 이름도 낯선 나라의 평화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인데요. 할아버지의 땀과 피가 서린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이제는 눈부시게 피어난 우리의 문화와 일상을 체험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얼굴도 알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용기를 내주었던 22개국 198만여 명의 청년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도 존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그 감사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유산을 찾아온 그 후손들에게도 따뜻하고 깊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비극의 상흔이 새겨졌던 이 땅 위에 이제는 평화와 화합의 온기가 퍼져나가는 오늘. 그 희생과 헌신에 마음 모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음악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망의 노래와 연주로 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라. 듣고 오시죠.

소망의 노래와 연주로 그들이 있었음을 잊지 마라 전해드렸습니다.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유리나 작곡의 꽃 본 듯 전해드릴 텐데요. 미량 아리랑을 소재로 연주한 곡이에요. 김문주의 25현 가야금,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시죠.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0: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의 장터와 흥정문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 이보시오 보부상 양반, 무슨 집신 하나에 단양이나 받는단 말이오? 그러지 말고 세냥으로 합시다. 아이고 나으리, 이 집신이 얼마나 짱짱한데 세냥이라뇨. 정 그러면 내냥해 줄 테니 저기 주막에 가서 막걸리나 한잔 사시구려.
2: 하하, 이 사람이 흥정을 할 줄 아는구만. 좋소, 내냥이 하고 주막에서 탁주 한잔 합시다.

옛 선조들에게 장보러 간다는 말은 단순히 찬거리를 사러 가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나는 구경거리 보러 간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장터는 문화 교육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시원한 놀이마당이자 소통의 공간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장터에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었는데요. 한양 중심가에서 나라의 허가를 받아 독점 상권을 쥐고 있던 시전과 그 외곽이나 지방 오일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난전이었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대신 금난전권, 즉 허가받지 않은 장사를 단속할 수 있는 막강한 특권을 누렸다면 난전과 지방장신은 그 엄격한 통제에서 벗어나 온갖 물산과 사람이 모여드는 자유로운 거래의 장이었습니다. 농사일에 지친 민초들에게 5일마다 서는 장날은 일상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창구였는데요. 장터 한쪽에서는 풍물놀이와 씨름판이 벌어지고 규모가 큰 장이 서는 날엔 산대놀이나 탈춤, 판소리판까지 펼쳐지며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또한 장터 주막과 거리는 정보가 교류되는 일종의 뉴스센터였죠. 각지의 혼인과 장례 소식부터 관가의 행정공지, 전국을 누비는 보부상들이 물어오는 민심의 동향까지 모두 장터를 통해 안팎

밖으로 번져나갔고요. 여기에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래 구조 특유의 흥정 문화가 더해졌습니다. 상인과 손님이 가격을 두고 밀고 당기며 입담을 겨루는 과정은 단순한 셈법을 넘어 하나의 상거래 방식이자 기술이었습니다. 보부상과 농민, 수공업자들이 한데 모여 물건의 품질을 비교하고 가격을 조율하던 이 방식은 상호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하는 조선 장시만의 독특한 거래 방식이었죠. 물건을 파는 장터에서 서민들의 신나는 축제장으로 변신했던 조선시대 장터의 장터 문화입니다.

박수관의 소리로 장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뭐 요즘은 장타령, 품바타령 이런 것도 공연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 됐는데 저 어렸을 때 5일장에 한 번씩 따라가면 이런 풍경 볼 수 있었거든요. 요즘엔 정말 보기 드문 모습이 됐죠. 오늘 조선의 장터 얘기해봤는데요. 이 조선의 장터는 필요로 하는 물건만 빠르게 사서 돌아가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어요. 정해진 정가표도 계산기도 없던 시절에 상인과 손님이 밀고 당기면서 겨루는 그 유쾌한 말씨름과 입담 자체가 하나의 생활 속 놀이였었는데요. 특히 평소 농사일에 매어있던 사람들에게 5일마다 서는 이 장날은요. 풍물패 공연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유흥을 즐기던 유일한 휴식 공간인 셈이었어요. 또 지역 소식, 세상 돌아가는 동향이 실시간으로 교류되던 거대한 정보 교환소라고도 할 수 있었죠. 물건값을 조정하고 덤을 주고받는 흥정 역시도 이게 단순한 가격 협상을 넘어서 상대와 관계를 맺고 거래의 신뢰를 확보하는 조선 장터만의 거래 공식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요즘이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빠르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이 시장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를 단순히 구매에만 두지 않고 놀이와 정보 또 소통을 결합해서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냈던 옛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서민들의 경제활동이자 또 놀이공간이었던 장터와 흥정문화에 대해서 전해드렸어요. 한번 크게 놀아보자 라는 마음을 담은 음악 판 프로젝트 둘 듣고 올게요. 그림의 연주예요.

그림의 연주로 판 프로젝트 둘 전해드렸습니다. 4510님께서 주말에 지역 이동하시면서 공중화장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지시는 분 보셨다고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또 위험한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각별히 더 신경 쓰셔야겠어요. 물 자주 드시고요. 물, 그늘, 휴식 이것도 유념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7740님, 6642님 문자도 잘 봤습니다. 오늘 끝곡은 유히스카의 음악 유히스카 길놀이 전해드리죠.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 무더위도 여름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의 이 뜨거운 열정은 막을 수 없나 봐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요, 지난 25일 토요일 하루에만 25만 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들면서 본격적인 휴가철의 절정을 보여줬는데요. 뙤약볕 아래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제트스키처럼 답답했던 일상은 잠시 잊고 이 여름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듬뿍 받을 수 있다면 좋겠죠. 무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이지만 가장 뜨거운 계절에만 마주할 수 있는 눈부신 풍경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남은 하루도 무더위 싹 잊을 만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우리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웅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과 호러가 만나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무더운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특별한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아트홀에선 호러 국악 콘서트 귀곡 산장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저승사자와 도깨비, 팔척귀신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전통 설화 속 존재들을 소재

새로 한 이색 국악 콘서트인데요. 여러 편의 오싹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고 국악의 깊은 선율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그리고 화려한 영상까지 더해져 마치 한 편의 한국형 판타지 호러극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특히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주는 남양 공연이 아니라요. 전통음악이 가진 한국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무대는 8인조 남성 국악밴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함께합니다. 201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이후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작품성과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재미를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공연 당일 귀신 분장을 하고 공연장을 찾으면 귀신 파티원 할인으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국형 호러와 국악의 만남, 귀곡 선장과 함께 오싹하면서도 선선한 여름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 예매와 자세한 사항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특별한 창작 판소리가 과천을 찾아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선 창작 판소리 긴긴 밤이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루리 작가의 동화 긴긴 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누적 판매 7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이번엔 판소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어린 펭귄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공연을 만든 입과손 스튜디오는 소리꾼과 고수가 중심이 돼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창작 공동체로 판소리와 연극, 음악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전통 판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긴 밤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야기로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판소리 특유의 소리와 장단으로 풀어낸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죠. 그래서요, 따뜻한 감동과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과천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전통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사라진 춤을 기록 속에서 꺼내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울 경기 춤연구회의 묵은 조선의 새 향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우리 춤의 거장 한성준 명무가 창작했지만 지금은 전승이 끊겨 쉽게 볼 수 없게 된 춤들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서울 경기 춤연구회는 사라진 춤에도 분명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신문기사와 문헌, 옛 사진, 음반 자료, 구술 기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잊혀진 춤의 흔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춤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울 경기 지역 전통춤의 다채로운 매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주말에 발생한 12호 태풍 노을은 우리나라를 비껴갔지만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1: 지금 수도권도 굉장히 더웠지만은 특히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이 주말 내내 가마솥 더위였다고 하죠. 제주부터 남부 중부 지방까지 장마는 종료가 됐지만 여름방학과 함께 이제부터는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2: 무섭습니다. 네. 기상청에 따르면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같이 움직여서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자, 어느 때보다 온열질환 대비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 10년 사이 폭염은 2배 이상 그리고 열대야는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네. 실제로도 해마다 폭염이 심해지고 또 길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학생들은 건강하고 또 즐거운 여름방학 잘 보내야죠.
2: 그렇습니다. 자,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도 여름방학 맞춤으로 조금 더 상큼하게
1: 그렇죠. 예,
2: 오후 즐거운 2시를 함께할게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은 시원한 곡이었습니다. 서진실 오단애가 또 목소리로 참여한 밴드 날다의 뱃놀이로 날다 듣고 왔습니다.
1: 네. 김영기님께서도 7월의 마지막 월요일도 바투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0: 함께하세요. 아우,
1: 감사합니다. 홍명숙님도 7월 마지막 월요일 출첵 인사드려요. 날씨가 찜통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오늘도 덥습니다.
0: 가만히 있어도 땀이 엄청나고요. 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이 3대 수칙 잘 지키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1: 거기다가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어요.
0: 우후. 엄마 아빠들 고생이 많으시죠?
1: 아, 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덩달아 바빠지셨을 것 같은데.
0: 네.
1: 자, 서두를 필요 없이 아이들과 함께할 이 여름방학 계획들 찬찬히 세워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0: 계획 세우셨어요?
1: 우리 고객님들이 슬슬 주문을 하나씩 넣으시더라고요.
0: 아, 주문 넣으세요?
1: 네. 네. 일단은 공놀이를 하고 싶다.
0: 아하.
1: 두 분의 이 고객분들의 공통된 게 공놀이였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래도 의견은 맞네요.
1: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낚시를 나가고 싶다고 합니다.
0: 안 하시잖아요, 낚시.
1: 예. 그래서
0: 민물 쪽으로 가야죠.
1: 찾아보겠다고.
0: 네. 네.
1: 뭐 장비도 없지만 대여해주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0: 민물 낚시터 같은 데 있잖아요.
1: 네네. 네.
0: 혹은 실내 낚시터 같은
1: 네.
0: 데.
1: 그래서 겁을 좀 반짝 이게 좀 주긴 했어요. 모기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0: 아.
1: 네, 이렇게 겁을 주긴 했지만
0: 아, 그래요?
1: 전혀 요동하지 않더라고요.
0: 네. 이미 마음속에선 아, 못 찾았어. 이 답을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1: 아니야. 약속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런가요?
1: 네.
0: 여름방학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고생문이 열렸다라고는 하지만
1: 네.
0: 아이들에게는 이 여름방학이 얼마나 큰일입니까? 즐거운 일이고요.
1: 그쵸.
0: 기다려왔던 일이고.
1: 에.
0: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마찬가지고 에. 얼마나 설레요.
1: 아, 그쵸.
0: 여름방학까지 얼마나 남았지? 막 날짜 세워보고
1: 맞아요.
0: 하나씩 체크해가고.
1: 에.
0: 우리 추억 얘기 한번 해볼까요?
1: 옛날
0: 네.
1: 여름방학
0: 네.
1: 어떤 추억이 생각나시는지
0: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는지
1: 에. 자,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0: 우물정 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유튜브 채널 GUGAKF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그냥 뭐 얼핏 생각해보면 요즘 학생들하고 부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여름방학은 좀 모습이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1: 네네네.
0: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름방학 때 어디를 딱히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그냥 동네에 무조건 모였어요.
1: 아~
0: 마을 회관에
1: 네.
0: 누가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것도 없었는데
1: 그냥 밥 먹고요. 차에서.
0: 그냥 모여요. 모여가지고 막 나무에다 못질해가지고 농구 골대 달고
1: 재밌게 놀았네요. 네,
0: 논밭에서 막 뛰어놀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는데
1: 네.
0: 자,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어떤 추억들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시는지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0: 지화자의 창부 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네. 자, 여름방학.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여름방학. 지금보다 더 여름방학이 길었나요? 예전이?
0: 요즘은 좀 짧지 않아요? 여름방학은 원래 짧았나? 아무튼 짧더라고요. 겨울방학이 좀 길고.
1: 네.

0: 저는 여름에 어렸을 적에 이제 지금 폐업했으니까 부고카와이.
1: 아
0: 생각나요.
1: 어디가 나 이번에 하와이가 부고카와이.
0: 그래, 그래 맞아.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재담을. 아,
1: 하지만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0: 그렇죠.
1: 부고카와이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0: 자 여러분들 문자도 좀 보겠습니다. 5169님께서 지금 점장님과 의류 매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면서 바투의 상사디아를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휴가를 가신 건지 손님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녔는데 여름방학이 되면 도시에 있는 이모 집에 가서 사촌들과 극장에 가가지고 이소룡 나오는 영화를 보곤 했습니다.
1: 오 부유하셨다.
0: 몇 번을 봐도 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하시면서.
1: 아 그렇죠. 아비아우.
0: 맞아.
1: 예 노란 튜닝.
0: 우리 때는 이소룡 성룡이었거든요.
1: 저는 성룡 세대입니다.
0: 예.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심형래.
1: 아 심형래
0: 배우.
1: 씨
0: 그때는 배우였죠. 예. 예. 영과 땡치리부터 해가지고.
1: 그렇죠.
0: 예. 예.
1: 무슨 맨 해가지고.
0: 예 우레맨.
1: 예 우레맨 시리즈.
0: 예. 예. 기억납니다.
1: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었고
0: 아, 그래요?
1: 보고 온 친구들이 봤어 그러면 어 부럽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0: 아, 또 애잔하게 또.
1: 저는 그러니까 어디 동네에서 놀았다니까. 농구 대잔치 보고 허재 선수.
0: 아
1: 그때 당시.
0: 그때 당시에.
1: 예예. 예. 아 그리고 의류 매장 요즘에 어렵죠. 업황 자체가 어렵습니다.
0: 그러니까.
1: 오프라인에서 옷을 사 입는 경우가 이제는. 진짜 많이 사라지면서 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버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0: 근데 또 보면은 젊은 세대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는데
1: 네.
0: 또 약간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도
1: 직접
0: 옷은
1: 만져보고 사겠다.
0: 직접 보고 여기서 맞아. 사야 해 하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1: 맞아요.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맴맴맴님께서 바투의 상사디아 파이팅 하시면서 여름 방학 때 큰 집에 가서 매미 잡고. 메뚜기 잡고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물이나 펌프 등목 이런 거 알까요? 하셨는데 진짜 많이 달라졌네요 생각이니까.
0: 등목은 알지언정 네. 우물이랄지 펌프
1: 그
0: 이런
1: 펌프.
0: 거는 책에서나 봤을
1: 그쵸.
0: 거예요.
1: 그렇죠. 네. 그 우물에 달려있는 펌프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아래로 누르면 그쵸. 물이 이제 샘솟는
0: 마중물 살짝 넣어가지고 네. 이제 끌어올리죠.
1: 저도 집에 마당에 있었거든요 한 켠에.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이제 진짜 최근에는 볼 일이 없잖아요.
0: 그죠.
1: 한 연극을 보러 갔다가 네. 반야삼촌 네. 연극을 보러 갔다가 그게 무대
0: 있어요?
1: 세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들어가면서 우와 이거 어디서 구했을까 했는데 무대 위에서 그리고 구현을 하시더라고.
0: 이야 그래요.
1: 그러면서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8318님께서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가면 애들하고 참외 수박 서리에서
1: 옛날에 그랬었어요.
0: 이거 이제 요즘은 아, 절도인데 예. 옛날,
1: 옛날
0: 진짜 옛날
1: 네.
0: 서리를 해가지고 냇가에 담가놓고 수영도 하고 송사리도 잡고 놀았습니다 하시면서
1: 서리 네. 이걸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지만
0: 네.
1: 예전에 진짜 어른들이
0: 네.
1: 알면서도 눈 감아주거나
0: 이놈 시키들
1: 이놈 시키들 혼내는데
0: 그래도 이렇게 했다
1: 예, 그러면서 다음부터 하지 마. 이것만 먹고 이러면서 약간 내어주던 그런 시절이었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한참 저때 참 좋았었어요, 그죠?
1: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0: 어 그래요?
1: 서리 같은 걸 이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무리들이 이제 막 서리를 해서 오면 같이 먹기는 했죠. 뭐 일종의 그것도 공범이긴 한데.
0: 공범이죠.
1: 네.
0: 그걸 먹지 말았어요.
1: 저는
0: 되는데.
1: 겁이 많아가지고
0: 아하.
1: 그때 당시에도 그 저는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근데 깨주면. 주면, 양손으로 먹었죠.
0: 아, 주면 아, 먹고
1: 양손으로 먹었던 아, 기억이 납니다.
0: 진짜 꿀맛이에요, 근데?
1: 진짜 꿀맛이에요. 어휴, 안 해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0: 서리를 할 분위기가 없, 아예 그런 데가 없었어요.
1: 아 도시에 사셨구나.
0: 네. 하고 싶어도 없어요.
1: 어, 하긴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하셨다고.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 네.
0: 어쨌든 도심에 살았었으니까.
1: 아.
0: 어머니 아버지 장사를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1: 확실히 네. 도시남인 게 티가 나네요.
0: 그죠.
1: 네.
0: 세련됐잖아.
1: 저는 면 출신이어가지고
0: 에이, 에이, 리 아니고요?
1: 리까지 가죠.
0: 아, 리. 아,
1: 면과 리는 다르죠.
0: 네.
1: 동에 사셨군요.
0: 그렇죠. 에이.
1: 어렸을 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0: 아파트에 살았지.
1: 그러니까
0: 에이.
1: 동에 산다.
0: 아무튼 그렇습니다.
1: 7416님 중3 여름방학 때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섬에서

0: 억지로 2박 3일 동안 가출을 했어요.
1: 섬에 사셨어요?
0: 용돈 모아 차비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사촌 언니 집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엄마한테 잔뜩 야단 맞을 줄 알고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얼른 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마음이 좀 풀렸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2박 3일이
1: 그치.
0: 너무 긴장되는 순간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1: 네, 얼마나 걱정되고.
0: 맞아요.
1: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그러면 이럴까? 그리고 딱 그때 당시면은 약간 사춘기 때인 것 같기도 하고.
0: 네.
1: 그래서 아마 그 마음을 알았겠죠, 어머님이. 예.
0: 엄마도 아마 2박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1: 예. 아, 이제 얘를 대하는 예. 방식을 조금은 달리 해야겠다. 그쵸.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0: 자립심이 생겼구나.
1: 예.
0: 아무튼 그런 생각 하셨겠죠? 유산균 선물 드리겠습니다.
1: 그래요. 네. 유산균 잘 드십시오.
0: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가출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1: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0: 저 겁 되게 많았었어요.
1: 아, 어렸을 적에.
0: 지금도 겁 많아요.
1: 아, 그래요?
0: 뒤에서 나쁜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1: 아, 그런 식으로.
0: 예, 예, 예. 아, 아, 아. 나중에 책임질 게 두려워가지고.
1: 아, 예, 예. 그래, 그래, 그래, 그래.
0: 해보셨다면서요?
1: 뭘요?
0: 가출을.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 저는 다 방송에서 말씀하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1: 나는 안 해본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0: 아, 그래. 네. 근데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가출이라기보단 그냥 외출 정도.
1: 그쵸, 이제 그렇게 끝났죠. 해피닝으로. 네, 네. 네.
0: 한낮에 외출.
1: 워낙 지금 생각해보면 독립심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됐나요?
0: 네. 6186님 여름방학은 저도 어디 안 갔네요. 덥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기껏해야 외할머니 집뿐이었습니다. 저도 외갓집. 그랬습니다. 저도
1: 외갓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0: 예, 예. 예. 사촌 동생들과 놀고 예. 예, 그랬었죠.
1: 외갓집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0: 가면은 할머니가 막 맛있는 거 해주고 왔냐고 어이구 네 집게 하면서 막 이렇게 토닥거리는 거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좋아가지고 엉덩이 쭉 내밀고 있고.
1: 네, 네. 맞아.
0: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9158님께서 방학 때 실컷 놀다가 끝날 때쯤 몰아쓰던 일기의 맛 두 분 아실까요? 친구들한테 날씨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하셨는데.
0: 이거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1: 엄청 있죠.
0: 엄청이 아니라 이게 룰 아니에요? 국룰.
1: 그래서 엄청 울고 혼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0: 왜 이렇게 그때 당시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게 귀찮았을까요?
1: 잘 안 됐었어요.
0: 한 3일 전부터 이제 쫄려오죠. 써야 된다.
1: 방학 숙제 잘 못 해가지고.
0: 예. 근데 항상 걸리죠. 날씨 때문에 걸려요. 날씨 때문에. 같은 동네 친구들인데 에. 날씨가 달라서.
1: 맞아, 맞아.
0: 예. 아이고, 걸리곤 참. 했었죠.
1: 추억 생각납니다.
0: 떡 선물 드립니다.
1: 네.
0: 9158님.
1: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자, 여러분이 경험한 여름날의 멋진 추억들, 여름방학 장면들 떠오르는 대로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고향 들소리, 논김 소리 가운데 방아타령을 최장규 고향 들소리 보존회의 음악으로 듣겠습니다.

0: 최장규 고향들 소리 보존의 여러분들의 노래였습니다. 고향들 소리 논김소리 가운데 방아타령 듣고 왔습니다.
1: 네,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추억들 문자 받고 있고요. 네. 9954님 방학은 무조건 노는 날들 일기 쓰기 곤충 채집 등 숙제만 한가득이었는데 맞아. 신나게 놀다가 개학 전날 언니 오빠가 대신해 주던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래도 좋은 언니 오빠를 두셨었네.
1: 아 근데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당시에 숙제가 너무 많았어요.
0: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1: 예.
0: 네. 아빠한테 비밀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잘 놀아라 약간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어렸을 때는 그냥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이게 최고 공부 같아요. 그래서 좀 숙제가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0: 네.
1: 0176님 우리 엄마는 방학 되면 우리 자매가 읽을 책, 영화를 한아름 챙겨주셔가지고 다 감상문 쓰게 하셨어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가 최고네요. 최고라고 생각하시니 다행입니다.
0: 어머님이 그래도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다.
1: 네. 네.
0: 또 책만 읽으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1: 네.
0: 영화도 좀 이렇게 보라고 하고.
1: 독후 감상문 막 이런 거 쓰는 거 전 정말 힘들었었어요.
0: 아 어렸을 때 진짜. 네. 왜? 이걸 왜 해야 돼? 약간 어렸을 때
1: 보고 느끼면 안 되나? 이걸 꼭 정리를 막 해야 되나? 근데 그거 싫어했던 제가.
0: 네.
1: 제 작품을 제가 쓰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때 독후 감상문 막 잘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안 쓴다고 나중에 그 안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0: 네.
1: 그것과는 크게 별 상관없는 것 같아요.
0: 때가 있으니까.
1: 맞아요.
0: 자,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0172.
0: 네. 2390님이 저는 친정이 정릉인데요. 60년대에는 계곡이 유원지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놀러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0: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당시의 여성분들은 대체로 한복을 입고 왔대요.
1: 오, 와, 그 시절이군요.
0: 이야, 어디 사진이나 네. 영상으로 봤을 법한
1: 맞아요.
0: 그런 거네요.
1: 맞아요.
0: 맞아, 시대. 그때 당시에는 다 한복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네. 입었으니까.
1: 격식을 갖출 때 한복을 입고 했죠.
0: 생각이 나네요, 진짜.
1: 5623님, 저희 집은 여름이면은요 해마다 동해바다로 갔습니다. 민박집에서 같이 밥도 해먹고 물놀이하고 했던 추억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예약 같은 거 따로 못했는데 그래도 해마다 갔던 단골 민박집에서 여름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냈던 우리 집만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가고 싶네요. 이야, 멋진 또 집안 전통이 있었네요.
0: 이런 단골집이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1: 그리고 여름이면은 우리 거기 민박집에 가서 놀아라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0: 맞아, 맞아.
1: 그 설렘이라는 건 사실 그 지출하는 돈보다 더 큰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어렸을 때 약간 아쉽다면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0: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여행. 아. 여행을 간다 어쩐다 뭐 이런 것들. 왜냐면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0: 맞아요.
1: 약간은 아쉽기는 하지만
0: 또 누구한테 맡기고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잖아요.
1: 맞아요.
0: 새벽마다 체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1: 그래서 어딜 떠난다? 1박으로 여행을 간다?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렇게 막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0: 그래.
1: 않아요.
0: 네. 그래.
1: 그냥 붙어 있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약간 5623님 부럽기도 합니다. 네. 좋은 추억 갖고 계시네요.
0: 4717님께서 여름방학 때 부모님과 형이랑 다 함께 동강으로 리프팅을 했었었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힘든 줄 모르고 리프팅했던 기억이 소중합니다.
1: 와, 멋지게 보내셨네요.
0: 너무 재밌으셨겠다.
1: 부모님이 완전 열려 있으셨네.
0: 그러시네. 네. 쉽지 않네.
1: 공부야 이게 아니라 네. 놀자. 탁 신나게
0: 네.
1: 리프팅 탁 하고.
0: 그러니까.
1: 와, 진짜 멋지게 보내셨네요.
0: 야, 이런 부모님이 될 수 있을까 싶어요. 진짜.
1: 그러니까요.
0: 네.
1: 쉽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아이들 여름 방학을 잘 계획 세워가지고 함께 사실은. 저 당시에도 부모님 일 많으셨을 거예요.
0: 맞아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1: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네. 아이들과 함께 막 휴가를 떠나고 여행을 간다라는 게 멋진 부모님이시네요.
0: 홍명숙 님이 저는 휴가가 단 3일뿐이라 가까운 계곡으로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시면서
1: 저는 최고의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꼭 3일 다 뭐 채울 필요는 없죠. 그냥 뭐 집에도 좀 있고
1: 네.
0: 가까운 데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라도 이렇게 발 담그고.
1: 저는 진짜 계곡이 최고인 것 같아요.
0: 에, 계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당신은.
1: 계곡에 들어가면 일단 리프레시가 되고요.
0: 네.
1: 뭔가 깔끔해요.
0: 그래요.
1: 에, 노는 것도 깔끔하고 에. 먹는 것도 깔끔해지고 에. 민박 하나 딱 잡아가지고 에. 계곡에서 지내는 거 참 좋죠.
0: 아나 크리스티나 님께서 지금 멕시코에서 인사드립니다 하시면서.
1: 아이고 안녕하세요.
0: 오,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신대요.
1: 지난주부터 계속 저희에게 댓글도 남겨주셨던 것 같고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1: 여기 우리 작가가 써놨어요.
0: 멕시코 말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1: 올라 이거 아니에요?
0: 아 그거 그 다음에는요?
1: 무초그스도 몰라 사실 잘 몰라요.
0: 나도 이거 인터네이션을 잘 몰라가지고
1: 맞아요.
0: 섣불리 이렇게 못했었는데
1: 네.
0: 무쩌고스도 이렇게 한다고요?
1: 모르겠어요.
0: 무쩌고스도 이렇게 하나?
1: 무쩌고스도 형 대충 맞지 않을까요?
0: 잘 모르겠어요.
1: 예 올라 이것만 알겠네요.
0: 올라는 네. 그래 맞는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0: 아무튼 반갑습니다.
1: 어쨌든 반갑고요.
0: 네.
1: 훈둥어맨님 울산에는 발리 온천이 있어요.
0: 발리 온천
1: 발우 공양할 때 발이라는 스님 밥그릇 모양의 발천이 있는 마을이라고 발리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또 저희가 유명하구나.
1: 좋네요.
0: 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1: 절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0: 아유 너무 좋죠. 근데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스님들이 어쨌든 수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데니까 막 기본 이렇게 할 수는 없고
1: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
0: 그렇죠.
1: 근데 템플 스테이 워낙 인기여가지고
0: 그렇죠. 그만의 맛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0: 2324님이 저는 방학 때 친구들하고 밤이 깜깜할 때까지 술래잡기 놀이 불어틀 때까지 놀고
1: 손이 불어틀 때까지
0: 부모님이 부르러 오실 때까지 놀았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봉영아 밥 먹어라 그 말 한 세 번 정도 어기고
1: 맞아.
0: 네, 세 번 넘어가면 이제 위기 신호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가자. 맞아. 제가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1: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여름 방학 때의 그 추억들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김성엽의 태평소로 태평소 신화위 듣고 오겠습니다.

0: 커피콘이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0: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0: 묻지마
3: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4: 파트의 상사디야.
5: 장모, 오랜만에 이 사우가 왔소이다. 장모 좋아하는 복숭아를 가져왔소.
6: 아이고, 우리 사우가 그냥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어. 내 사우가. 아이고, 아니 내가 그렇잖아. 또 복숭아가 묶고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아이고 좋은 거.
5: 우리 장모도 아다시피 우리나라 과일이 좀 많나요. 게다가 복숭아에는 체내 흡수가 빠른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필수 아미노산, 펙틴, 유기산 등이 아주 풍부하다 하질 않소.
6: 아이, 그께로 그 우리 동네 한의사 선생님 알제? 아이, 그 양반이 복숭아 잘 챙겨 먹으면은 혈액순환에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좋고 퇴행성 그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도 좋다고. 그냥 복숭아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어찌케 딱복이요 물복이요.
5: 장모 일을 생각해서 치아 관리가 중요하니 황도를 준비했소이다. 일명 물복으로 불리는 백도, 황도는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럽질 않소. 내 씻어서 왔으니 한입 크게 자셔보시오.
6: 아이고 아이고 보자 보자 보자. 우리 사우가 복숭아를 그냥 잘 골랐는지 한번 맛을 봐야겠구만.
7: 아유, 과즙이 다 떨어지요. 아이고. 아이고.
6: 맛나다. 아이고 맛나.
7: 하나 더 드시오.
6: 아이고 맛있다.
5: 아주 요란스럽게 드시는구려 우리 장모. 복스럽소. 역시 과일도 우리 K과일이 맛나지요. 장모는 물보, 이 사우는 딱복으로 하나 먹어보겠소이다.
6: 어떡하네. 자네 하나만 먹게. 하나만 지 묵으려고 이거 사왔구만. 내 건 어딨어?

0: 박기희의 가야금 명창으로 복사꽃 필 때 그리고 성창손 전정민의 소리로 김맥이 듣고 왔습니다.
1: 요즘 복숭아가 제철입니다. 복숭아는 상온에 후숙 후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0: 네.
1: 딱복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빨리 무르지 않아서 보관하기도 좋고 네. 껍질째 드시는 물복은 비타민C와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높다고 합니다.
0: 네.
1: 여름에는 복숭아죠.
0: 잘 세척해서 껍질째 드시기 바랍니다.
1: 네.
0: 자, 똑딱이 퀴즈 함께 가시죠.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폭염과 함께 여름방학이 시작된 만큼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할 텐데요. 실제로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고 갈증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표현하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온열질환 위험도가 성인보다 높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야외 활동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주의해야 할 시간으로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0: 1번 오전 9시부터 정오, 2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3번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1: 약간 헷갈릴 수도 있지
0: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두 개
0: 할 수 있겠네요.
1: 하나는 제외가 가능한데 네. 하나는 긴가민가 할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러네요.
1: 네.
0: 자,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1: 네.
0: 오전 9시부터 정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0: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아... 자, 이곳은 전통 문화의 중심 구합 방송 아니겠습니까?
1: 예.

0: 박해진의 문화시대 그리고 음악이 흐르는 마루.
1: 학생이었다면
0: 교시
1: 응?
0: 교시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겠네.
1: 그쵸.
0: 교시
1: 이제 3교시 이제 할 때 아닙니까?
0: 그 무렵이죠.
1: 네. 3교시로 저는 가겠습니다.
0: 3교시 4교시
1: 그쵸.
0: 네, 그 정도
1: 3교시 4교시로
0: 네.
1: 가겠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 외에는 직접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요?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좀 이 무더위 온열 질환 예방 신경 써야 됩니다.
0: 좀 더 직접적으로 가볼까요?
1: 괜찮겠어요.
0: 아 그러니까
1: 해봐요. 뭐 남자답게
0: 바투의 상사디아 하기 전이죠.
1: 그쵸. 바투의 시간은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아닙니다.
0: 네.
1: 네.
0: 하나 제외하고 바투의 상사디아 이 방영 시간을 제외하면
1: 하나 남네요.
0: 딱 하나 남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이때 좋았다.
1: 좋았어.
0: 요 정도면 깔끔했어요. 네, 네.
1: 아, 오답이랑 헷갈리시네요.
0: 어, 해가 머리 꼭대기에 있을 시간대죠. 9954님.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냥 저 위에 있을 때
1: 꺾기
0: 내 머리 위에 있을 때는
1: 시간이 아니죠.
0: 네, 네. 네
1: 그렇습니다. 어,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확실히 네. 헷갈린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헷갈릴 만합니다. 하지만 바투의 상사디아 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1: 네.
0: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답은 2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0: 네.
1: 였습니다.
0: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증을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1: 네.
0: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떡 선물은 3517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떡 맛있게 드세요.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1: 하!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김치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갈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인 이강인 선수가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확정을 했죠. 어, 등번호가 무려 7번입니다. 7번으로 뛰게 될 거라고 하고요. 본래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이제 생제르맹으로 팀을 옮겼기 때문에 3년 만에 다시 스페인의 프로리그로 가게 된 건데요. 자, 스페인의 프로축구 리그를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분데스리가, 2번 프리미어리그, 3번 라리가.
0: 아이, 너무 쉬운데요. 축구를
1: 맞아.
0: 좋아하는 저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고요.
1: 이 팀에서 엄청 러브콜을 했다면서요?
0: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 그냥 이번에 그냥 올레오 이게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0: 근데 뭐 그런 전후 사정을 다 떼더라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등번호 7번은 굉장한 상징적 의미가
1: 왜요?
0: 있습니다. 어, 이 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등번호가.
1: 7번이
0: 그 전에 이제
1: 아무한테나 안 주나 보네.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즈만 네, 후계자 인셈이에요.
1: 어,
0: 등번호가 그런, 원래 상징적인
1: 그런 의미가 있어.
0: 예, 의미가 있거든요. 아, 그런 소리 말고 힌트를 주라고. 기억이 안 나서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서.
1: 힌트를 주라고.
0: 경상도로 가야죠.
1: 뭐만 하면 경상도에
0: 경상도로 가야죠.
1: 뭐 그때 뭐라더라? 메시고 메시고였나?
0: 예.
1: 네, 시계로 갔었고.
0: 굉장히 가까운 사이끼리.
1: 네.
0: 우리가 아 하잖아요.
1: 남이가?
0: 어, 그거 말하시면 어떡해요?
1: 왜요? 그거랑 이거랑
0: 어감이 비슷하죠.
1: 아, 네, 어감으로 가는 거예요.
0: 남이가 그랬어요, 지금 상호 씨가. 자,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아이, 너
1: 아,
0: 아이, 참 상호 씨가 거의 정답을
1: 아 그래요
0: 누설하셨
1: 아 제가요
0: 그런 거 아닌가요 남이가를 얘기한다고요 남이가
1: 그래 저는 그냥 개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0: 네 남이가로 끝내도 될 거니까
1: 그러니까 자 하나는 독일이고 그죠
0: 네.
1: 독일 리그고 하나는 네. 영국 리그고
0: 그 잉글랜드
1: 에이,
0: 잉글랜드, 예, 잉글랜드.
1: 에이. 에이. 그리고 하나는 스페인
0: 네.
1: 이렇게 이었습니다

0: 그리 매 땡땡땡 뒤가 이제 붙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힌트가 너무 웃겼습니다. 신 65732 감사드리고요. 정답은
1: 3번 우리가 라리가
0: 라리가 프리메라리그라고 하죠. 네. 자, 이강인 선수가 아주 빅딜 AT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워낙 잘한 선수고
1: 그러니까.
0: 개인 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맞아, 실력도 뛰어나니까.
1: 맞아.
0: 자, 정답 주워 먹었습니다. 신 0624님도 계시고요.
1: 네.
0: 김치 선물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1: 저는 4881님께 김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자, 1부 끝곡 올라밴드의 항해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파투의

0: 와, 잘됐다.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을 확대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할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
1: 그랬지. 근데 뉴스 보니까 철새가 쉬어가는 생명의 터전인 한국의 갯벌이 2021년 등재 이후 5년 만에 확대 등재 결정이 됐다더라고.
0: 맞아. 멸종위기종 철새를 비롯해서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그런 터전인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서 지평을 넓힐 건데, 추가되는 갯벌은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고흥, 무안 지역의 갯벌이래요.
1: 한국의 갯벌은 생물 다양성과 멸종위기종 보전의 중요성을 다루는 세계유산 등재 기준을 충족한다고 세계유산위원회가 평가했다더라.
0: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이어진 한국의 갯벌은 뻘, 모래, 암반 등 퇴적 환경이 다양하고 매년 수백만 마리의 물새들이 머무르는 중요한 서식지로 그야말로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지.
1: 그러니까 황해 생태계와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의 핵심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동성 물새와 다양한 해양 생물의 보전에 기여하는 걸 평가한 거라는데, 우리나라의 15번째 세계유산이자 두 번째 자연유산이 한국의 갯벌. 올여름에 어떻게 한번 가볼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7월 27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갯벌에는 이라는 곡이었고요. 김혜영 소리넝쿨 아이들의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오는 29일 수요일에 마무리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24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 보고인 한국의 갯벌을 등재 5년 만에 확대 등재했습니다. 여수, 고흥, 무안, 서산 갯벌까지 해가지고.
0: 네. 네. 추가된 갯벌과 함께 전체 유산 면적도 기존 1,284평방킬로미터에서 287이 추가돼서 총 1,571평방킬로미터로 이제 늘었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는 보존과 관리가 중요하겠죠.
1: 그렇습니다. 수산자원 생산 기능도 갖추고 있는 우리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도 연간 한 9만 톤 정도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관광, 휴양 등 문화 서비스 가치도 연간 약 1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0: 게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된 갯벌, 상하실 고향 전남 여수 갯벌도 추가가 됐네요.
1: 9월 달에도 또 선박람회인가? 그것도 예. 하던데.
0: 예. 상하실의 놀이터가 이제 유산이 되었네요.
1: 아, 그러네요.
0: 세계 유산이 되었어요.
1: 아, 내려가서 살고 싶네요, 진짜.
0: 예. 가세요.
1: 가려고 계속 짬을 보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예, 예. 예, 예. 진짜 딱 떠나올 겁니다.
0: 네. 예. 언제요?
1: 뭐 언제 갈까요? 가라고 할 때 갈게요.
0: 일단 2부에 지금
1: 아, 요건 하고.
0: 요건 하고. 예. 게다가 이제 자연 정화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6조 원 규모로 탄소 흡수량도 연간 약 49만 톤에 달하고요. 자연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죠.
1: 네.
0: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확대 등재를 다시 한번 축하하고요. 상화 씨가 가긴 어딜 가요? 우리 바투의 상사 디아의 또 유산인데.
1: 자, 자 오늘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소리꾼이 나와주셨습니다.
0: 저희가 좀 많이 친해요.
1: 친하죠.
0: 친한데 10년 만에 처음 모셨습니다.
1: 그러네요. 빨리 모셨어야 돼요.
0: 저희가 막 친하다고 막 이렇게 모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는.
1: 네, 맞아요.
0: 예.
1: 네. 뭐 이렇게
0: 좀 송구스럽긴 하네. 10년 만에 모셔가지고.
1: 너무 죄송합니다.
0: 예예. 예.
1: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으아!
2: 창문을 열면은 숨어드는 소리 마음을 달래고 파고드는 소리 얼씨구 절씨구 2시의 소리
0: 바투의 상사리야.

0: 줄을 서시오.
1: 오픈런 초대석.
0: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말입니다. 어?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흥보가 기가 막혀.
1: 그렇죠.
0: 바로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소리꾼이에요.
1: 예. 게다가 수지 씨가 나왔던 영화 도리와가 판소리 지도를 하셨고요. 드라마 옥시 부인전에서는 소리꾼 배우로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포천시립 민속예술단의 소리꾼 김용화 씨 오늘 만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투의 상사디아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판소리를 하는 김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1: 멋지다.
0: 김용화 소리꾼 진짜 모시고 싶었었는데 저희가 방송한 지 10년 만에 네. 모시게 됐습니다. 와.
1: 저희에 대한 억과심정이나 뭐 이런 거는 없으시고요?
2: 아니 그럼 없죠.
0: 사실 이제 저희와 인연은 그 창작하는 타루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 아 그렇죠.
0: 그 단체의 용화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년 멤버였죠.
1: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네.
0: 그때가 언제였었죠?
2: 타루는 2001년에 창단됐습니다. 그래서 김용화가 20대 때 정말로 좋은 친구들 만나서 네.

0: 정말 신명나게 제대로 한판 놀았던 그런 추억이 가득한 그런 그렇죠. 공간이죠.
1: 네. 추억이 참 많죠.
0: 아, 그렇죠.
2: 예. 뭐, 그때 네. 어떻게 그런데 팀1이 되게 된 거예요?
0: 그때 이제 거의 그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선배들이랑 이렇게 후배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저기 이자람 씨, 자람이 누나라고 해도 되죠?
1: 방송에. 네,
0: 자람이 누나가 이제 전화가 와서 그때 제가 전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그때 잘 몰랐어요. 근데 네. 이제 아름아름 통해서 연락을 했다. 그래서 혹시 올 수 있겠냐? 그래서 오, 운전면허가 합격이 되면 올라가고 네. 떨어지면 여기 시험을 더 봐야 되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올라와서 아. 합격이 됐습니다.
1: 아, 그날 아. 만약 불합격이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0: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났을 수도 있죠.
2: 아니 그리고 육각수 밴드의 흥부가 기가 막혀.
0: 아, 네.
2: 요거는 어떻게 녹음하시게 된 거예요?
0: 참 이게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대학생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조교실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0: 조교실을 통해서 예. 연락이 왔다. 그래서 어, 누구세요? 했더니 그 조성환 씨라고 그 멤버 중에 조성환 씨께서 예. 전화가 왔는데
1: 네.
0: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도미노 씨 같이 했던 그 도미노 씨가 아프셨었나 봐요. 아. 근데 이제 그 육각수 밴드로 해서 4인 체제 밴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음반을 내는데 혹시 그 안에 수록곡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흥부가 기가 막혀를 다시 한번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만드는데 예. 그때 혹시 참여할 수 있겠냐라고 네. 그래서 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압구정에 있는 녹음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조성환 씨가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1: 아는 사람 같고
0: 이제 어 이렇게 어 예 오셨어요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녹음을 그 도미노 씨의 부분을 아. 제가 이렇게 하고 아. 그 조성환 씨 부분을 조성환 씨가 아. 하고 이렇게 아. 하게 됐죠.
1: 아, 아니, 진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어 김용화 씨가 굉장히 다양한 그 뭐랄까 CF 로고송도 많이 부르셨고
0: 아. 네 그렇죠.
1: 그죠? 맥땡 그 햄버거.
0: 아, 그건 제가 아니고.
1: 아, 그거는 네, 아, 상원 씨군요. 그두 분이니까 그, 다 해먹었어 사실 아니, 그 당시에.
2: 맥 그거 햄버거랑.
0: 네. 봉고.
2: 봉고.
0: 봉고로 아, 하면 안 되죠.
1: 아, 왜 안 돼요? 한번 아, 해주세요.
0: 물도 내고 불도 켜고 사령구동이라 했던.
2: 맞아요.
1: 그 당시에 이제 기업들이 막 CF 같은 거 할 때 판소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디벨롭 해가지고 막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0: 저는 그 지금 뭐 상표를 얘기해도 되나요?
1: 안 되죠.
2: 안 돼요.
0: 네. 그 무슨 시대라고 해서 B3 시대라고 해서 삼겹살에 그 떡을 말아서 그 먹는 그래서
1: 어.
0: 뭐 징글징글 삼겹살이 돌돌돌돌 이것이 바로 떡 시대 하면서
1: 이거죠,
0: 이것이 사람 잡네 하면서 이렇게 했던
1: 아 맞아 이런 거
0: 뭐 멀티폰이라고 예. 유무선 집전화기가 하나로
1: 이 맛이야.
0: 그 떡볶이 집도 있어요. 그 아버지와 따님이 같이 하는 예. 아 뭐라고 해서 예. 그 뭐 있어요. 근데 아~ 많이 이런 걸 했는데
1: 그 떡볶이 집.
0: 네네네
1: 알죠. 흥보가 기가 막혀도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0: 그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아,
1: 목소리 딱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
0: 아 뭐 어느 곳으로 가면 산단 말이오 갈 꽃이나 일러줘.
1: 맞아. 이 목소리죠. 이 목소리예요.
2: 아니 근데 재작년 겨울에 방영된 옥시 부인전에서는 아예 출연까지 하셨어요?
0: 아 그것도 정말 운이 좋은 게
1: 네.
0: 제 친구 중에 그 이날치의 안효 씨라고
1: 안효 씨.
2: 네네네.
0: 이효 씨가 전화가 와서 혹시 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어, 어떤 역할인데 전기수라는 역할이래요. 그래서
2: 책 네. 읽어주는.
0: 근데 저는 그게 전기수가 이름인 줄 알고.
1: 아.
0: 아 어떤 역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책을 읽어주는 에이, 역할인데
1: 직업.
0: 어 이제 어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그 심청전 중에 이제 재밌는 부분을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좀 읽어달라라고 아. 해서 12시간을 찍었는데 2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이게 그렇구나.
1: 근데 정기수 역할 진짜 딱이죠 김용화 씨가.
0: 아 근데 그게 참 좋게 봐주셨는지.
1: 예.
0: 그 전기수 역을 하는 이제 다른 배우들이나 네. 이런 다른 장면이 있을 때 어, 용화 씨 한번 와서 좀 봐주실 수 있냐 네. 이분이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건지 부채를 이게 중국 부채를 들고 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에 맞는지

0: 수술을 좀 해주고
1: 좀 해달라라고 네. 해서 알겠습니다 해서 뭐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해서 갔던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는
0: 정말 좋았어요. 제가 김유아 씨 성격을 아는데 정말 좋았어요.
1: 너무 추웠어요.
0: 그러니까
1: 영하 12도였어요. 영하 12도에 12시간을 찍는데 그 산 속에서 바람도 막 그 바닷가 근처라 이게 이 장갑을 낄 수 없잖아요. 그 옛날이라 그 예. 옛날 그 조선 시대 그런 그 한복 입고 이러고 하니까 네. 손이 이제 얼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추웠는데 그때 그 기억이 그렇구나. 너무 나네요. 네.
0: 진짜 영화나 드라마 이거 외부 촬영은 진짜 아유, 그렇죠.
2: 대기 시간도 엄청 길고
1: 성화 어? 씨랑 네. 예전에 우리 같이 영화
0: 했죠?
1: 그렇죠.
0: 했죠. 네. 네.
1: 영화 같이
0: 그 송혜교 씨 나온 영화.
1: 그 황진이랑 유지태 네. 송혜교 씨 나온 황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 예예 예, 예.
1: 그때 아침부터
0: 아침에 새벽 5시인가? 예. 관광버스가 있어요. 예. 그럼 그걸 타래. 예. 그럼 우린 타. 그럼 내려. 어디 지방이야. 산속이고. 내려. 분장을 막 받아. 그러고 상여를 들면 돼. 그리고 노래를 막 하면 돼요. 상여 소리를. 네. 근데 카메라가 어디냐면 반대쪽 산에서 우리를 찍어.
2: 그럼 거기까지 가야 돼요?
0: 아니 아니. 그 거의 얼굴은 안 나온다는 얘기지.
1: 아. 또 바람 선풍기로 바람을 확 불러서 그 뭔가 이렇게 그 상여가 정말 이게 뭐죠? 예. 황망하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표시한다고 바람과 꽃가루를 이렇게 막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0: 와. 그래서 뭐 또 뭐 재촬영할 수도 있는데 또 올 수 있냐 그래서 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1: 그때 나 12시간 찍었을 것 같아요.
2: 몇 초 나왔죠?
1: 그때 우리 안 나왔었나?
0: 1초? 1초 나왔을까?
2: 선풍기까지 맞아가면서 했는데 분장 네. 받고
0: 안 그냥 상여가 간다의 느낌을 저 멀리서 앵글을 잡는 네. 그거니까
2: 영화 도리화가에서는 이제 판소리 지도도 하셨어요.
1: 아 그것도 또 네. 우리 또 이 안효 씨가 네. 원래 이제 안효 씨가 저기 이 배우님 그 지도를 하셨는데 네. 잠깐 저보고 와서 좀 봐달라 자기가 지금 일이 있어서 안 되니까 네. 가서 봐달라고 해서 그 김승용 이승
0: 그 배우님
1: 예 그 배우님 있잖아요.
0: 아무튼
2: 류승룡 배우.
1: 네, 류승룡 배우님을 네. 지도를 했는데 네. 이제 저보고 좀 가서 좀 봐달라라고 해서 알겠다 그래서 나간 음성 그 가가지고 네. 촬영하는데 이제 가서 이제 계속 이제 봐드렸는데. 상대 그 신이 수지 씨가 나오신 거예요. 네. 네. 이제 원래 이제 수지 씨하고의 그런 거는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감독님께서 여기 수지 씨도 좀 봐달라. 그래서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가서 서 있었는데 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가서 얼굴만 봤던 기억이 그리고 또
2: 지도를 안 했더니 얼굴 봤어요.
0: 아니 그때 제가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고 들어갔었어요. 아니, 저
1: 말이 이게 앞에 섰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고. 저기 호흡을 이렇게 잡고 하세요. 이렇게 여기를 좀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2: 수지 씨 진짜 그 도리화가에서 굉장히 열연을 펼쳤거든요.
1: 네 맞아요. 네,
2: 소리 막 열창을 해가면서 네, 그 기억이 나. 그게 다 용화 씨의 어떤
0: 덕분이죠. 소리 지도
1: 아니에요.
2: 그 덕분이었다.
1: 아니에요.
0: 그래도 참 그래도 대중매체에 많이 나오셨네요.
2: 활동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1: 했는데 이게 많이 안 나오니까
2: 드러나지 않는 일은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YSM님께서 진솔함이 매력적인 소리꾼 김용화 씨를 응원합니다 하셨고 5917님께서 와 그 광고들 생각납니다. 그 노래를 부르신 소리꾼이시라니 놀랍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광고에서는 이게 김용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목소리로만 익숙하실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지난달이었나요?
1: 네.
0: 생애 처음으로 홍보가 완창을 하셨어요.
1: 네, 맞습니다.
2: 아, 생애 처음이었습니까?
1: 네,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이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는데 예.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완창 발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좋은 선생님이라 하면?
1: 이제 제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시는데 네. 이제 판소리에는 김정민 선생님 계시고요. 네. 이제 고수에는 최강수 선생님 계시는데 예. 이 두 분에게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2: 소리와 북을 배우고 계세요?
1: 이 장단이나 이런 그 리드미컬한 부분에서는 최강수 선생님께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그 소리나 이런 길을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김정민 선생님께 많은 예. 도움을 받고 해서 선생님 두 분이 저를 그냥 인형 뽑기 하듯 뽑아가지고 무대에 이렇게 탁탁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0: 이렇게 걱정도 많고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예. 많았는데 그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어 해봐 하면서 예.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김정민 선생님과 최강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사회생활을 아셔.
2: 그러니까. 아니 사실 생애 처음으로 이제 완창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가 뭐 아. 그런 질문이 좀 생기긴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었나 보네요.
0: 네, 뭐 이제 제가 원래 그 인간문화재 그 국가유산 보유자이신 판소리 흥보가 보유자셨던 우리 박송희 선생님께 제가 소리를 배웠는데
1: 예. 오래 배우셨죠.
0: 그렇죠. 선생님께 제가 20대 때 처음으로 이렇게 가서 배웠는데 선생님께서 2017년에 돌아가셨어요.
2: 네.
0: 선생님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공부하니까 이게 전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박송희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던 그 김정민 선생님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최강수 네. 선생님께서 이제 박송희 선생님과 이렇게 소리를 같이 했었는데
2: 네.
0: 이제 저를 보시더니 아 같이 해보자 같이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저의 손을 잡아주셨죠. 감사해.
2: 하고 났더니 어떻던가요?
0: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시원할 거라고 생각을 들었는데
2: 예.
0: 제가 그 다음 날 바로 그 했던 영상을 들어봤는데 너무 못하더라고요. 제가
2: 그거 바로 보시면 안 되는데
0: 그래서.
2: 좀 묵혀놨다 봐야 되는데.
0: 네, 그래서 네.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소리를 했구나. 아 이거 너무 내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좀 아니구나 싶어서 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싶어서 되게 큰 계기가 된 것 같고.
2: 그러세요?
0: 제 소리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많구나 해서 다시 녹음할 때도 항상 제 소리를 꼭 들어보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남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0: 네네.
2: 이제 내 스스로 나의 기대치에 부합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2: 그거 자체가 큰 또
1: 그렇죠. 그게 공부죠.
2: 네. 공부가 맞아요. 되셨겠네요.
1: 맞아요. 네. 자 오늘 라이브를 또 두 곡을 불러주시죠.
0: 네 맞습니다.
1: 첫 번째 라이브는 어떤 겁니까?
0: 이 흥부가 중에서 제비물로 나간다는 대목인데 예. 뭐 박동지 선생님께서 워낙에 잘 하셨던 부분이라서
2: 예, 맞아요.
0: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또 두 분이 두 명창님들 앞에서 제가 하려니 또 떨리기도 하지만 한번
2: 누가 명창이야 누가
0: 해보겠습니다.
2: 저희 멍창입니다. 멍창.
0: 좀 제가 소리보다는 좀 안일이를
2: 네.
0: 안일이를 중심으로 좀 짜봤어요.
2: 아, 그냥
0: 소리들 다들 잘하시는 분들
2: 재담 소리로
0: 그래서 살짝 예. 이렇게 재담 쪽으로
1: 요 카메라 보이시죠? 요게 아, 네. 소리꾼님 네네. 카메라입니다.
0: 네네.
2: 아 그나저나 일단 이동을 부탁드리고요. 예.
1: 진짜 재밌어요.
2: 왜 이렇게 형님 근데 긴장을 많이 하셨어?
1: 일단 아니
2: 형성보다 지금
1: 형님이
2: 긴장을 많이 하셨어. 형님이
1: 이런 자리에서는 예. 굉장히 점잖고 그걸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시 생각하세요.
2: 예. 예. 아이 참 알겠습니다.
1: 에이?
2: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박수로 갑니다.
0: 그때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름을 잊어버렸지.
2: 알쓰고.
0: 갑갑한 마음에 급히 안으로 들어가서 지 마누라들어 묶었다. 여보 마누라 내 등에 짊어진 게 이게 이름이 무엇이오? 용감은 무엇이오? 아이고 이 사람아 그 나는 알지만은 임자가 한번 알아맞혀보라 이 말이지. 글씨 그 우리 친정서 그러는디 그 화초장이라고 합디다.
2: 알쓰고.
0: 이놈이 어찌나 기쁘던지 아이씨구나 내 딸이야. 여보 영감 마누라 보고 딸이라는 데가 어디 있다요. 아이고 이 사람아 굿발 때 이리 붙여도 쓰고 또 저리 붙여도 쓰세. 아이 큰디 웃지 마시고 이렇게 웃어.
2: 아 너무 웃겨.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근데 그 어디서 났어? 뭐가 과연 부자가 되었대. 제비 다리 부러진 것을 동에 살려보냈더니 이듬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고 심어갖고 박세통이 열려 그 속세 은금보화가 나와 부자가 되었다니. 그놈을 한 마리만 부질러보내 부자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한 연나무 마리만 부질러보내버리면 커브 장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제비 닦개 수천 개를 만들어서 동편 초막 끝에 달았더니 집이 동편으로 씨름했겄다. 아무리 기다려도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가 있겠느냐. 기다다 못해 그물을 들어매고 제비를 후리로 나가는 디 제비 몰래 나간다. 제비를 후리로 나간다. 이때 춘절 삼각 하사월 초파일 연전어 휘는 벌벌 수양 퍼들에 앉은 꾀꼬리 제 이름을 제 불러 복희씨 맺은 큰 불을 내 우리 저들어 메고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방장산으로 나간다 이 편은 우두봉 저 편은 좌두봉 건던봉 맞은봉 좌우로 칭칭 둘러 난 뒤 아 희루어 덤포

대비 네가 어디로 행하나 연비야 천의 소리게 보아도 죄인가 의심 담비고작의 가치만 보아도 죄인가 의심 준일 황행의 꾀꼬리만 보아도 죄인가 의심 청암 절벽의 피뚤기 보아도

0: 감사합니다.
1: 아, 고소합니다.
2: 아, 아까 리허설 때 더 발사하셨거든요.
1: 그러니까 지금 긴장하셨다. 아니, 긴장, 그러니까. 형님이 아, 지금 긴장하셨어.
2: 톤 다운을 바로 딱 하시더라고요.
0: 아니 너무 앞에서 에이. 재밌게 웃으시니까 저도 너무 웃긴 거예요.
1: 아, 상호 씨 입을 가리고 웃더라고 지금. 아예.
2: 지금 7082님께서 왜 광고업계에서 이분을 찾는지 금방 납득이 된다. 귀에 딱딱 꽂히는 그렇죠. 목소리시라.
1: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예. 진짜 그야말로 김용하 씨 하면은 이제 판소리부터 창극, 뭐 뮤지컬, 광고, 영화 장르를 완전 전천으로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 소리꾼으로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2: 그래, 맞아요.
1: 근데 이제 그 무엇보다도 사실 김용하 씨의 활동 중에 타루를 빼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2: 몇 년만 하셨죠?
0: 타루를 2001년에 해서 언제 그만둔지는 모르겠는데 네. 자연스럽게 이제 못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몇 년 전에 그만을 뒀는지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네. 아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하면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만두게 된 것 같아요.
1: 그래서 끝 무렵에는 작창 감독을 그렇죠. 맡으시거나 그런 네네. 식으로 이제 계속 도움을 주다가
0: 맞아요.
1: 맞아요. 어느 날부터 이제
0: 맞습니다.
1: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네. 김용하 씨 이제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건 아 그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2: 왜요?
1: 창작 판소리.
0: 예. 네. 네? 아, 네, 네.
1: 그 게임.
2: 크래프트. 네? 아니 근데 또 20대 때 게임 이런 걸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네네. 그 경험이 또 이렇게 판소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20대 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네. 되게 좋아해서 대학교 때 그 대회 대학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3등을 했어요.
1: 또랑광대.
0: 아니요. 그 스타크래프트 아니에요. 게임이요.
1: 아, 그 게임 대회.
2: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용화 씨가 다니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1: 아, 예, 예.
2: 네? 예. 그 학교에서 그 대회를 예. 열었대.
1: 근데 거기서 3등을 해서 1등을 하셨어요.
0: 제가 DDR을 받았어요. 그 예전에 그 방석처럼 생긴
2: 상품으로.
0: DDR을. 네, 네.
1: 네.
0: 근데 그때 그 또랑광대 페스티벌에서 그 선생님 성함이 누구시죠? 그 스타크래프트 창작 소리 하셨던
2: 모르겠어요.
0: 네, 그 선생님께서 이제 판소리로 창작 판소리를 하셨고
1: 예.
0: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10수

0: 10년이 흘러서 어떤 게임을 한번 봤는데
1: 네.
0: 100명의 그 유저들이 한 공간에 떨어져서 서로 총을 쏴서 죽여서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는 게임이 있어요.
1: 네.
0: 그 게임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인데
1: 네.
0: 이 게임을 제가 한 30대 중반에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한번 소리로 만들어 보자고 해서 뭐 그때요 장안동 IMPC방에 한 청년이 들어서는 뒤 성은 배우 이름은 린이라.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우리 배린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양 좋은 컴퓨터에 앉아 스팀에 크래프톤을 클릭하여 배틀그라운드의 세계에 빠져드는데 하면서 100명의 전사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린다. 각기각색의 유저들이 낙하산성에 메고 거침없이 뛰어내릴지 이 유저들 뛰어내리는 이 루틴이 지각기 다른 것이었다. 이 유저들 뛰어내리는 루틴을 한번 볼짝시면 먼저 뛴 놈, 나중 뛴 놈, 아까 뛴 놈, 지금 뛴 놈. 뭐지? 뛴 척하고 안뛴 놈, 안 뛰었는데 뛴 척한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한국인이, 일본인이, 음홍스럽게 일본인인 척, 나뇨? 난데스까? 넌 안, 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1: 이 맛이에요, 이 맛. 와, 김용화 씨의,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용화 씨와 상화 씨가 워낙 친하니까 두분다 재밌는데 웃음의 결이 약간
2: 달라요.
1: 달라요. 김용화 씨만의 그 특유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삐끗 감성?
0: 아, 네, 맞아요.
1: 약간 되게
2: 되게
1: 매력적이.
2: 잘생기고 멀쩡하고 키도
1: 그러니까.
2: 큰 사람이 그 삐끗 감성으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는 그 재미가 있고.
1: 아, 그 이질적인데 굉장히 구수한
0: 아유,
1: 그 느낌.
0: 좋게 봐주셔서.
2: 그리고 지금도 되게 놀라운 게
1: 네.
2: 진짜 기억력이 좋아요.
1: 어.
2: 약간 포토 메모리?
1: 예.
2: 메모리 포토?
1: 찰칵.
2: 그거 같이 완전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와, 근데
1: 그러니까
2: 이것도 어떻게 다 외우고 계시냐.
1: 기억력 좋다는 걸 제가 느낀 게 아까 오자마자 저랑 와이프랑 어떻게 만났는지. 썰을 쫙 푸신 내 기억엔 없는데 용화 씨는 다 기억을 하고
2: 다
1: 있더라고요.
2: 기억해요.
1: 네.
0: 아, 맞아요. 예전에 같이 이제 타루를 하면서
1: 뭐제 얘기하시게요? 아, 용화 씨 얘기하세요.
0: 예,
1: 제 얘기 말고. 아, 그래요. 잠깐, 내가 당황했나?
2: 그러면 우리 딴 얘기 빨리 화제 전환해야겠다.
1: 아, 맞다.
2: 네.
1: 땡튜브 김용화 씨 채널 있죠. 지금도 있나요? 어떻습니까?
0: 제가 채널이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원래는 한 채널에서 시작을 했다가
1: 네.
0: 이제 너무 이제 그 이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부캐로
1: 네.
0: 좀 몇 개를 빼놨는데
1: 아 그거 진짜 재밌는데
0: 이 한 채널의 이름은 무엇이든 판소리로라는 채널이에요.
1: 아, 예.
0: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 놔도 그냥 판소리로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 뭐
1: 이 맛이야.
0: 동요 있잖아요.
1: 예, 예, 이 맛.
0: 카드캡처 체력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소리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채널이 하나 있는데 너무 유치하고 좀 그렇잖아요.
1: 아, 근데 너무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와이프가 갑자기 저 작업방에서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배를 잡고 그래서 뭘 보고 그러나 했더니 와이프 보여주더라고요. 용화 오빠라고. 용화 오빠 채널 개설했다고. 그래서 엄청 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0: 이런 저의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1: 예.
0: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너무 방정맞다라고 해서 채널을 소리꾼 김용화 채널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든 판소리라고 해서 약간 부캐처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채널을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구독자
1: 꾸준하게 업로드 하십니까?
0: 아, 요새는 이제 아 이게 맞나? 자꾸 제가 이제 반응이 많이 없으니까 초반에는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다가 이제 아 이게 맞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저의 재미로 그냥 올리는 그런 공간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 때부터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리꾼 김용화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전통 소리를 했던 거 그다음에 좀 의미 있던 것들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심할 때 제가 약간 삐끗 감성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는 그런 식으로 채널을 올리고 그렇게 하고
1: 그럼 남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까 채널 세 개라고 하셨는데
0: 하나 채널 마지막 채널은 책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해서 되게 이 제 목소리로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네. 해서 제 그 처음 시작을 이제 그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을 했어요.
1: 그래서 목소리 워낙 좋으시니까.
0: 그 책 읽어

0: 읽어주는 남자로 시작을 했고 그 책 읽어주는 과정에 그 책 내용에 소리들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책 작품에 어떤 사람이 걸어오르면서 한 평 전지 하면서 한다 하면 제가 그거를 진짜로 소리 읽으면 올라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더 좀 리얼하게 표현을 했고 이제 그런 책들을 읽다가 이제 많은 구독자들이 지금 2,300명 정도 된 구독자들이 600명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책 읽어주는 거는 이제 저작권 문제가 너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책을 읽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출판사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조금씩만 읽어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허락 받은 데까지는 읽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못하고 조금 그리고 이제 저작 기간이 만료된 것들 예전에 고서적 그 이상 선생님의 그 책이라든지 예전에 그런 책들을 이제 읽고 있죠.
1: 출판사들 입장에서도 좋아할 것 같기도 하네요.
0: 저 이제 감사한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제가 그 다 읽으면 그 책을 안 사니까
1: 그렇죠.
0: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그 시력적으로 이제 노안이신 어르신들이 되게 감사해하더라고요. 자기가 눈이 안 좋아서 책을 잘 이제 보면 힘든데 이렇게 들을 수 있어도 참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2: 의미 있는 일을 좋아하시는군요.
0: 그게 이제 좀 그렇게 된 거죠. 뭐.
2: 또 만들고 싶은 채널도 있습니까?
0: 지금은 이 창작판 소리가 요새 종류별로 여러 개가 나와져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어떤 선율의 국악적인 그런 판소리 맛을 입힌 것도 있고 정말 그 가사를 판소리처럼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일정한 비트에 뭐 그 비트에 맞춰서 이날치 밴드 같은 형태의 그런 이런 채널들이 이런 그 음원들이 있는데
1: 네.
0: 이런 창작판 소리의 종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요새 국악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시간적 경제적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1: 또 직장생활 하셔야 되니까
0: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 2390님이 재주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러시면서 검색해 보니까 가요제에도 입상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0: 아, 네, 맞습니다.
2: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0: 그것도 우리 저기 옆에 계신 김봉영 씨 와이프 되시는 권성희 씨와 함께 예. 그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1: 뭐였지?
0: 르노 그 회사에서
1: 예.
0: 주최한 제4회 한국 가요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1회 창작 음악 프로젝트 한국 21세기 창작 음악 프로젝트가 제1회였었을 거예요.
1: 그때 권성희 씨가 나갔다고요?
0: 그때
1: 같이 나왔어요.
0: 네, 권성희 씨와 저와 함께
1: 듀엣으로
0: 그 비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1: 그게 몇 년도예요?
0: 제 1회 21세기 창작 언제지라
2: 지금 19년 됐나요? 21세기가
0: 그런 약간 그때예요.
1: 2007년도래요. 아, 그럼 제가 만나기 전이네요.
0: 아, 그렇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영상이 있어요. 연습한 영상이.
1: 아 진짜요? 오 찾아봐야겠다.
2: 아니, 최종 음원은 없고요?
0: 음원도 있긴 한데 비가라고 있는데 이게
2: 비가?
0: 비가 그러니까 안일비의 노래가인데
2: 노래가 아니라고요?
0: 그러니까 이 이별 노래예요.
1: 아하.
0: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아니다. 예. 뭐 이런 그런. 아. 그래서
2: 비가. 네. 예.
0: 근데 이게 음원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 작사를 손다혜 씨가 작사를 했고.
1: 다혜 씨.
0: 작사를 정종임 씨가 했고.
1: 종임 씨가.
0: 근데 어차피 다 그 타로 안에 있던 사람들이
2: 음원 없어요?
0: 다 만든 그런
2: 없어요?
0: 곡인데
2: 없어?
0: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따로 음원을 드릴게요.
1: 근데 이게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그렇죠.
2: 알겠습니다. 다다음 주에
1: 너무 재밌다 이거.
2: 종인 씨 만나거든요.
0: 아 예.
1: 정종인 씨요?
2: 네, 자료 있냐고 물어봐요.
1: 전 내일 만나는데.
0: 엊그저께 영상을 하나 보여준 게 보내더라고요. 뭐야 했더니 네. 형 어렸을 때 그 비가 송인 씨랑 연습한 영상을 딱 보여준 거예요.
1: 진짜요? 네, 내일 받아야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라이브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벌써요?
1: 아, 예. 지금 시간이 너무
2: 빨리 그렇군요.
1: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긴장하셨다니까 아, 예. 지금 물병도 엎으셨어.
2: 예 용화 소리꾼님.
0: 네네.
2: 리허설 할 때만큼 좀 이렇게 텐션을 좀 올리셔서.
0: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2: 이번에는 술 취한 연기예요.
1: 아 그래요?
2: 그러지 말아요. 어우 디테일하게 살려. 나 안일이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1: 저희 보여주세요.
0: 판소리 적벽가 중에 예. 조조가 이제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길에 네. 술을 좀 술 한 잔 먹고
2: 거하게 먹었죠.
0: 유비관을 장수들을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1: 그쵸,
0: 부분이 있어요.
1: 예.
0: 그
1: 있죠.
0: 대목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예.
2: 아 이게 경험이 많아서
1: 네.
2: 술 취한 연기가 디테일해요.
1: 자 가보겠습니다.
0: 그때요 조조가 1호주 축해 먹고

0: 오한 양진 장수 험구를 하는디 이런 가관이 없던 것이었다. 야들아. 야들아. 내가 이번 싸움에 패는 좀 하였지만 도무지 오한 양진 장수 근본인들 별 보잘 것 없는 상놈들이니라. 아유, 옆에서 너무 웃고 계시니까. 앞에서.
1: 아이, 근데 기운이 웃겨, 지금 기운이.
0: 유연덕이니 하는 요소는 자칭 한종실이라 하되 양산 처맞전에서 돗자리치기 집신삼아 생하던 궁반이요. 관공 구소는 하동 그릇장사 저만이요. 쟁비 그소는 탁군 산육장사 놈이라. 쟁비 그놈의 고리 눈에 유관장 3인이 결이 형제를 맺을 것다. 또한 조자룡인지 하는 요소는 지가 벼룩 신령 아들 놈인 제하고 진중으로 팔팔팔팔팔 뛰어다니면서 아까운 장수목만 싹싹 비어가거든. 그놈 큰분 뉘알리냐. 상산 돌틈에서 쑥 붉어진 데다가 어느 놈의 자손인지 모르지만 지들끼리 자작하여 조자룡이라 하였겠다. 또한 제갈량인지 하는 요소는 지가 술법 있는 죄하고 그 마른 자라거니와 현덕이가 용렬한 자라 그 자를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이니 하지만은 그 남양 땅에서 밭갈던 농토생이 아니더냐. 그러니 너희들 그 손들 보고 미리 질리지 마라. 완전 순 보리붕태니라. 정욱이었자오대. 왕후 장상이 영우종화 이로부터 일러쌉고 병쾌자는 패라 허였으니 남 험구 그만하고 남은 군사 점거 나서 보아이다. 야, 점거할 거 뭐 있냐. 정욱이 너, 나, 나, 너 한 50명쯤 된 게 손가락으로 꼽아봐도 알겠구나. 정욱이 너가 점거하여 봐라. 정욱이가 군안을 안고 대장의 안유병이 물고요. 아까운 놈 죽었다. 안유병이가 어찌하여 죽었느냐. 오림에서 자룡 만나 죽었어. 니들 급히 한나라 가서 안유병이 살인 물려오니라. 숭상님 혼자 가서 물려오시오. 야 이놈아, 나 혼자 가면 맞아 죽게. 그럼 소중들 어찌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헌 말이다. 또 불러라. 자사파의 전총 허무적이 허무적이가 들어온다. 투구 벗어 손내들고 갑옷 벗어 드러내고 부러진 창태를 각으로 짚고 전도공전동 들어가오며 원한하니 제갈량 동남풍

됩니까? 예요. 어찌따 불에 쇠진하여 돌아가지 못할 패군 갈토리든 난.

가사입니다. 천조 회를 내어 이놈 너는 전총재 도래로 굴레도 없이 의형벌 괘씸하다. 저는 목싹 베어 내 던져라. 허무적이 기가 막혀. 예! 죽여줘! 승산창하에 축가가 흐그그 등면

0: 권솔 얼굴이나 보건내다 당장에 목숨을 끊어주오. 저조감신하여 오냐 허무저가 우지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여 네 권소리 내 권소리니 우지 마르라. 우지를 마르라. 이에 허무저가 우지 마라.
1: 너무 재밌다고 지금 박장우님께서도 너무 재밌고요 멋지게 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5914님 왜 이렇게 자꾸 웃으세요 두 분 하시면서 특히 왜 이렇게 상화 씨 많이 웃으셨어요.
2: 너무 잘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용화 씨가 이렇게 딱 서가지고 부채를 꼭 끝에 안 잡고 가운데를 잡고 네. 먼 선을 이렇게 보는데 이 기운 자체가 웃겨 이 기운이. 그만큼 매력적인 네. 소리꾼 김용화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실 그 두 분도 추억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2: 엄청 많죠.
1: 그러니까
2: 엄청.
1: 오늘 지금 하나도 안 풀었거든요.
2: 풀 수가 없어요.
1: 하나만 풀어주세요.
2: 위험하거든요.
1: 에 젊은 날 청춘 때. 네.
3: 저는 상화 씨가 예. 이렇게 바투의 상사디아에서 이렇게 좋은 MC로 네. 진행자로 있을 거라고 저는 한 20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오. 확신이 들었어요.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진행을 예. 할 것 같다. 근데 그때 엔젤 얘기를 꺼내면 20대 때 우리 상화 씨가 엄청나게 두꺼운 책 두 권을 저에게 딱 보여주면서 네. 약간 이 법전처럼 엄청 두꺼워요. 네.
2: 재담집
3: 맞아요. 형 나 이거 읽어봐 형. 그럼 왜? 나 이거 이렇게 할 거야. 나 이제 읽어보면서 이제 제담이나 이런 거를 할 거야. 이러면서 네. 그래? 근데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네네. 책이. 그래서 형 한번 읽어봐 라고 줬는데 저는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저 한 몇 년 후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투라고 해서 이렇게 네. 팀을 딱 결성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제가 했었어야 했나. 그때 같이 읽었어야 형 같이 하자라고 했을까. 그리고 또 봉영 씨는 네. 이제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네. 약간 썸을 탈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뭣도 모르고 송이 씨에게 아니 봉영 씨에게 봉영아 야 송이 야 내 남자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 얘가 요새 좀 예쁘게 하고 이렇게 좀 근데 그거를 봉영 씨한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둘이 썸을 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눈치 없이 봉영 씨 아무 말도 가만히 있고 아 예 형 예, 알겠어요. 그런데 뒤에서 송이 씨가 하이파이브로 제 등을 탁 때리는데 어찌 손이 맵던지 아. 등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가 왜 이래? 그 몰랐어요. 진짜 몰랐는데 둘이 이렇게 결혼할 줄 아이까지 있을 줄은 몰랐죠. 아. 예.
1: 그런 때가 벌써 한 2009년이니까
3: 또 상화 씨랑 또 얘기 또 썰을 풀면 네. 참 많아요.
2: 예전에 너무 많죠, 너무 많아.
1: 아니 너무... 소개팅도.
3: 아, 그 소개팅도 같이 나갔고
1: 시간이 없어. 소개팅을 그렇게 또 가셨다고.
2: 이대.
3: 그 이대에서 또 그
2: 이대분들
3: 래프터가 저만 돼가지고 네. 막 또 했던 얘기도 있고.
1: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상화 씨가 나중에 제가 국악 방송에서 최고의 진행자로 자리 잡을 저는, 거라는 거 확신이 있었잖아요.
3: 저는 그때 확신이 있었어요.
2: 아니, 왜냐면 그 소개팅하고 그 다음 날 형님이 기분 좋게 지하철 탁 내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딱 오더니 야, 넌 연락 왔냐? 나는 두 명이나 연락 왔다.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소개팅 자리에 어떤 MC 역할을 주도를 우리 이상화 씨가
3: 모든 건 다 이상화 씨 입에서 나왔지만. 연락은 저에게 왔다.
2: 내가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아 이런 자리는 까불면 안 되는 거구나.
1: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2: 네?
3: 그러니까 하나만 더 풀자면 아, 예, 예. 예전에 그 종임 씨랑 상화 씨랑 또 홍식 씨라고 이제 북을 치시는 그쵸. 셋이 있었는데 너무 네. 친하게 지내니까 제가 야 뭐 한 살 많은데 뭐 형 형배 하지 말고 그냥 예. 친구처럼 지내자. 그 아, 술자리에서 예. 야 우리 그냥 친구하자 했는데 야 김용화. 이상화 씨가 바로 야 김용화를 그날 50번은 저한테 했어요. 뭐 말만 야

0: 준용아. 그래서 내가 야 얘한테는 절대 친구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 저는 그게 생각나요. 같이 이 타루라는 팀이 어디 공연 갔다가 해수욕장에서 네. 같이 막 이렇게 놀았어요. 그냥 이렇게 삥 둘러서 막 뭐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0: 그분이 맥주를 짝으로 딱 주시면서
1: 이야. 야 너네 젊은 애들이 재밌게 잘 노네. 어. 야 이거 먹고 놀아봐. 그러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2: 그때 거기가 부산 기장군 갯마을 갯마을 축제가 마당극 축제가 있었는데 그때 예. 이제 그 끝나고 다 같이 뒤풀이 겸으로 막 신나게 장구 치고 북 치고 노니까 아주머님들이 네. 오셔서 장구에다 만 원짜리 꽂아가지고 북에다 막 꽂아가지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막 맥주도 이렇게 주고
1: 맞아.
2: 신나.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대 때 젊은 청춘 뭣도 모르는 그런 순수한 마음에 신명나게 제대로 놀았던 곳이 타루였습니다.
1: 그리고 갑자기 야 우리 지하철에
3: 계속 자, 푸실 거예요 썰? 끝고 얘기.
4: 오늘
3: 아니 너무 재밌긴 한데.
1: 아 지금 생각하면 저 겁도 없지. 네. 야 우리 지하철에 그냥 딱 들어가서 소리하고 나올래? 어. 그리고 2호선에 그냥 문 열리면 가서 소리하고 막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랬죠.
2: 맞아요.
3: 민폐였네.
2: 시간이 이제 안 돼서.
1: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3: 언제 특집으로다가 썰 푸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렇게 나오신다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 쓰셨을 텐데 못 하신 네. 얘기 있으세요? 뭐 홍보하실 거나.
2: 아 우선 소리를 좀 재밌게 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예.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 진실을 좀 못 전달드린 것 같아서 좀 더 죄송하고
3: 아니에요. 아니에요.
2: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진지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3: 아, 오늘 충분히 진지하셨습니다. 예.
2: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이상화 김봉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아, 네. 이렇게 보내드리기 싫지.
0: 보내드리기 싫다고. 재밌으니까.
3: 네,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0: 7426님께서 출근길에 바투 들으면서 재미난 시간 보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보따리 흥미진진해요. 멋진 네. 소리까지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저희에게 즐거운 시간 안겨주신 김용화 소리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3: 오늘의 끝곡이 그 타루 시절에 정말 판을 만들던 아, 놀던 예, 그 시절의 음악 어이아가 지금 선곡돼 있습니다.
2: 이상화 정종님 이봉근 김용화 김문희 등등
0: 김홍식
2: 예. 이향아 이런 예. 친구들이 모여서 신명나게 놀았던 곡
3: 응원가죠.
2: 하나 응원가 어이아입니다. 예. 어이아입니다.
3: 자, 이 곡을 들으면서 멋진 멀티 소리꾼 김용화 씨하고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0: 저희도 여기서 우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끄드막 어이야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싫어. 야, 여기 이제 어이야. 야, 씨 어이야. 어이야.
3: 형, 왔어요? 형, 뭐해?
5: 나 응원가 만들어.
3: 야, 들어봐.
5: 시작.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어이야.
6: 어때?
5: 뭐야 이게. 진짜.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중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청자 여러분은 무더운 월요일 오후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즘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죠.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곳은 체감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길 수도 있다고 하니 외출하실 때 양산이 없으면 우산으로라도 햇볕은 막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더위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서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겠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이번 여름도 잘 보내봐야겠습니다. 조상현의 소리로 사철가 보내드립니다.
1: 이산여산 꽃이 피니 분명 고봄이로구나. 봄은 찾아 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오늘 백발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이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노상봉 노래한하여 제결계를 꽃피지 않는 황국 단풍 놓았던 목.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한 천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려 은색에 대고 보면 월백 솔백 천개백 헌지 모두가 백발이 부시로구나. 오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어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느려워라. 와 세상 은염내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간이 모두가 80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으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목망

0: 수는 부려 생년 일배조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세워라 세워라 가지 말으라 아까운 청춘들이라는 건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무너진 개소남북 끝끝 들에다가 대랑배 달아놓고 북극 투식하는 농과 부모 부려 얻는 농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입 내들 서로 모아간 녀석 한 잔 더 먹소 덜 먹게 허미연서 거드름 거리고 놀아오
1: 조상현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렸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죠. 그래서 온열 질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름철 가장 흔한 온열 질환이 바로 열탈진이라고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가는 건데요. 단순히 좀 덥네 하고 넘기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갈증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함께 나타난다면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분들 많아요. 조금만 더 버티자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잠깐 쉬자가 정답입니다.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충분히 쉬고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야외 활동을 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올 여름만큼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쉬는 게 건강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사연도 참는 것보다는 보내는 게 미덕이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0750님께서 채널 고정 중 하고 문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 부산을 다녀왔는데 부산 통영을 이렇게 이동을 했었는데 와, 그 중부지방 특히 경기 북부 지역 제가 사는 곳은 비가 계속 왔었어서 와 너무 더운데 이 정도까지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좀 아 너무 습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남부 지역은 마른 장마라고 하죠. 비가 너무 안 와서 날씨 온도가 너무 높고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더웠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더운 날씨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신쾌동의 검은고병창으로 팔도유람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2: 명인명창 풍유람과 가진 호사시켜 교군 대우합시오.

신쾌동의 검은고 병창으로 발도 유람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소리를 더욱더 재미나게 듣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노래 멋 시간인데요. 오늘도 경기 소리꾼 이채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어떤 소리를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은 경기 잡가 중에 적벽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적벽가는 네. 사실 경기 잡가 중에서 가장 긴 곡이에요. 길이가 제일 길고.
0: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방금. 이거를 오늘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나.
1: 아, 네. 가장 길고. 네. 네. 곡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삼국지 중에서 적벽대전의 부분의 내용을 잡가 형태로 만들어낸 곡입니다.
0: 요 대목가 그 이 곡을 네. 다른 그 잡가에 비해서 실제로 노래를 무대에서 하시는 분이 좀 적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요즘 선택을 많이 하시나요?
1: 한때는 적었죠. 한때는 적었는데 요즘은 또 많이 합니다. 요즘 빈도수가 좀 올라갔어요. 네, 빈도수가.
0: 저는 그래서 평소에 무대에서 잘 들을 수 없는 곡을 들고 오셨구나 했었는데 세대 차이가 숨어 있었군요. 적벽가의 전체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았을 테고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어떤 대목이 담겨 있는 건가요?
1: 이 대목의 내용은 이제 적벽 대전에서 이제 크게 패한 조조가 도망을 가다가 관운장이라고 하는데 관우한테 잡혀가지고 예. 자기의 잔명을 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목숨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내용인데 거기서 이제 관우가 한때 또 잡혀 있었잖아요. 예. 그때 내용을 또 생각하면서 조조가 그때를 생각해서 저 좀 봐주세요 하니까 네. 관운장의 또 덕으로 목숨을 건져내고 화용도를 벗어나가지고 아주 도망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실제로 그 판소리에서도 이제 그 옛 버전 네. 옛 버전의 판소리 적벽가라고 하지 않고 이제 화용도 타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군사설움 대목부터 뒷부분 지금 이제 관우가 조조를 용서해주는 이 대목까지 내용들이 사실 주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앞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추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마 지금 보내드릴 경기잡가 적벽가도 이 삼국지 적벽가라는 노래의 옛 어떤 형태를 그대로 전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길다고 하셨는데 대충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1: 이게 요즘 시대 잡가랑 옛날 시대 잡가랑 속도가 다릅니다.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선곡한 분이 이제 이창배 선생님의 적벽가인데 네. 이때 속도가 아마 원래 속도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은 잡가를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네. 네, 좀 전체적으로 좀 속도가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 다 들으면 뭐 한 17분? 18분 완창하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판소리에서의 적벽가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여성 소리꾼들이 피지컬적으로 좀 하기가 힘들다. 원체 이제 널뛰는 소리들, 네. 그러니까 막 질렀다가 갑자기 오 막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등장 인물이 일단 전체가 다 남성이니까 네. 남성의 어떤 목소리를 또 내야 되는 기세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들이 주로 하는 소리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경기 소리에서의 적벽가는 어떤 느낌인가요?
1: 경기 소리에서도 남성분들이 보통 많이 하십니다. 적벽가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실 지금이랑은 음악을 들을 때 감성이 조금 다른데 사실 이 잡가 자체가 그냥 시대적으로 신분을 약간 사고 팔 때 그 시절에 유행했던 곡인데 이제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양반의 신분을 사다 보니까 네. 양반으로서의 위험을 떨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양반들이 하는 정가나 이제 그런 가곡 가사가 예. 좀 어려운데 자신이 아는 유명한 내용인 이런 적벽 대전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의 내용이 뭐 충, 의 이런 유교적으로 대표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네네. 사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들을 뭔가 수련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이 잡가를 쫙 부르면서 마치 정가의 가객처럼 부르면서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남성적인 고향감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곡이었다고 해요.
0: 네네네. 네.
1: 그래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0: 여러분들도 한번 고향이 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의 명창의 소리로 적벽가 들어볼 텐데요. 경기 잡가입니다. 적벽가 들어볼 텐데 어떤 부분을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좋을까요?
1: 사실 제가 음원을 샀다가 좀 아쉽게도 이창배 선생님의 음반을 가져왔는데 이창배 선생님께서는 가창보다는 조금 문법적으로나 이제 이런 공부적으로
0: 맞아요, 맞아요. 곡의 이면을 밝히거나 이런 데 엄청 역할을 많이 하셨죠.
1: 네, 그런 데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그 옛날 남성들의 그런 기계까지 들어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남성 선생님의 소리이다 보니까 남성의 특징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곡했습니다.
0: 소리를 어떻게 엮어가나 이런 걸 또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잡가 작별가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겨타고 삼각 수를 거스릅시고

0: 이창배의 소리로 경기잡가 적벽가 중에서 일부 보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창배 명창의 소리 이렇게 들으면 대단히 자분자분한 네, 네.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책 읽는 듯한 네.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여성 명창의 소리들과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남성의 소리꾼들과?
1: 아무래도 수식이 적죠. 수식이 적고 원래 작가 자체가 이제 여성 명창에 비해서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원래는 남성 명창들이 먼저 불렀고 아~ 그걸 이제 여성 명창들이 배워서 여성의 목에 맞게 바꿨기 때문에
0: 네네.
1: 뭐 금일조조가 이렇게 부르는데 여성분들 금일조조가 이렇게
0: 아예 다르네. 오.
1: 이거는 제가 조금 오바를 한 거지만 저도 여성 선생님께 예. 배웠기 때문에 조금 목을 쓰는 것 자체가 다르고 위에 특히 지를 때 척병 이렇게 뜰청을 쓰는데 네. 요즘은 척병에 이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펴서 소리를 가져갑니다. 고음 네. 같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서도창처럼 남자들은 밑에서 이렇게 울컥울컥
0: 네네네.
1: 떠는 에 비해서 그렇죠. 여성분들은 네. 돌리고 얹어서 그냥 자연 바이브레이션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야, 이런 거는 직접 이렇게 설명 안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 들어도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리고 곡이 또 길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0: 네. 네. 오늘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성 소리꾼, 여성 명창의 소리를 준비하셨습니다.
1: 네. 네. 다음으로는 여성의 소리로 제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그동안은 이제 보통 고인이 되셨거나
0: 노래 좋다의 특징이죠.
1: 고인이 되셨거나 아니면 네. 또 문화재 선생님급 이상 선생님들의 소리를 많이 소개하다가 오랜만에 지금 현존 활동하시는 선생님의 소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효주 아~ 선생님이신데 네. 아마 이 긴잡가를 전통 형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소개한 아마 처음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0: 그러게요. 노래가 좋대에서도
1: 네.
0: 여느 선생님들의 그 잡가 긴 잡가보다 그 강효주 선생님이 왜 악기랑 이렇게 한 네. 그 버전이 있잖아요. 그 버전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셔서 네. 그게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0: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까?
1: 네.
0: 이런 생각을?
1: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저의 기억 속의 잡가는 이제 상공부 가가지고 제가 맨

0: 맨날 졸면서
1: 수련하듯이.
0: 선생님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맨날 졸면서 선생님이 예 들어가서 자고 나와라 그러면서 저는 들어가서 자다가 다시 나와서 노래하고 막 이랬거든요. 너무 잡가가 졸렸으니까 저한테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2009년에 제가 처음 이 독창의 12잡가 완창회를 이제 강윤주 선생님이 하셨을 때 제가
1: 네.
0: 직접 보러 갔었는데
1: 아, 예. 네.
0: 그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와가지고 와 이렇게도 잡가를 새롭게 할수 있구나. 네, 그
1: 이건 뭐
0: 당시에.
1: 아이디어의 문제도 아이디어지만
0: 네.
1: 그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좋은 아이디어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걸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계속된 학습의 양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저는 그 무엇보다 용기의 영역이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거든요.
0: 용기도 진짜 대단하신 것
1: 감히 잡가를 이라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신경 쓰지 않고 라거나 혹은 잠시 한쪽에 접어두고 그리고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0: 네, 결과도 좋았고
1: 네.
0: 뭐 지금 여러 가지 잡가 리메이크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 리메이크를 제가 따라가는 버전을 사실 보지 못한 것
1: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가구들 중에
0: 같아요. 네.
1: 이제 뭐 금액으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대체적으로 상당히 비싼 원목 가구들을 보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원목의 결을 해치지 않고
0: 네.
1: 혹은 결을 잘 살려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강유주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악기랑 같이 한 것이 원곡의 결이 상당히 잘 살려 있는 약간 고급 원목 가구 같은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벽가는 검은 고랑 했어요.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이것도 어떤 노래 무게감을 좀 고려한 악기 선택일까요?
0: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0: 아무래도
1: 예상컨대.
0: 적벽가가 남성의 노래이기도 하고, 네, 여성 소리꾼이 하시다 보니까 그 무게감을
1: 좀더 채우기
0: 검은
1: 위한.
0: 거로 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강효주의 소리로 경기 잡가 적벽가 보내드립니다.

0: 강효주의 소리로 경기 잡가 적벽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잡가를 소개해 드릴 때 경기 잡가나 서도 잡가나 이렇게 소개해 드릴 때 사실 저는 그 좋은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짐짓 미루어 걱정이 네. 되니까 네. 여러분 좀 깁니다. 네. 시간상으로. 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시간 생각 안 하고 듣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저희 보통 이제 경치 구경하면 좋은 경치들 이렇게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고 이 안정된 사운드라고 해야 되나요? 소리꾼의 공력도 있겠습니다만 이 음원을 만들 때 얼마나 신경을 썼는가 이런 것도 좀 반증으로 다가오는 거지 않나요?
1: 네, 아무래도 곡 길이가 뭐 15분, 16분, 예, 17분까지 가는데 이 긴 잡가를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악기와 같이 호흡하면서 가면서도 악기도 튀지도 않고 소리의 길도 지켜주면서 어느 순간 너무 또 빌드업이 돼버리면
0: 그러니까요.
1: 갑자기 나중에 힘이 빠지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갈 길이 먼데
0: 네.
1: 그런데 이 잡가의 호흡을 참 잘 살리는 음원이 아닌가 음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실제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꼭 어떤 악기와의 만남이나 다른 장르와의 만남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통 버전의 그대로의 곡이라 할지라도 곡이 길면 중간에 어떤 노래를 좀 더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혹은 어떻게 노래를 가져갈 것인가 어디서 터뜨릴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잡가에서도 하긴 하나요?
1: 당연히 합니다.
0: 오.
1: 만약에 뭐 대회나 이런 걸 나갔는데 예. 이 대회가 짧게 듣냐 길게 듣냐가 너무 중요하죠. 완곡을 다 들으면 이제 키를 적당히 잡아서 끝까지 긁고 가야 되는 거예요.
0: 아,
1: 짧게 들으면 반짝 보여줘야 되니까 예. 높게
0: 확 약간 단거리 달리기 선수같이
1: 네, 단거리 달리기처럼 아. 처음부터 아주 힘을 줘가지고 부르죠.
0: 근데 지금 적벽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조조의 대사나
1: 네.
0: 관우의 대사나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하세요?
1: 약간 편곡적으로 제가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조는 일부러 좀 조급하게 표현을 하고
0: 아...
1: 관우는 약간 좀 장대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펼쳐지는 그림처럼 하는데 뭐 노래로 표현을 할 때는 뭐 조조 같은 경우에는 금일 조조 이렇게 하고
0: 네.
1: 관우의 뭔가를 표현할 때는 봉하늘 크게 뜨 약간
0: 아 이면을 다 그리는구나.
1: 그거를 조금은 생각을 하죠. 근데 어. 너무 경기 소리라는 것 자체의 장르의 특징상
0: 네.
1: 너무 표현을 심하게 하는 거는
0: 그렇죠. 왜냐하면 선율이 사실 반복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1: 네. 선율의 운용도 운용이지만 네. 감성 자체가 서울 네. 소리는 아. 표현을 적당히 자제하는 것이 좋다.
0: 저 미덕을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0: 또 서울 사람들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학교 이제 서울 올때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었거든요. 서울 사람 조심해라. 서울 사람 조심해.
1: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도 사랑한다고 표현을 다 하지 않는 네. 그런 거죠. 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네.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말 못 하고 막더막 짜증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실 감성이 서울의 감성이지 않나.
0: 그렇군요.
1: 네.
0: 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는데.
1: 그래서 약간 네. 서울 소리가 여성 소리에 특화되는 부분이 그런 여성의 갈대 같은 마음을 예, 좀 표현하지 않나. 예.
0: 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 남자친구가 속상하게 예, 했는데 예. 이제 그걸 속상하다가 말 못하고 그냥 짜증을 내는 거죠. 다른 걸로.
0: 7942님께서 강효주님의 적벽가 예전에 앨범으로 들었었는데 힘이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적벽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운 소리보단 힘 있게 부르는 게 좋더라고요. 좋은 소리 감사합니다. 다시 들어도 좋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강효주 선생님의 소리가 좀 넓은 편이죠. 다른 여성 소리꾼들의 소리에 비해서도.
1: 네, 넓고 예. 뭐 하청도 또 튼튼하시고 그렇다고 상청도 굉장히 높게까지 많이 하시는
0: 예.
1: 편이니까.
0: 네. 이 베트남 1호 팬님께서 채연님의 적벽가라니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알고 저희 원고가 분명히 유출될 일이 없는데
1: 네. 네.
0: 오늘 채연 씨의 적벽가를 이제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아 네, 제가 드디어 음반을 발매를 해가지고 네. 제가 저번 주에 막 발매한 따끈따끈한
0: 아,
1: 저의 전통소리 재탄생 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벽가를 틀어가지고 라이브로부터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0: 실물 음반도 나왔어요?
1: 아니죠, 이거는 온라인입니다.
0: 아, 실물 음반이 딱 나와서 사인도 받고 선물도 보내드리고 막 했어야 되는데
1: 아쉽네요.
0: 다음에는 더 잘 돼서 우리가
1: 네
0: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실물 음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을 수 있게.
1: 네.
0: 이 음원 등록은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1: 네.
0: 언제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거죠?
1: 모든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0: 네.
1: 베트남 분도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도 있으니까 네.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힘내서 예, 채연 씨를 1위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직접 편곡을 하셨을 테고
1: 네.
0: 프로듀싱도 직접 하셨을 테고
1: 네.
0: 그죠? 개인의 앨범을 개인이 노래는 주관적으로 부르다가 후반 작업은 객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약간 정서적인 불안 증세가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이걸 제가 2년 전에 녹음했는데 예. 지금 냅니다.
0: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 아, 지금 내는 이유예요?
0: 예.
1: 아, 그냥 그 전까지는 저의 소리에 대한 확신이나 아니면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 아까도 뭐 말씀하셨다시피 강현주 선생님께서 예. 용기가 크셨다고
0: 네네,
1: 말씀하셨는데
0: 네네네네.
1: 와 내가 이 긴 잡가를 냈을 때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0: 아.
1: 이런 생각도 사실 했었고 이게 내가 어떤 의미가 나한테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수도 받고
0: 네네네.
1: 또 작년에 그 고만고만이라는 팀에서 12잡가 완창 프로젝트를 해서 분창으로 12개를 6번 공연에 걸쳐서 네. 다 하면서 아 그래도 이 긴 잡가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또 보고 또 그 완창 시리즈를 하면서 스스로가 잡가에 대한 맛을 또 알게 되었어요.
0: 아~
1: 그래서 아 듣겠다 나 같아도 듣겠다 해서
0: 근데 약간 그 개인 앨범 내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작업을 이제 끝내고
1: 네.
0: 그걸 정리하고 이제 되돌아보는 마음으로 앨범 작업해서 내는 경우
1: 네.
0: 보통 이제 문장 끝에 오는 마침표 같은 거죠.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앨범 내기로 했던 약속이 있어서
1: 네.
0: 약속을 그 지키기 위해서 이 앨범을 내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는 다 안 차는데 시기적으로 맞춰서 내는 앨범들이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건 이제 약간 말줄임표 같은 거죠. 점점점. 채연 씨 앨범은 약간 느낌표 느낌이 있습니다.
1: 네.
0: 원래 내가 막 크게 생각이 없다가 이러면 돼도 되겠는데? 라는 예, 느낌표가 채연 씨의 앨범의 어떤 가장 큰 상징적인 부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해석이 어떤가요?
1: 정확하시네요. 약속을 2년 전에 했다가 안 냈기 때문에 지금의 느낌표가 되지 않았나. 점점점
0: 그러니까 점점점과 느낌표는 네.

0: 진짜 되게 다르거든요.
1: 네, 그래서 녹음은 해놨지만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어서 아, 아닌 것 같아 이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낸 거죠.
0: 뭔가 변화를 좀 줬을 것 같은데 어때요? 곡을 듣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보면.
1: 아, 저희가 뭐 원곡 자체적으로 뭐 건드린 건 크게 없고 네. 거기에 이제 악기를 더해서 분위기를 더했는데 제가 생각한 적벽 대전과 뭐 조조와 관우와의 관계를 이제 타악기 네. 장구 징이랑 그다음에 법금을 썼어요. 가야금을.
0: 정악 가야금인 거죠?
1: 네, 정악 네. 가야금입니다. 왜냐하면 검은고는 저랑 음색적으로 제가 또 음색이 조금 아, 무겁기 때문에 법금이 가야금처럼 칼칼하지만서도 또 그 무게감이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 법금의 특징을 좀 사용을 해서 약간 기계를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과연 다른 연주자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또 본인은 얼마나 혹독하게 수련하면서 이 곡을 했을까? 일단은 전체 곡이 한 15분 정도 되는데 네. 최은 씨 녹음 곡이라 최대한 예, 일단 들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예,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의 소리로 경기 작가 적벽가 보내드립니다.

0: 뒷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뒷부분은 꼭
1: 직접 들어주세요.
0: 스트림을 통해서 정식 다운로드를 통해서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는 게 참 야속합니다. 이채연의 소리로 적벽과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오래된 신화를 듣는 느낌도 있고 저 그레고리오 성가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1: 오, 네.
0: 근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1: 아, 종교적인 네. 느낌이군요. 네.
0: 되게 약간 영성을 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도 베트남 1호팬님께서 귀에 쏙쏙 박히는 설명 덕분에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네요 하시면서 음원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집의 노랫가락이 최고예요. 라디오에서도 듣고 싶네요 하셨고요. 이것도 저희가 이 생방송 때 선곡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42님께서 잡가가 처음엔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면서 약간의 지루함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고만고만을 통해 1년 동안 잡가를 들으면서 귀가 열린 건가 하는 느낌이 흐 하시면서 그러면서 잡가의 매력에 빠져서 그 후부터 여러 소리꾼들의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채연님 따끈한 앨범을 스트리밍 하는데 와 완전 놀랍더라고요. 처음에 시작되는 저 징소리가 제 가슴을 울리는 게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 너무 신비하고 좋았습니다. 여태까지의 앨범과 완전 다른 곡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역시 이것도 이채연 씨의 어떤 음악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술성 이런 것들이 혼자 다 하니까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남한테 맡기면 안 되는 나올 수가 없는 음악인데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음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1: 정말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네. 네.
0: 다른

0: 곡들도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곡들은 꼭 잘 해서 소개를 완곡으로 오늘처럼 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은데 끝났네 이런 거 말고 저희가 완곡으로 잘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가를 들었는데 적벽가에 대한 어떤 그 청취자분들이 꼭 하나만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매력이 있을까요? 채은 씨가 생각하는
1: 적벽가의 매력은 일단은 우직하게 가는 맛이 있다는 거고, 뭐 저번에 회심곡 설명 드렸을 때랑도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긴잡가는 완창으로 듣는 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0: 완창.
1: 이게 뭔가 제가 뭐그 국가 유산 그
0: 예.
1: 유산원에서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지금 현 시대 소리꾼으로서 잡가가 어떤 의미가 있냐 했을 때 제가 약간 미술적인 의미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미술을 저희가 감상할 때, 미술관 가서 감상할 때 간지가 반,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 감상하는 거 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소리도 옛날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반들도 이걸 간지로 즐겼던 예술 중에 또 하나였기 때문에
0: 네네.
1: 간지로 즐기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진짜 매력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멋을 잘 찾아내보는 시간들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연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연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이때는 춥은 날이 따뜻하니까 몸이 풀려 알아서 병정할 때였어.
1: 노군해.
0: 노군할 때야. 춘삼은 우시절이라 처음에 군생지물이 가위위 자락하야 너구리 너 손잡고 두껍이 순산하고
1: 그렇지.
0: 이럴 때세기려 젊은 청년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우마 추위게 할 때인데 이때는 얼굴 나가는 거니 막새 꿈으로 넘어 왼손으로 둘째 꿀 로그당꿀이라고 했지.
1: 할미당꿀.
0: 나가는데 그날 일진이 생기 복대길이라 우땅에 굿이 8패 아랫땅에 갱이 7패 어떻게 쾅쾅 쿵 야당인지 정다운 사람만 내 굿속으로는 한마디 못하고 생겼네.
1: 그렇지.
0: 그런데

0: 무단히 살면서 다 모았던 게 있다. 응. 양반의 노소는 남서북 편색 따는 심으로 응. 노둘지, 응. 북파발지, 어라. 또 각신절지 응. 모두 나와 야단인데 응. 겨울선은 응. 무단히 서서 구스르고 무대에 앉아 장굴치지만은 응. 이거는 저 장단길 정원에 가면은 어린 시골 응. 물러드니 박수무당 하래이라고 있네. 요새 말로 하이카라상이지. 상투는 비양밥 오전을 지먹고 똥 노는 것 같지. 응. 얼굴이 무각을 샌데 까색지 휘기려. 자지꼴뛰기 응. 진장발라 그 논두통고 비추해지가다 사마유실 해놓은 듯하지. 갓돈에는 어쩌가 큰지 갓갓보듬 실값이 더만지. 응. 그대로 앉았으면 좋을 텐데 우리 만화 잘한다고 야단 났네 이래. 떵떵 쿵다락쿵 떵떵 쿵다락쿵 떵떵 쿵다 이러다가 어? 한번 돌려둔 거야. 떵기 떵기 떵다 쿵. 한참 이럴 때서 이래. 이런데 뭐하는 거니 장부 타령으로 갔다.
1: 그렇지.
0: 아 장부 어? 만신몸주 어? 아 끌기 아 이러겠다. 이러는데 요새 인사 한번 하던 게 있다.
1: 그렇지.

0: 나뭇잎이 굳어는 줄 알겠다. 응. 해 그러되 염불에는 맘이고 제빵은 맘이 있다고 했어.
1: 그러자
0: 해영은 한 장 토막하는데 그날 12시 안에 죄 맞춰버리고 들고 살아갔던 게 했다. 장대장 마누라하고 장님하고 이름 다 이르지 마라 다래이고 했던 거야.
1: 그렇지.
0: 장님은 뚝땡이라 콱콱 죄지르지.
1: 그렇지.
0: 나는 일로 한번 이랬겠다. 나는 일로 장대장 봉거든 이루었던 당신 이르지 말라지. 사장 내 아주버니 사장 내 아저씨

0: 한번 뭐 그런 지금 부당당지라가 이런 말이지. 실탄 실탄 나누는 시료 나누는 시료. 어? 어따 이게 승리의 그만이지.
1: 그렇지.
0: 잠만의 재물을 담으면은 동설용국에나 도둑국에나 여사야구 흔재를 넘는데 오고 가는 행인을 붙잡아 옷매기고 눈을 뱉으시려 시려 나는 은도 싫고 금도 싫고 지장도 싫고 갈치도 싫어 나노는 싫다 나노는 싫어 정대장 뿡거는 이루겠다 정말 그랬으리겠나 아랑은 약힌 제기로 발라맞히지 사장네 아주머니 소가리 하사라 이때는 넌 이때냐 90월 주전이라 방망고 꼭이란 풍이요 울미태국가 피었을 때 우리 대께 감히 위방을 갚으면 우리 집이 공간이라 집도 없고는 침방 안에 적자병풍을 둘러치고 원앙금침을

0: 그랬는데 남녀노유의 동서양 각국을 물러놓고 웃음으로 웃자 하면은
1: 그렇지.
0: 본문에 조선의 하자줄로 모두 번역을 하면 되던겠다. 하하흐흐히히 이렇게 웃고 장님은 비지싸로 천성 나오지. 이러더게 우는데 이건 장님이 신세타령이 됐지. 배때 힘으로 우는 건 살찐 사람이 우는 거야. 이건 네가 웃고 이렇게 웃음까지 나오지. 장님이 신세타는 거지. 이내 신세는 노여요 맹관이 도였으니만은 아니겠다 하고 돌아가던 게 있다.
2: 박

0: 이춘재, 문용수 두 분의 소리로 장대장 타령 1929년 콜롬비아 레코드에서 나온 음원이었습니다.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919님께서 문자 사연 주셨습니다. 아들, 딸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가 공부 잘하는지 친구들과 싸우지 않는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공부는 다음이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의 올 여름 목표는 체중 감량입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겨울옷 입고 장갑 끼고 사탕 3개, 물 4병 가지고 집 뒤 야산에 가 4시간 걷고 오면 땀에 젖은 건지 비에 젖은 건지 분간을 못해요. 체중이 2, 3kg 줄어도 또 먹으면 제자리. 그래도 좋습니다. 국악방송 가족 올여름 건강하게 보냅시다. 신청곡 흥부가 중에 한 대목 보내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마 이 자녀들, 자손들에 대한 걱정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너무 이미 2919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혼시키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는 언제 가지는지 또 걱정이 되고 막상 손자 손녀가 나오면 건강하게만 커라 지금 딱 그 마음이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건강상의 일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쟤는 공부는 안 할 건가 이런 생각 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대학은 언제 가나. 그러다가 또 쟤들은 또 연애는 언제 하나, 취업은 언제 하나 뭐 이런 생각들 하게 되죠. 그게 또 그 부모의 어떤 숙명의 굴레 같은 거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이 낳고 보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체중 감량 하시느라 어이구 이 날씨에 모자 쓰고 겨울옷까지 입고 야산을 4시간 동안 걷는 거면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힘들 때는 쉬는 게 미덕이라는 거 쉬는 게 건강이다 이거 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지 걱정이 앞선다고 하셨는데 이 대목을 들으시면 손자 손녀에게 꼭 이 대목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놀보 심술 대목인데요. 놀보 심술뿐만 아니라 흥보의 선행 대목도 함께 나오니까 비교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정숙의 소리 김창만의 북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1: 아 동방이 군자지 국이요 예의지 방이라 십실 촌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은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시에도 도척이가 있었으니 아마도 젊은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나라에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고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월품에 중년의 박가 형제가 있었으되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인디 같은 부모 소생이나 성품은 각각이라 사람마다 오장육보로되 놀보는 오장이 칠보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하니 심술보 하나가 외악 갈비 밑에 장기 궁짝만하게 병부춤치 찬 듯이 딱 붙어가지고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디 대장군 방 벌목 시키고 오귀 방에다 이사 권키 삼살방 집지라 허기 불난 집에 부채질 아벤부

있는 배통이 차고 오대 독자 불알을 까고 수저를 과부는 겁탈호이. 큰큰애기 무암 잡고 조란이 보면 딴나 짓고 의원 보면 침도 적질 그사 보면 소구도 적 직관 보면 쇠강주의 녹노는 놈 추잔치고 곱사등이는 뒤집어놓고 그 한진뱅이는 택견하기 없어진 놈 꼭지치기 단든 놈 앞

0: 애잡기와 다 된 혼인 바람 놓고 혼대사에 싸게 치기 상현빈 논봉둥이 질과 기생 보면 고물어 뜯고 제주병에다 가르침 받고 옹기전 발매치기 비단전에 물총 넣고 고추밭에서 말달리기 가문논에 물기 파고 장만논에 물기 맞고 해오박으다 말뚝 박고 다편 곡식 못 벗기 촌장 보면 벗질하기 궁반 보면 관을 찢고 소리허는데 잔소리허기 풍류허는데 나발 불기 된장 그릇에 똥 싸기와 간장 그릇에 오줌 싸기 우는 애기는 집어뜯고 자는 애기 눈 걸어버시고 나무 제사에 다고 이기기 별게 허는데 뼈가 엄청이 1년 머슴 위상세경 농사지어서 추수하면 옷을 벗겨 쫓아내기 봉사부면 진도허여 개천불이다 집어넣고 길가는 과객양반 재울 떼끼 붙들었다 해다 지면 쫓아내기 이놈 심술이 이러허니 삼강을 아르리 오주나를 알겠느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도비에 형제 윤긴들을 알겠느냐 놀보놈은 이러하나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한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기 노인지 등짐치면 자청허여 쳐다주고 길가에 빠진 붉은 자루를 찾으어 전해주고 고단한 놈 봉변 보면 한사모피 말려주고 타향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다 소식전고 집을 잃고 우는 아예 저희의 부모 찾아주기 개체불살 방장 부지올 지영비몰 짐승까지 구원하기 힘을 쓴지 부기들 어찌 바라를 쏘냐
1: 2919님의 손자 손녀들이 경제적인 것만 빼고 흥보처럼 착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오정숙의 소리 김청만의 북창단으로 흥보가 중 놀보심술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태평소 능계 보내드릴 텐데요. 김광복의 태평소, 남기문의 꽹과리, 김수영의 장구, 이홍구의 북오영환의 진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태평소 능계 들었습니다. 김광복의 태평소, 남기문의 꽹과리, 김수용의 장구, 이용구의 북, 오영환의 징 연주였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은 낚시 다녀와서 지각입니다. 조과는 대박입니다 하시면서 엄청 자랑하십니다. 만어, 농어, 능성어 많이 많이 잡았어요. 집으로 가는 중에 차에서 듣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행복해합니다. 사진 올려드립니다 하시면서 오, 와, 예, 엄청 많이 잡으셨는데요. 후, 탁 그 배 위에서 그 바닷물로 도마 딱 씻고 그걸 이렇게 탁 회 한 점 해서 탁, 그렇죠. 예, 배고픈 방송 국악 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2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플 시간이네요. 예, 지금 시각이 5시 24분 13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대나무 돗자리에 누워있기만 해도 특유의 서늘한 기운 덕분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됩니다. 오늘 이 음악에서는 대나무의 서늘함을 품고 있는 악기 대금 연주로 청성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대금을 만들 때는 황죽이나 쌍골죽을 불에 그을려서 진을 뺀 후에 그늘에 건조를 시키고요. 속을 반해서 길이에 맞게 자른 뒤에 구멍을 뚫어서 취구와 지공을 만듭니다. 따라서 대금은 이 대나무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요. 대나무를 울려서 나오는 음색이 대숲에서 부는 바람 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금 특유의 음색은 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청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 속에 얇은 막을 채취해서 말린 것이고요. 이것을 대금의 청공에 붙이는데요. 연주할 때마다 이 청이 떨리면서 대금 특유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음색이 만들어집니다. 청에 쓰이는 갈대는 보통 음력 5월 단오 전후에 채취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금반 학생들이 단체로 청을 따러 가곤 했는데 요즘도 이런 전통이 남아있는지는 궁금하네요. 대금 독주곡 청성곡의 청성은 높은 음을 뜻하고요. 대금의 맑고 높은 선율로 구성된 곡입니다. 고음을 낼 때 갈대청을 진동시키면서 터져 나오는 특유의 파열음이 시원하게 들리고요. 이 소리가 여름의 열기를 식혀주는 소리로 부는 바람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청성곡은 특히 느린 가락에 다양한 장식음을 넣어서 여유 있게 연주를 하기 때문에 더위로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 합니다. 오늘 이 청성곡 김정승의 연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김정승의 소리로 청성곡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어지는 곡은 춘향전 중에서 이화춘풍 대목인데요. 춘향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이제 상징적인 대목들 중에 하나인데 내용 잘 들어보시면 어느 부분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김현수, 김소희, 장영찬, 박봉선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과부등 물러간 연후에 의사도 춘향을 가만히 살펴보시니 통은 대뜰 밑에 죽은 듯이 없젖는 모양 목불인 견이라 차마 볼 수 없건만은 짐짓 한번 호령을 하시는 디
2: 춘향이네 들은 너는 장가의 소부로 너만한 년이 차칭 수절한다고 관장 발악을 잘하고 관장에게 능욕을 잘한다니 그 불경한 지 어찌 살기를 바랠 어?
3: 도지압이 섬기는 게 도임금과 같았다고 실증으로 아랬을 뿐이 없지 무슨 능욕을 했사오리까 명찰하신 수의사도 깊이 동축을 없소서
2: 네가 열렬하지? 네 자칭 열렬하고 본관 수청을 거여하였다니 내 진정 열려일진데 일종 한 제비만 꼭 섬겼을까? 이...

0: 이불을 섬기고도 무슨 열려라고 옳고?
1: 두이자 이부가 아니오라 뺀이자 이부로 소이다.
0: 본관 수청을 부족다 하였으면 잠시 지내가는 수의사토 수청은 어떠할꼬? 수의사토 수청만 듣는다면은 너희 원한도 설언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수의사토 수청도 거역한다면은 장하에 죽고 남지 못하리라.
1: 하하, 갈수록 산이

이게 민간 질문들 살피소서. 장녀에게 절합니다니 춘향은 장녀 자식이나 장녀 두어간 예군 중 장녀 철해

유명한 홍볼기는 이정 따라갔사오니 작년들 철이 없으니까

0: 얼굴이요 퇴하시요 주이던지 조롱을 바르고 죽여주.
1: 의사도 다시 묻지를 않으시고 금낭을 어루만져 옥지환내어 행숙기생 불러주며
2: 내 이것 갖다 춘향 주고 얼굴을 들어 대상을 살피래라.
1: 춘향이가 이걸 받아볼 리가 없지만은 어제 저녁 공문 밖그 서방님이 오셨고 어제 아침 봉사의 꿈 해보았던 일이 하도 이상하여 마침 몰라받아 보니 이별시에 서방님께 드렸던 지가 지금 어디 왔니라. 순향이가 정신없이 들고 보더니만은
0: 아니 네가 어디 갔다 이제 나를 찾아왔느냐. 아이고 서방님,
1: 태상을 바라보고 서방님을 한번 부르더니 그 자리에 없더냐. 어째서 정신없이 기죽었나. 의사도 기생들을 분부어서 춘향을 붙들어다 상방에 누워놓고 찬물도 떠먹이고 수족도 주무르니 춘향이 간신히 정신 차려 의사도를 바라보니 어제 저녁 공문 밖그 거지 뒤에 왔던 낭군 술풍매가 큰 돈어 맹호같이 죄아저신 어사땅구지 분명구나. 춘향이가 반가운 마음으로는 와락 뛰어 건너가 의사뚜를 부여안고 실큰 울고 누워싶지만은 어느 존전이라 건너갈 수도 없고 의사뚜를 불그르미 바라보이며 웃음도 반 울음도 반으로
0: 마음

어제저녁 오셨을지 날 보고 말씀 하셨으면 마음 놓고 잠을 자지.

가서 내가 났네. 쟁배야 배다 질라 열려 춘향 담배로다. 에이 이놈들 오늘 또 산문간이 그리 드셀 것이냐. 얼씨구나 열시고 얼씨구나 절시고 시저절로 거둔 보국 중생이 아니랄까. 어제 저녁 오셨을 때 모산 줄은 알았으나 담배 갈까 염려가 되어 천유들을 막느라고 너무 활세를 허였더니 손 모르고 누여웠지. 내 눈치가 눈치라고 그만한 줄 모를까. 얼씨구나 내 딸이야. 위에서 부신 물이 벌집까지 내리

나고 내 속에서 너 낳거든 만구열 여간이 죽었느냐 어르시오 나 어르시오

따를라. 곱게 곱게 잘 길러 서울 살다니 오거들랑 못도 말고 서울을 삼수시구나 열시오. 선풍도 월좀 못잔게 어제 저녁 거린뒤전 날 속이기가 웬일. 오늘 아침 진세말에 계량이를

관요 하마터면 죽을 주냥 서러나 내게 장관요 남원 부중 과소

0: 열 씨우 날 열 씨우 의사 사우를 둔 사람이 이런 경사에 춤 못 출까 막걸리 잔이나 먹었더니만은 궁둥이 춤이 절로 나고 춤하고 춤도 잔도 난다 지화자 열 씨우 이 궁둥이를 두었다 못할 살까 파설살 다 흔들 대로만 흔들어 보자 안세고 열세고 칠세고 팔세고 아흐르시구나 열세고
1: 춘향전 중에서 이화춘풍 대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대목의 제목이 이화춘풍인 이유가 노래 중에 나오죠. 외로운 꽃 춘향이가 남원 옥중에 추절 가을이 들어서 떨어지게 되었더니 동헌의 새봄이 들어 이화춘풍 이몽룡을 뜻합니다. 이화춘풍이 날 살렸네. 김현수, 김소희, 장영찬, 박봉선의 소리. 제가 봤을 때는 김득수 명인의 북장단이 아닐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뭔가 위기에 왔을 때 이렇게 이화춘풍 같은 인물 혹은 사건 혹은 뭐 기회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나를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들이 들 때가 많죠. 애초에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좋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느낌 드시는 분들에게는 노래가 좋다가 좀 기분 전환제 이런 게 좀 되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생깁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그래서 신명나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울풍물단의 연주로 호남 우도풍물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광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광대입니다. 저는 평생 광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 올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맙게 풍물이 와가지고
1: 명인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옥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립국악원의 대표 관현악 공연이 이번엔 공주를 찾아갑니다. 오는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관현악 공연 축제가 펼쳐집니다. 무대는 친숙한 곡인 양방원의 프론티어로 힘차게 문을 엽니다. 이어 서도소리와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 생황의 신비로운 음색을 만날 수 있는 환상적, 판소리 심청가 중 범피 중류를 새롭게 풀어낸 협주곡까지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레퍼토리가 이어집니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판노름에선 사물놀이와 국악 관현악이 한데 어우러져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신명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낼 예정인데요. 올여름 공주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함께 우리 음악이 전하는 웅장한 감동과 뜨거운 에너지를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관악기의 색다른 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라이브 공연이 서울에서 펼쳐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DSM 아트홀에선 라이브 공연 플랫폼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포커스 인 라이브는요. 지금 가장 주목받는 뮤지션과 새로운 음악을 소개하는 라이브 시리즈인데요. 이번 서울 공연은 그 첫 번째 무대로 피리 밴드 저클과 특별 게스트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먼저 피리 밴드 저클은 피리와 태평소 등 한국 전통 관악기만으로 구성된 독특한 밴드입니다. 전통 음악이 가진 매력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오늘의 감각과 에너지를 더해 색다른 사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렬한 관악기의 울림과 역동적인 퍼포먼스는 물론 전통을 현재의 언어로 재해석한 신선한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며 우리 음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별 게스트로 소리꾼 염경관이 함께합니다. 어린 시절 판소리 신동으로 이름을 알린 염경관은 전통 국악 무대뿐 아니라 방송과 다양한 공연을 넘나들며 우리 소리의 매력을 널리 전하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전통 관악기의 새로운 매력과 젊은 국악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자리에서 만나고 싶다면 포커스 인 라이브 서울에서 특별한 여름 오후 함께 보시죠. 춤은 말이 없어도 이야기를 전하죠. 이번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움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두 편의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8월 8일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안양아트센터 관악홀에선 윤미라의 신전통춤전 무악지우 춤과 음악의 벗이 펼쳐집니다. 무악지우는 오랜 문헌과 구술자료, 고서화 등을 바탕으로 우리 전통춤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공연인데요.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춤과 음악, 영상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색다른 무대를 완성합니다. 특히 신윤복의 풍속화와 고분벽화, 옛 유물 속 전통 악기에서 영감을 받아 무대를 구성한 점도 흥미로운데요. 비파와 공우, 생황, 거문고, 향발과 소고 등 다양한 전통 악기가 춤과 어우러지며 악기마다 지닌 고유한 매력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8월 11일 화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파정 전통춤의 정기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파정 전통춤에는 한성준, 한영숙, 박재희 명무에서 홍지영 무용가로 이어지는 전통춤의 계보를 바탕으로 우리 춤의 원형과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로 화려한 기교보다 춤이 품고 있는 선과 호흡,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서와 미학을 깊이 있게 전하는 무대를 선보이고 있고요. 이번 무대에서도 전통춤이 지닌 깊이와 품격을 오롯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을 품은 두 공연을 통해 우리 춤이 가진 아름다운 선과 깊은 울림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 빈자리가 넉넉한 상황이라면 대다수의 승객들은 이미 누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가능한 멀찍이 떨어진 자리를 선택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자연스러운 건 그만큼의 심리적 거리를 말해주는 걸 텐데요. 일면식도 없던 타인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인 사이에도 더 이상 침범하지 말아야 할 한계선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선은 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애정과 관심이 누군가에겐 선 넘은 무례함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게 견고한 담을 쌓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담을 허물고 가까워진 사이에선 또 상대를 내 옆에만 가두고 싶어 또 다른 벽을 세우는 사람도 있죠.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보이지 않아서 더 문제인 수많은 담과 벽들. 적어도 여기서 같은 음악에 공감하는 동안은 담장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모두의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도종환의 시와 낭송, 그리고 송문선의 노래, 배소영의 해금 연주로 담쟁이 들으면서 7월 27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벽과 담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아예 모르는 타인의 관계에선 심리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나 그냥 멀찌가 않지 두면 되니까 오히려 단순한데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성된 관계에서 이 거리 조절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벽을 허물 만큼 가까워졌다고 생각하고 다가가다 상대가 쳐둔 담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걸리는 것 없이 가까워진 것까진 좋았는데 알고 보니 상대의 담에 내가 갇혀서 답답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정말 보이지도 않는 담이 어디에 어떤 높이로 존재하는가에 따라 인간관계가 복잡미묘한 미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담의 존재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쳐둔 담을 누군가 자꾸 넘어와서 괴로운 적은요? 그리고 분명 담이 있었지만 그게 허물어지고 둘도 없이 친밀해진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담에 관하여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눌러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세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6시는 맛있는 라디오. 자리는, 이 자리는 누구나 앉아서 함께할 수 있죠. 출석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담도 벽도 없는 만나입니다. 잘 오셨어요.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무더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덜 더운 것 같아요. 7월의 마지막 주 담도 벽도 없는 만나와 편안하게 함께합니다. 해주셨네요. 벌써 또 7월의 마지막 주네요. 아유, 우리 한 달 전에 벌써 6월의 마지막 주네요.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어요. 맹문동 꽃입니다. 초록초록한 잎사귀 사이로 연보랏빛 꽃들이 줄기처럼 솟아있는 게, 솟아서 피어있는 게 특징이죠. 동글동글한 꽃봉오리가 옹기종기 모여 피기를 기다리는 모습은 앙증맞은 애기들 손 같고 꽃 속의 노란 수술은 조막손 같은 느낌입니다. 꽃을 보며 느끼는 것이 저마다 다를 것인데 쪼그려 앉아 맹문동을 보면 귀엽기만 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정말 어쩜 이렇게 방울방울 네, 꽃들이 이렇게 뭉쳐있을까요? 아유, 참 귀엽습니다. 예전에는 크고 화려한 꽃이 눈에 띄기도 참 잘 띄고요. 그래서 정말 예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요즘은 지나가는 들꽃들, 작은 들꽃들, 그런 꽃들이 참 소박하면서도 귀엽고 네,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우리 1790님 덕분에 저의 꽃에 대한 식견도 조금씩 조금씩 넓어집니다. 감사합니다. 3033님께서요. 부미누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일하는데 실수를 저질러서 멍 때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으로 김일륜 선생님이 부른 남도민요 흥타령이라는 노래 신청합니다. 직장 내 실수를 한 마음을 떨치고 흥을 내고 싶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남도민요 흥타령은 이 흥 이렇게 후렴이 붙어서 흥이라고 붙어서 흥타령이라고 붙여지기는 했지만요. 막 흥이 나는 그런 곡은 아닐 텐데요. 오히려 조금 더 슬픈 느낌이 더 가깝죠. 우리 대신 까투리 타령으로 신나게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서희철 가단의 연주와 노래로 까투리 타령 듣고 오죠.

나 천마 산을 보고 병약 모란봉에 당도으니 반투리 한 마리 부두둥 아님의 반투리 또 헐헉 후여 후여 어헉 반투리 사냥을 나간다 함경도로 백두산으로 꽁 사냥을 나간다 백두산에 올라 용왕남을 보고 보리 산성을 당도으니

서희철 가단의 연주와 노래로 까투리 타령 3033님 네, 기운 내시라고 띄워드렸습니다. 실수 많이 하실 기회 꼭 잡으시길 바래요.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은 떠먹여드리는 퀴즈 함께하는 날이죠. 오늘도 문제와 보기 안에 힌트 한가득 담아서 정답을 거의 떠먹여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손가락만 까딱해서 정답 보낼 준비하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퀴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국악사랑 꿀꼬리님께서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하시고 만나 선생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담장 선을 넘고 파랑 사랑의 파란 신호등으로 6시 불 밝히고 기다리신다. 야호 신난다 모이자 왕짱짱 해주셨네요. 제가 만나 선생님인가요? 자 어서들 수업 시작합니다. 네 착석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김영기 님께서요. 형수님 일주기 기일을 지내고 올라와서 허전한 마음이 있어요. 형수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좋지 않아요. 형수님 사랑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김영기 님께서요. 이 형수님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그때가 또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요. 오늘만큼은 그 그리움, 네. 마음껏 또 형수님

0: 그리워하시는 그런 시간, 네,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운 마음이 들 때는 사실 마음껏 그리워하는 게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자, 7426님께서요. 보미님,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만나들어요. 요즘 무더위 때문에 안전 문자가 자주 오잖아요. 오늘도 어르신 안부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네요. 81살 엄마에게 그림책 한 권을 사서 보내드렸어요. 글은 별로 없지만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죠.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아가 고맙다 잘 읽을게라고 말씀하시네요. 박다울의 청개구리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이 어르신들께서 읽으시기에 이 그림책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7426님의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사실 어른을 위한 동화도 정말 많잖아요. 가슴을 울리는 네, 그런 동화 보내주셨겠죠. 자, 그리고요, 8311님께서 새싹사연 주셨습니다. 시아버님과의 담을 손주가 다리를 낮아서 풀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우리 손주가 정말, 정말 가정의 화목, 평화를 갖다 주는 복덩이네요. 그쵸? 자, 그리고 9151님께서요, 남편과의 담, 나이 드니 모든 게 풀어지고요. 그렇게 풀고 사니까 행복하시다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럼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이제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실 생각해보면, 뭐 때문에 담이 쌓였더라? 그런 게 의미 없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오기는 오는 것 같습니다. 아, 행복하게 지내는 게 최고지요. 그쵸? 0093님의 새싹 사연입니다. 직장에서 직원 간 나이 차이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나 스스로 보이지 않는 간극을 유지합니다. 잘못하면 꼰대가 돼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직장에서는 정말 적당한 거리가 또 서로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드들강님께서요, 담 없는 시간 누구와도 가깝고 정겨운 우리들의 만나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 에어컨에 지배당하는 생활의 낮과 밤입니다. 에어컨을 떠나도 맑음의 만나입니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달 전쯤, 아유, 정말 고생했거든요. 네.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878님께서요, 옛날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요, 다들 겉으론 대부분 친절했지만, 일하면서 유리벽이라는 단어를 몸소 체험했었어요. 그 후로 느낀 건 비슷한 형편끼리 만나야 편한 거구나라고 느꼈어요. 인연이 거기까진 걸로 해주셨네요. 아,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말없이 차별하고, 그런 분들과는 조금 거리를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예,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오늘의 떠먹기 만나볼게요. 하선영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부녀 상사곡 쌀 퍼주고 떡 싸먹고.
1: 그때요, 뺑덕이네는 신봉사가 딸 팔아 전국관에 두고 산단 말을 듣고 동네 사람도 모르게 자원 출가하였는데 이 몹쓸 뺑덕이네가 신봉사 가산을 먹성질로 망하는디 꼭 이렇게 망하겄다.

강주인. 여자 보면 대회하고 남자 보면 방도 듣고 빈 담배 때 손에 다 들고 보는 대로 담배 청킨. 욕자로고 조상집에가 쌈자로고 참자면 니갈

소원을 부르고 어떻게 반해놨던지 나무 칼로 귀를 샥 도려가도 모르게 되었던가 보더라.

세상만사 온갖 주제를 퀴즈에 담아 누구라도 풀기 쉽게 내드립니다. 떠먹여 드리는 퀴즈. 오늘 여러분께서 맞춰주셔야 할 단어는 기상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여름철에 특히 자주 만날 수 있는 기상현상 중 하나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본 뜻은 이렇게 기상현상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어떤 일이 세차고 급하게 이루어지는 걸 비유하는 말로도 자주 쓰이죠. 또 1952년 처음 발표돼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황순원의 단편소설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춘기 소년과 소녀가 등장하는 이 소설은 순수한 첫사랑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소설이기도 하죠. 이 소설 속에도 이것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 이것,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오늘도 떠먹여 드리는 보기 나가죠. 1번 소나무, 2번 소나타, 3번 소나기, 4번 소나귀, 5번 소와나귀.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답이 들리는 힌트곡입니다. 가사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웅원 작곡 장서윤과 유태평양의 노래로 빗소리도 님의 소리.

한웅원 작곡, 장서윤과 유태평양의 노래로 빗소리도 님의 소리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월요일 코너 떠먹기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를 뜻하는 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문제 나갔는데요. 1번 소나무, 2번 소나타, 3번 소나기, 4번 소나귀, 5번 소와 나귀 이렇게 보기 드렸죠. 자, 2441님 그리고 꽃분대님 정답 보내주셨고요. 3033님께서도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잔뜩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5436님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번호는 바꿔서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8397님께서도 1등이려나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네, 의미는 맞는데 글자를 조금 바꿔서 보내주셨어요. 자, 4802님도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퀴즈인가요? 정답은 이것. 시원하게 한바탕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만나 들으며 늦은 퇴근 시동 걸어봅니다. 부릉부릉 해주셨네요. 아이고 늦게 퇴근하신 만큼요. 네, 즐거운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8311님께서도 너무 더우니 이거 내리면 시원할 것 같아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 이거 어릴 때 이거 놀 때 천둥번개 치면 이불 속에 숨었죠. 너무 더워서. 이거 놨으면 하네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러니까요. 지금 너무 더워서 네, 이 소식이 좀 간절합니다. 0624님께서도 와 오늘 너무 더워서 정말 어르신들 건강이 걱정되는 날씨네요. 한번 이것 내려주면 정말 좋겠네요 해주셨습니다. 8888님께서도 같은 동네에서도 이곳저곳 갈라오는 이것은 무서워요. 근데 노래는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 무섭게 내릴 땐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8318님께서도요. 어릴 때 갑자기 이곳 오면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네요. 해주셨어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우산 없이 나온 날 갑자기 이곳 내리면 정말 처마 찾아서 막 허둥지둥 하잖아요. 9151님께서요. 우리 남편 성격이 이곳처럼 급해요. 나이 들어서 조금 성격 바뀌었으면 해요. 해주셨는데 아이 조금 느긋해지실 때도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요. 소나무요. 소나무 밑에서 시원하게 수박 한 통 먹으면서 더위 식히고 싶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좋네요. 그렇죠? 2379님께서는요. 요즘 진짜 더운데 이거 갑작스럽게 많이 퍼부었네요.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넘어가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해주셨고요. 자, 2738님께서는요. 국문학 좋아하던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입니다. 추억이 새롭습니다.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1716님께서는 이제 방송을 들어서 문제 모르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자, 오늘의 정답인 이 기상현상이 여름에 특히 잦아서 오늘도 전국 곳곳에 이것 예보가 있었는데요. 장마가 끝났어도 여름 내내 접는 우산 하나씩은 가방에 넣고 다녀야 하는 게 언제 어디서 이것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1번 소나무, 2번 소나타, 3번 소나기, 4번 소나귀, 5번 소와 나귀. 이 중에 정답 있고요. 여러분의 정답 또는 센스 있는 오답 조금 더 받아볼게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더 듣습니다. 힌트곡이죠. 정태춘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한여름밤.

정태춘의 노래로 한여름밤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2755님께서요. 고딩 시절 시험 공부 이것처럼 했던 추억 해주셨네요. 저 좀 찔립니다. 네. 맞아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그 시절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요. 6843님께서는요.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번 주 내내 날씨 때문에 힘들겠어요. 잠시 이것이라도 내리면 좋아지려나요? 해주셨는데 아, 정말 지난 주말도 저는 너무나 더웠거든요. 근데 이제 장마가 마무리가 되고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네,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1716님께서는요. 아하, 이건 맞지예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승승장구님께서도 이것이 자주 와서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해요. 지금도 이것 오려는 것 같아요. 어두워지네요 해주셨고요. 7527님께서 더운 날씨 시원한 이것 같은 방송 만나와 퇴근길 함께합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지금 퇴근길에 만나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8376님께서는요. 저는 이건 내리는 걸 보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국악방송은 저에게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정말 시원하게 세차게 내리는 이것 보면 답답했던 마음 시원해지죠. 네. 또 더위도 좀 한풀 꺾이는 느낌도 있고요. 자, 1302님께서는요. 아우, 너무 덥습니다. 진짜 이것이라도 내렸으면 좋겠답니다. 너무 많이 와도 안 되지만 이것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만나랑 놀아요 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비가 참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너무 안 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186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는 부산인데 비가 거의 안 내려서 정말 덥고 힘들답니다. 조금이라도 이건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해주셨어요. 아유, 이거 좀 내려서 부산에 좀 가줬으면 좋겠네요. 구름이요. 자, 7532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담을 허무는 한마디 안녕하세요 해봐요. 네, 그러면서 정답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저도 이 엘리베이터 타면 저희 이웃분들과 인사 꼭 나누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훨씬 더 정답고 뭔가 더 네, 친밀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영기님, 그리고 5205님, 윤혜성님, 그리고 5436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자, 떠먹여드리는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요. 3번 소나기였죠. 대기 상층의 공기와 하층 공기의 온도차가 심할 때, 즉 하늘의 공기는 차가운데 지표면의 공기는 뜨거울 때 공기가 순식간에 상승하면서 급격히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 지표면이 뜨겁게 달궈지는 여름철에 특히 이 소나기가 잦을 수밖에 없는데요. 소나기 구름은 워낙 단시간에 생성되고 흩어지는 데다 구름이 생성됐어도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정확한 예보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여름엔 그냥 양산 겸용 우산을 항상 휴대하는 게 상책이겠죠. 자, 오늘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과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0: 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요,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갈까요? 오늘은 경기 양평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양평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황순원 선생의 삶과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양평군과 경희대학교가 힘을 모아 조성한 테마파크인데요. 황순원 작가의 작품들 가운데서도 특히 국민소설로 사랑받는 소나기의 배경을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했습니다. 이곳엔 인공적으로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소나기 광장도 있지만요. 실제로도 소나기 예보를 거의 매일 하게 되는 요즘인데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소나기 소식은 있어도 장마는 사실상 종료되고 폭염이 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말 사이 폭염특보도 한층 더 확대 강화돼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대구와 창원 등 남부 16개 시군에는 폭염특보 최고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도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전국 곳곳에 나타나겠고요. 서울과 강릉의 낮 기온 33도, 대전, 광주 34도, 울산과 포항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아나야의 연주와 노래로 보성아리랑 승승장군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정겨운 보성아리랑이네요.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3336님께서요. 너무 더워서 비가 왕창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소나기가 그립습니다. 해주셨고요. 2928님께서는 택배 배달하며 듣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땀이 비오듯 나니 너무 힘드네요. 만나 들으며 힘내봅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정말 이렇게 길 가다가 택배 이제 운송하시는 기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정말 위에 상의가 다 젖어 계시더라고요. 네, 우리 2928님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수분 보충도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8778님 새싹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경주에 한바탕 소나기가 와야 할 낀데 하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구름아, 경주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 남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제보를 해주시네요. 비가 안 오고 있나 봅니다. 네, 좀 구름이 많이 많이 가서 시원하게 한바탕 소나기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간난이님께서요. 진짜 우산 없이 소나기 오면 참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너무 더워서 소나기 오면 반가울 것 같아요. 집에 와서 씻고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들어요. 보디도 힘내시고 화이팅하세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259님께서는요. 저는 몇 달째 여수 내려와 있는데 비 구경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남쪽에 비구름 좀 많이 가서 시원하게 더위 좀 식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담에 관하여를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7426님의 신청곡입니다. 박다울, 다비, 장하은, 김솔다니엘의 연주와 노래로 청개구리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김용호의 노래로 공예바다 뱃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보이지 않는 담에 관하여를 주제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118님께서요. 이번 한 주도 국악방송 들으면서 더위를 식혀보자고요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2부 첫 곡 뱃노래로 시작해봤습니다. 4878님께서요. 이번 주부터 본격 더위 시작이래요. 겁납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우리 더위 잘라야 됩니다. 네, 수분 보충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꼭 한낮에 외출하시거나 하실 때는 되도록 안 하시면 좋지만요. 양산도 꼭 챙겨서 네, 태양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8376님께서요. 지난 주말엔 막내딸 가족들과 정선으로 여행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심하게 체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저는 여행을 못 갔습니다. 아쉽지만 가을을 기약해야겠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생각해주는 막내 사위의 마음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느껴지는 이 관계가 또 주인공이죠. 네, 아유.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6924님께서요. 나만의 장벽. 나름 생각해서 배려해줬는데 당연히

시원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겐 1차 구두 경고, 살짝 애둘러서 하고요. 2차 옐로 카드, 직설적으로 지적. 3차 레드 카드, 끝. 1차에 레드 카드 준 적도 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게 정말... 정말 이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우리 6924님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절차를 두고 네 관계를 또 정리를 하시네요. 김인설님께서요. 오늘 뉴스 봤더니 경상도에 낮 기온 39도라고 하더라고요. 소나기 좀 왔으면 하네요. 해주셨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조금 이 더위를 식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이효리와 정미나의 노래입니다. 날 잊지 말아요.

홈 뒤에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 뉴스. 일본 정치권이 옛 황족의 남계 남성을 양자로 들여 황위 계승자를 확보하는 내용의 황실 전범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현 나루히토 천황에게는 외동딸 아이코 공주밖에 없어 황위는 남자 황족이 계승한다는 일본 현행법상 계승자가 없는 셈인데요. 이 때문에 황실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지만 정작 여성 황위 계승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빠진 채 남성 승계 원칙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실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일본의 세계 2차 대전 패전 후인 1947년 미 군정의 결정으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뀐 옛 황족 남성의 남자 후손을 황실의 양자로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 이 양자에게는 황위 계승권이 없지만 그 아들에게는 장차 황위 계승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황실 구성원들의 36촌에서 38촌에 해당하는 인물이 천황이 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에 천황의 친딸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위 계승에서 배제한 채 남성만 고집하는 원칙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질의에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의 모든 지위와 직업에서 여성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지는 포섭적인 정책을 장려한다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도 우려를 나타냈고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TV 도쿄가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도 여성 천황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유희스카의 연주와 노래로 스카 남봉가 듣고 왔습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여성 대통령도 나오는데 황희는 남성만으로 국한하는 건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머니 댁 들리느라 집중을 못했네요. 수고하셨어요. 시원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들강님께서도요. 아름답고 마음 시원한 여름 초저녁의 행복 모임터. 자랑스러운 우리들의 만나에서 행복 만끽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내일도 만나에 들르셔서 행복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8318님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6843님 드립니다.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8376님 그리고 753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세요. 7월 27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요. 4878님의 신청곡이에요. 김소월의 시 그리고 시작의 연주와 노래로 새벽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옥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입니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악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

겪으면서 부산 고강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학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가 일기라고 하면요, 보통 그날그날의 일과 그 속에 담긴 내 마음을 적는 글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세상이 더 궁금해서 밖을 기록하는 일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작가 미셸 투르니에인데요. 그는 거리에서 만난 사람, 여행길에서 본 풍경, 우연히 마주한 사물들을 적으며 그 일기에 외면 일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곧 자신을 이해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조현욱이 쓴 시에 국현이 곡을 붙인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 나주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미셸 투르니에가 쓴 외면 일기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면역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작은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만큼이나 세상을 유심히 바라보는 사람이었던 미셸 투르니에의 시선이 사람들에겐 오래 남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죠.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오태권 시 장기찬 작곡 신경복궁 타령 바리톤 박흥우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양명문 시 김동진 작곡 신아리랑 소프라노 박하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바리톤 박흥우가 부른 신경복궁 타령, 소프라노 박하나가 부른 신아리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이은상 시인의 시 옛동산에 올라에서 뽑았습니다. 내 놀던 옛동산에 오늘을 와 다시 서니 산천의구란 말 옛시인의 허설오고 옛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없구려.

베이스 영광철이 부른 이윤상 씨 홍남파 작곡 옛동산에 올라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김용택 씨 오숙자 작곡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소프라노 김희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전세중 씨 정덕기 작곡 늘 푸른 나무 서울 바로크 싱어즈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0: 소프라노 김희정이 부른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서울 바로크 싱어즈가 부른 늘 푸른 나무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지난 2016년 1월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원로 작가 미셸 투르니에는 미리 자신의 묘비명을 이렇게 써두었다고 합니다. 고맙다 나의 삶이여. 내 그대를 찬양했더니 그대는 그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것을 내게 갚아주었도다. 삶을 오래 사랑한 사람만이 남길 수 있는 인사처럼 들리는데요. 오늘 하루도 스쳐 지나간 풍경 하나, 우연히 만난 사람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이야기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개면조 중거 청풍 북창하에입니다. 문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1: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은 해군연주자 정재현의 두 번째 독주회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공연 실황입니다. 이번 공연의 제목은 한자로 표정만방입니다. 바른 뜻과 마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뜻인데요. 관악 영산회상의 아명인 표정만방지곡에서 가져온 제목입니다. 해금연주자 정재현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이수자이자 서울시 무형유산 사면육각 전수자로 2025년에 이어 올해도 국립국악원 정악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통 정악과 산조를 함께 공부해온 연주자로서 이번 무대에서는 관악 영산회상과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차례로 들려주었는데요. 정재현은 2024년 첫 번째 독주회를 연대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독주회를 마련했습니다. 해금을 처음 배운 뒤 25년 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을 되돌아보고 정악과 산조라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을 한 무대에 올린 시간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관악 영산회상입니다. 관악 영산회상은 영산회상 계통을 대표하는 기악 모음곡 중 하나인데요. 표정만방지곡이라는 아명으로도 불리며 관악기 중심의 대풍류 음악을 대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피리와 대금, 해금을 중심으로 장중하고 힘있는 음향을 만드는 음악인데요. 전체 악곡은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더리,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 이렇게 8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리고 긴 호흡으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장단이 짧아지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율들이 여러 방식으로 변주되며 한 곡 안에서도 느림과 빠름, 긴장과 이완이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앞부분의 상령산과 중령산에서는 관악 영산회상의 중요한 특징인 연음 형식을 들을 수 있는데요. 피리가 중심 선율을 연주하다가 숨을 고르는 순간 대금이나 해금이 그 가락을 이어받는 방식입니다. 한 악기의 선율이 끝난 뒤 다른 악기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악기가 하나의 선율을 계속 이어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번 공연은

일반적인 대규모 관악 합주가 아니라 해금을 중심으로 피리, 대금, 장구 네 개의 악기로 구성됐습니다. 악기 수는 간결하지만 각 악기의 가락과 역할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그러면 지난 6월 23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재현의 두 번째 해금 독주의 표정만방 그 첫 번째 곡으로 관악 영산회상 듣겠습니다. 해금 정재현을 비롯하여 피리 이종무, 대금 이종범, 장구 정택수가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38분입니다.

지난 6월 23일 국립공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재현의 해금 독주의 표정만방, 그중 첫 번째 곡으로 관악영산회상 들었습니다. 해금의 정재현, 피리 이종무, 대금 이종범, 장구 정택수가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해금 연주자 정재현은 현재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학 이수자이자 또 국립공학원 정악단 청년교육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관악영산회상은 정악 연주자로서 쌓아온 경험을 한자리에서 보여준 무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류 해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해금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김영재 명인이 만든 산조입니다. 김영재는 지영이 명인에게 해금을 배웠으며 해금 독주뿐만 아니라 무용반주와 국악관현악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부터 자신만의 해금산조를 전승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러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김영재류의 해금산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조의 변화가 매우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우조와 평조, 계면조 등 여러 조를 자유롭게 오가며 밝고 힘있는 분위기와 애절하고 섬세한 정서를 폭넓게 표현합니다. 가락 역시 하나의 형태로 고정되기보다는 연주자의 해석과 즉흥성에 따라 유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단의 흐름은 진양조에서 출발하여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로 이어지는데요. 그중 김영재류 해금산조에는 다른 해금산조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엄모리와 단모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재현은 김영재를 비롯하여 여러 해금 연주자에게 사사하며 정악과 산조를 함께 익혀왔는데요. 이번 김영재류 해금산조를 통해서 그 뿌리와 기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모리부터 감상하겠습니다. 중모리, 중중모리, 엄모리, 자진모리, 단모리 순으로 흐르고요. 장구 연주에는 정택수가 함께합니다.

지난 6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재현의 두 번째 해금 독주의 표정만방. 그중 두 번째 무대를 장식한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었습니다. 해금 정재현, 장구 정택수가 함께했고요. 오늘은 중머리부터 단머리까지 감상했습니다. 공연 제목인 표정만방은 바른 뜻과 마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통음악을 정확하게 배우고 또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정재현의 음악적 방향도 이 제목과 연결해 볼 수 있으며 또 다음 무대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6월 23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재현의 두 번째 해금독주의 표정만방과 함께한 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긴 잠에서 깨어나는 저 붉은 튤립의 몸짓을 보면 연애 편지를 쓰고 싶다. 박형진 시인의 시 통증이 반짝일 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붉은 튤립이 깨어날 때 우리 마음도 함께 깨어나는 거죠. 아름다운 것을 만나면 우리 마음도 함께 아름다워질 겁니다.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심박서클의 Beauty is just around us 전해드리면서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선 박형진 시인의 시 통증이 반짝일 때의 한 대목 읽어드렸는데요. 꽃피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이 함께 피고 흐린 날 개고 또 빛이 들면 우리 마음에도 빛이 드는 거죠. 우리도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에 빛이 드는 시간 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안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달리의 잊고 젖고 피고 지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달리에 잇꽃, 젖꽃, 피고, 지고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모던 가곡의 계락 절로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먼저 모던 가곡의 계락 절로절로, 그리고 이어서 김정승의 여러분의 연주로 수요남극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시는 삶을 담아내는 거울입니다. 시가 어렵거나 괴롭게 느껴지는 건 우리의 삶이 그만큼이나 어렵고 괴롭기 때문인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시인은 우리 삶을 아주 또렷하게 담아내는 시인입니다. 바로 문동만 시인인데요. 1969년에 태어난 시인은 1994년 등단하여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긴 세월 동안 시인은 꾸준하게 우리 삶을 아주 정직하게 시로 옮겨오는 일을 해왔는데요. 문동만 시인의 시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 또한 바로 삶의 현장입니다. 생생한 삶의 현장을 시로 옮겨내면서 우리 삶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드는 게 바로 시인의 시 세계라는 뜻이죠. 시인의 시는 일부러 위로를 하지 않고 그저 삶의 현장을 옮겨낼 뿐인데 그게 묘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사에게 노래로 국밥집에서 2009년 5월 1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공연 실황음원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사에게 국밥집에서 실황 음원으로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문동만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을 아주 정직한 시선으로 옮기는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인의 시한 대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엄마 콩밭도 없는 세상으로 가셨으나 완두콩 남겨두고 가셨네. 나는 살 빠져나간 콩밥을 지었네. 맛있게 먹고 서른 일 덜 생각하며 풋콩처럼 살아.

문동만 시인의 서른 일 덜 생각하고 였는데요. 콩밭에서 평생 일을 하던 어머니가 떠났지만 어머니의 콩밭에서 난 콩으로 밥을 지어 먹으며 어머니가 하셨을 말씀을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슬픈 일은 덜 생각하고 풋콩처럼 살아가라고요. 풋콩처럼 살아간다는 건 결국 험한 이 세상 너무 영악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리숙하게 살아가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를 이겨내는 방법은 함께 모지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은 뭉툭해지고 너그러워지는 것이라고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을 둥글게 만들어줄 그런 시가 필요하시다면 문동만 시인의 시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지의 비소 온 가운데 일부 감상하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을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산조 삼중주 가운데 중중무리, 자진무리, 아쟁의 김일구, 가야금의 정경옥, 해금의 김성아, 김청만의 장구연주입니다.

산조 3중주 가운데 중중몰이 자진몰이, 김일구의 야쟁, 정경옥의 가야금, 김성화의 해금, 김청만의 장구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소설을 바탕으로 한 공연 국립 합창단의 광복절 기념 음악회 눈물 상자를 소개합니다. 이 무대는 한국 최초로 노벨문학상과 국제북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작품 눈물 상자를 원작으로 합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수식어가 있는 이 소설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눈물을 흘리는 어느 아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아이는 연두빛 잎사귀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장면, 거미줄에 날개가 감긴 잠자리, 부드러운 물기를 머금은 바람이 이마를 스칠 때, 또 이웃 할머니가 뺨을 쓰다듬기만 해도 맑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물을 상자에 수집하는 아저씨가 아이를 찾아오고, 아이는 아저씨를 따라 난생 처음 마을 밖으로 나가서 평생 울지 못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국립합창단은 이 눈물 상자에 담긴 한강 특유의 섬세하고 시적인 문장과 인간 내면을 응시하는 시선,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결을 목소리로 담아 전한다고 합니다. 작사, 작곡, 대본을 맡은 박천휘 작곡가는 이야기 속 인물들이 지닌 감정과 서사에 생생한 호흡을 불어넣고, 국립합창단은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문장 속에 머물던 감정과 마음이 어떻게 목소리가 되고 음악으로 표현하는지 섬세하게 펼쳐 보인다고 해요. 8월 1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되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합창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렸던 한강 작가의 눈물 상자를 서도와 피아니스트 정환기가 함께 음악으로 담은 곡 눈물 상자 감상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늘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국립합창단 광복절 기념 음악회 눈물 상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크론도에서 이 공연의 초대권도 마련했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모두 다섯 분께 1인 2매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르웨이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 마리가 해석한 아리랑 만나보시겠습니다.

잉거마리의 아리랑에 이어서 프리의 문 듣고 왔습니다. 한강의 소설 눈물상자에 담긴 작가의 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때때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를 구하러 오는 눈물에 감사한다. 네, 여러분은 또 어떤 행복한 눈물을 품고 계실까요? 오늘의 끝곡 정민아의 사람의 순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힘든 미션을 수행할 때 아 이거 끝나기만 해봐라. 응? 아주 그냥 계속 나 잠만 잘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놀 거야. 야무지게 결심을 합니다. 하던 일을 무사히 끝내고 스스로에게 주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죠. 요즘같이 더울 때도 하루하루 그런 보상이 필요한 것 같죠? 어? 집에 가기만 해봐 아주 내가 그냥 에어컨 선풍기 틀어놓고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할 거야 아주 그냥 차가운 물로 샤워하고 냉장고에서 수박 꺼내 먹어야지. 이렇게 더위를 잊을 만한 시원한 보상이요. 덥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던 오늘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버티셨을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문 회원님의 Milky Way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자, 장마가 이제 끝났다죠? 예, 무더위와 열대야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말 8초. 예, 덥고 뜨겁고 또 휴가 또 많이 잡는 그런 시기. 예, 이럴 때가 참 지치기 쉽죠. 예, 잘 먹고 잘 쉬고 뭐 잘 자는 게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어요. 자, 매일 밤 건강하게 안부 주고받으면서 예, 올여름 잘 버텨보시죠 여러분. 예, 덜렁이 마녀님께서 더운 오늘 잘 보내고 이른 밤으로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완벽한 마무리가 될 거예요. 3496님, 퇴근 후 러닝하고 왔습니다. 러닝하면 머리가 맑아지면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8월부터 꾸준히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천천히 페이스 올리면서 아침 저녁으로 즐거운 러닝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8월부터 마라톤 대회가 마라톤 대회야 뭐 계속 있겠습니다만은 3496님 계획은 8월부터군요. 너무 더워서 어떡하지? 괜찮을까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회 임박해서 야 이거 좀 무리다 싶으면 조금 몸을 사리시는 건 어떨까? 너무 약한 소리인가? 예, 그래도 건강하려고 시작한 게 자칫해서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뭐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마는 좀 걱정을 하는 마음도 든다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침 저녁으로 즐거운 러닝? 아 이건 너무나 좋지요. 8066님,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위에서는 요구가 많아지고 아래에서는 불만이 쌓이는 상황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네요.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잠적하고 싶지만 지금도 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현타가 옵니다. 하루빨리 웃으며 일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신청곡 청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회사에서 너무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계시는구나. 위아래 다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든든한 허리. 진짜 저도 맘 같아서는 한 이틀 잠적 어때요? 그러면 이분이 그동안 8066님이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아주 다들 뼈저리게 느낄 텐데. 근데 또 그러기엔 회사를 너무 사랑하시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일을 너무 잘하시고 제가 보기엔 현타 온다 하시지만 또 일을 기본적으로 되게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능력자가 조금 더 힘내줘야지. 예, 말씀하신 그대로 규모가 커진 회사가 좀 자리를 잡으면 곧 나아지겠죠.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윤하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윤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받을게요. 덩덕쿵 앱은 무료입니다. 0729님, 종일 병실에 앉아있으니 더운지 모르겠던데요? 엄청 후텁지근한 오늘이었죠? 건강한 여름 보내자고요 하셨는데, 아이고, 병실에 앉아 계셨다는 건 뭐 아프시거나 아니면 보호자시거나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덥지 않은 하루를 보냈다는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네요. 예, 너무 좋은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콩콩이순이님, 오늘 오전에 친한 언니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다가 지금은 대구로 가는 기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서울까지 함께 해준 언니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예전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일일 생활권, 전국 일일 생활권. 예전 같으면 대구에서 서울 왔다가 일 보고 대구 내려가는 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당일치기 여행을 하고 계시군요.

월요일 월간 그 남자 함께하는 날이구나. 예, 오늘의 그 남자 이은밤에 새로 합류하는 반가운 분입니다. 바로 소리꾼 김준수 씨. 이미 몇 번 출연하셔서 우리 식구 같은 분이시죠. 예, 김준수 씨가 새롭게 합류를 하였습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김준수 씨 보러 이제 많이들 와 계신데,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예, 말머리 내 노래 달고 사연 보내주십시오. 예, 기쁜 사연, 속상한 사연, 축하받고 싶은 사연 등등 하고 싶은 얘기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준수 씨는 오늘 노래를 이미 한 곡을 정해서 준비하셨는데, 예, 사연을 그 노래에 딱 맞춰가지고 매칭을 시켜드립니다. 좀 특이한 컨셉인데요. 한번 경험해보세요. 자, 2부 K클래식 한 장 같이 넘길 거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국악 FM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오늘 동접자가 200, 지금 한 60여 명 되는데 좋아요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려요. 이게 알고리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더라고요.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이 이은밤에 출연하는 김준수 씨 만날 수 있도록 한 방씩 부탁드립니다. 아, 자, 노래 한 곡 듣고 모실게요. 핑크 공주님께서 아침부터 스트레스 풀러 조조 영화 혼자 보고 왔어요. 준디님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하셨는데 애들하고 이틀 동안 씨름했습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신청해 주신 노래, 아하, 이세준의 물결이 내리는 밤 들려드리고요. 준수 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아끼고 아끼고 아끼는 분, 드디어 고정 게스트로 모십니다. 소리꾼 김준수 씨, 어서 오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선배님의 라디오에 전에 한 두 번 정도,
0: 오늘 세 번째,
1: 네, 라이브 코너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월간 그 남자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또 되게 새롭고 그렇습니다.
0: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니, 사실 요즘 제가 아는 분 중에 제일 바쁘신 것 같던데 그 와중에 세상에 이렇게 합류를 해주시다니.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네, 사실 또 이제 그간에 많은 국악인 분들도 왔다 가셨고,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월간 그 남자를 진행, 원래 진행하셨던 우리, 네, 수인 씨, 네, 또 있잖아요.
0: 수인 씨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1: 예, 네네네. 예. 근데 뭐 사실 또 다 모두가 또 바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네, 이 밤에 이렇게 뭔가 시청자를 만나는 일이 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좀 뭔가 이렇게 한번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나오게 됐습니다.
0: 너무 감사해요. 안 그래도 그 김수인 씨께서 우리 월간 그 남자가 이제 네 명의 게스트께서, 네, 번갈아 가면서 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제 김수인 씨가 준수 씨보다 동생이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코너 선배라고. 네. 재미있는 코너니까 잘하셔야 되는데.
1: 또 거드럽댔어요. 여기 보니까 다리 꼬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대본에 적혀 있네요. 제가 보자마자 다리 좀 풀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 아무튼 우리 그 국악계 그 보석 같은 두 남자가, 네, 저희 코너에 다 두 분 다 합류하게 돼서 얼마나 제가 영광인지 몰라요.
1: 아, 워낙 또 선배님께서, 네, 너무나 그때도 두 번 정도 나왔을 때도, 예, 너무 편안하게 해주셨고.
0: 아유, 고맙습니다.
1: 그래도 와서 저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저 역시도 너무 즐겁습니다.
0: 아, 그러니까 그 우리 준수 씨가 이렇게 몇 번 다녀가시고 나서 소문이 너무 멋지게 나가지고 그 국악인들, 젊은 국악인들 사이에, 네, 아, 요즘 좀 핫하다는 국악인들은 이 음반 한 번씩 다 나가야지, 아직 곡이 못 나가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1: 네. 그런 코너, 이런 그
0: 이런 방송이에요.
1: 선배님의, 예, 방송이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저는 두 번 그리고 월간 그 남자를 또 맡게 돼가지고 저 역시도 너무 기쁜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0: 김준수 씨가 없었다면, 예, 언감생심, 예, 저희가 꿈도 못할 상황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제가 더 영광입니다.
0: 아니, 오늘도 국악방송에 하루 종일 계셨다라는 소문이.
1: 네, 맞습니다.
0: 무슨 일이에요?
1: 제가 또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0: 토크쇼 단독 진행.
1: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오늘 같은 날, 이 음밤이 이제 월간 그 남자가 진행되는 이 날, 예, 뭐 이렇게 녹화 날짜가 이렇게 또 겹치게 됐어요.
0: 네.
1: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됐다가 오늘 또 이렇게 선배님의 방송까지 나오게 돼서 저한테는 오늘 정말 알차면서도 너무 뜻깊은 날이에요.
0: 동선이 딱 좋네.
1: 완전, 예, 좋아요.
0: 근데 사실 거의 국악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TV 라디오를 다 먹여 살린다고 봐도 되겠네요.
1: 아, 예, 그러진 않고요. 제가 감사.

0: 하는 거죠 사실.
1: 아유, 그렇게
0: 제가 감사한 거죠.
1: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단독 진행 이거 어떠세요? 해보니까.
0: 아 이게 사실 처음에 하기 전에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근데 이걸 하게 되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게스트로 오셔서 저희 아지트를 사실 빛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음악도 들려주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저 역시도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공간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귀중하고 예, 뜻깊은 예. 시간이에요.
1: 아.
0: 그래서 오히려 오시는 분들에게 어쩌면은 하고 가셨을 때 가장 편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그 이제 호스트가 되어가지고 이제 게스트를 맞이하니까
0: 네.
1: 저희가 김준수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0: 정말 한 분 한 분
1: 예, 예.
0: 너무 귀해요.
1: 예, 맞습니다.
0: 예.
1: 예.
0: 선배님도
1: 예. 완전 귀하죠. 세상 이렇게 귀할 수가 없지.
0: 그래서 진행자의 예. 마음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1: 네네. 아주 여러모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너무너무. 예. 네.
1: 복희박님께서 좀 읽어주실래요? 직접 읽어주시면 더 좋아하시겠죠?
0: 네. 잠들 시간이지만 준수님 봐야죠. 잠은 다음으로.
1: 그래요. 하루 정도야 뭐. 자, 208 하나님.
0: 네, 하루 종일 더위에 시달렸는데 밤에도 덥네요. 이 음밤 들으며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좋아요. 싹 다 잊고 김준수님 노래 듣고 싶어요.
1: 네, 김연필님.
0: 국악방송의 남자 김준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 네, 한 분만 더요.
0: 네, 3133님 한여름 땡볕에 7시간 동안 기다려서 준수님 공연 봤던 생각이 나네요. 사실 이럴 때.
1: 예.
0: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까지 같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무대 때문에.
1: 저는 제 공연도 난 안 하고 갈 것 같아요. 아우 무슨 7시간이 안 해요 이러고 갈
0: 저 역시도 7시간을 땡볕에서 예.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공연을 봤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1: 예.
0: 그런 기억이 없어요.
1: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쉬운 일 아니죠.
0: 쉽지 않은 너무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자 그래요. 이렇게 감사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그 남자 김준수 오늘 첫 시간인데요. 참여 안내 부탁드릴게요. 원래 이 코너가 라이브 두 곡 들려드리는 코너인데 오늘 하루 종일 긴 녹화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특별히 오늘은 한 곡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예, 예. 아, 이음밤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늘 월간 그 남자를 처음 인사드린 자리에서 라이브 곡을 더더더 많이 하고 갔어야 되는데
1: 아니야, 충분합니다.
0: 먼저 너그러운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유, 그럼요. 예, 그럼요.
0: 네, 제가 준비해온 라이브 선물 받고 싶은 분들 또 하고 싶은 이야기 말머리 내 노래 달고 보내주십시오. 또 어떤 곡 불러드릴지 아직 비밀인데요. 곡과 어울리는 사연에 노래도 불러드리고 또 이음밤 에서 마련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302 우물정 0302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이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자 첫 번째 노래는요. 예, 미리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제 한 분을 위해서 준수 씨가 한 곡의 추천곡을 준비해 주실 건데,
0: 네.
1: 자 어떤 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0: 네, 언덕님의 사연입니다. 친정 엄마가 올해 89세 와. 한 해 한 해 걸음이 불안정하셨는데 올해 환자용 침대에 여기저기 손잡이도 설치하고 지팡이도 사고 필요한 기구들이 늘어만 가네요. 우리 엄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되는데 이젠 내가 너무 오래 산다며 한숨 지으십니다. 그나마 준수님 영상 보실 때마다 재주꾼이라며 흥겨워하세요. 우리 엄마를 위한 노래 들려주세요.
1: 그래요. 아 진짜 큰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 효도를 대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0: 사실 저는 이런 사연이나 이러한 네. 얘기를 직접 들을 때 예. 가장 또 뿌듯한 순간이지 않나 싶어요.
1: 예, 예.
0: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1: 맞습니다.
0: 아,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되게 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1: 아 언덕님 입장에서는 준수 씨 나오는 게 얼마나 흐뭇하고 예, 든든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는 준수 씨. 적어도 이 방송 틀어드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시름을 잃고
0: 네.
1: 예, 행복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1: 자 언덕님이십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저희 집에 두 명이 살아서
0: 네.
1: 잘 때마다 이제 저랑 같이 잘 때는 항상 퀴즈를 내야 되거든요.
0: 네.
1: 근데 얘들은 새로운 거보다 그냥 아는 거 내면은 또 맞히고 이게 재밌나 봐요.
0: 네, 네.
1: 오리가 얼면?
0: 오리가 얼면요?
1: 예.
0: 아 저한테 질문하시는
1: 예.
0: 거죠?
1: 오리가 얼면
0: 오리가 얼면?
1: 언덕 아셨어요?
0: 아, 알았어요. 지금 방금 딱 떠올랐거든요.
1: 진짜
0: 네.
1: 그래요. 그래 언덕님이 딱 언덕 아이디를 보니까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자 그래요. 우리 언덕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네, 제가 이제 제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두 번째 달의 사철가를 준비해봤습니다.
1: 아, 저희가 이 노래 되게 자주 선곡해 드리는데 그래도 네. 준수 씨가 직접 설명해 주면 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사철가가 담고 있는 내용이 사계절을 빗대서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처럼 사실 계절은 늘 순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지만 네. 우리의 청춘은 한번 가고 오지 않잖아요. 아. 어찌 보면은 그 시간들을 그냥 어찌 보면은 흘러보내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젊은 날이라 생각하면서 오. 즐기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너무 멋진 생각입니다. 사실 어머니 89살이시면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지만
0: 맞아요. 예,
1: 그렇지만 남은 생에선 제일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0: 맞아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오. 그리고 노래를 들으시면서 정말 흥겨워하신다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남는데 예.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도 이렇게 뭔가 흥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실 네. 것 같습니다. 김준수 씨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 달의 사철가.

한겨산 꽃이 피니 분명 곧 봄이로

0: 아, 김준수 씨의 너무나 예, 멋있는 목소리였어요. 두 번째 달의 사철가, 이제 피처링 김준수라고 되어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예,
0: 자스민님 사연 소개 부탁합니다.
1: 네, 하루에 몇 번을 들어도 행복한 사철가. 아, 7444님, 준수님 말씀도 정말 예쁘게 해주셔서 정말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아요. 2025님, 오늘은 커피 두 잔 마시고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0: 네.
1: 안나님, 들을수록 더 좋은 곡. 사철가. 행복비타민님, 준수님의 신곡도 빨리 듣고 싶어요.
0: 어? 아, 신곡 나와요?
1: 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예정은 아직 안 돼 있고.
1: 아, 지금 생각하는 거는 9월 정도에 네,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녹음은 다 끝났어요.
0: 어,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1: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8376님께서 네. 준수님 환영합니다. 저희 손주랑 함께 듣고 있어요. 오늘 국악방송에서 활약하시네요. 좋은 노래 들려주세요 하시면서 저희 손주가 좋아하는 돌고 돌아가는 길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1: 아, 손주가 좋아한다고요?
0: 어? 그러게요.
1: 손주가 좋아할 수 있는 곡은 아닌 것 같은데.
0: 우리 저번에 처음 출연하셨을 때 네. 우리가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 나눈 적 있잖아요.
1: 맞아요.
0: 노사연 씨. 이 원곡자이신 네네네. 노사연 씨께 제가 이거 꼭 한번 들려드리겠다고.
1: 네네네.
0: 그리고 제가 들려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1: 맞아요. 예. 기억나요. 예. 그 선배님께서 직접 이제 물어봐 주셨고 예예. 거기에 그 문자의 답장까지 저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0: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남아있나 찾아봤는데 네. 제가 이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안 읽으시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아직도 안 읽었어. 한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자를 나중에 따로 보냈더니 네. 이렇게 링크 준수 씨의 그 돌고 돌아가는 길을 링크를 하고서 누나 이것 좀 봐주세요 했더니 여기 있어. 오, 너무너무 잘한다. 네. 완전 폭풍 같아.
1: 네.
0: 곡 해석도 좋고 본인의 국악풍으로 자신만의 돌고 돌아가는 길을 쏟아냈네. 훌륭해. 워낙 노래를 잘하는 친구네.
1: 아, 사실 이런 이 피드백은요. 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피드백이었던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중간에서 그 뭐야 중개인 말고 직접 꼭 만나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음에 만나면 네. 준수한테 인사드리라고 할게요. 이뻐해 주세요. 재능 넘치고 착한 청년이에요 라고까지 보냈는데
1: 네.
0: 만나셨어요?
1: 못 만났어요. 어? 진짜 만나뵐 기회가 없었어요.
0: 아, 너무 아쉽다.
1: 그래서 너무 아쉽긴 해요 정말로.
0: 예, 예. 예. 이게 한 1년 됐으니까 벌써 다 이것도 다 까먹었을지도 몰라 이 누나가.
1: 어떻게 전화 연결 안 되나요?
0: 그래요. 그러면 김준수 씨의 돌고 돌아가는 길 이거 음원으로 우리 들을까?
1: 아, 네네.
0: 멋있게 한번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감사합니다. 손주님께서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더 의외인 곡이긴 한데요.
0: 네.
1: 돌고 돌아가는 길 노사연 선배님의 곡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 곡을 한번 중간에 한번 신청곡으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2: 어느덧 흘러 흘러 삼동을 다 지내고 춘삼월이 방장커녕 흥보 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꼭 좋은 승지 강산만 찾아다니면서

0: 야, 이 음원 듣고도 박수 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노래에 대한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은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1: 다시 한번 들으니까요. 네.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0: 아, 진짜. 아,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연을 빨리 읽어야 돼서 네네. 아쉽지만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나누기로 하고 네. 사연으로 바로 가봅시다. 자, 네. 내 노래 사연 바로 갑니다.
1: 네, 돌고 도는 프린스님. 저는 준수님을 통해 이 음밤을 알게 되어 종종 즐겨 듣는 청취자입니다. 곧 12시 지나면 제 생일인데요. 와,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예. 선물처럼 우리 준수님이 와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거라 생일이 반갑진 않지만 준수님께 축하를 드리면 잊지 못할 행복한 생일이 될 것 같습니다.
0: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돌고 도는 프린스님.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도네 아주 우리가. 네,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6318님, 94세 되시는 저희 외할머니가 눈이 많이 아프세요. 손녀인 제가 모시고 있는데 실명이 되실까봐 많이 걱정됩니다. 병간호 할 때마다 준수님 노래 듣는데 홀로 6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시는 할머니께 딱인 인생 노래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께 딱인 네. 인생 노래 듣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 눈 빨리 낫길 바란다는 한 말씀도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고 계실 텐데 네.

0: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예, 눈이 예. 빨리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직 100년도 안 썼기 때문에 예, 충분히 회복되실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네. 9414님, 형부 돌아가시고 빚만 잔뜩 갖고 있는 언니 집은 경매로 넘어간 상태인데 아이고 언니 수중에 일이 1,200도 없으니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1,000만 원을 언니에게 줬어요. 언니가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네요.
1: 아유, 세상에. 아이고. 천사시다 우리 9414님. 아. 94 천사로 바꾸세요 문자 번호.
0: 진짜. 네.
1: 아 뭐라고 말을 보태기가 좀.
0: 그래도 갑자기 좀, 말문이 막혔어요.
1: 눈가에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0: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면서.
1: 아, 예. 너무 힘들겠지만 이렇게 또 이런. 동생이 있어서 예 그래도 버티실 겁니다.
0: 그리고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0516님 월요일인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을 샀습니다. 그런데 직장 동료 중 한 분이 아침에 커피 잘 마셨다며 제가 좋아하는 밤 식빵이랑 샌드위치를 오후 때 선물해 주셨어요. 저의 소소한 모닝 선물이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로 다시 저에게 와서 이 세상 행복 다 가진 것 같았어요. 마침 노래 선물해 주세요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사실 우리가 호의를 베풀 때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기왕이면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면 아, 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다른 호의가 생기고 그런 네. 거잖아요.
0: 뭔가 이거 기쁨이 배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주고받는 기쁨.
0: 네. 3034님 월급 받으면 일부는 투자하는데 자꾸 파란 불러가서 우울합니다. 아무 라이브 감사히 받겠습니다.
1: 야, 우리가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막 그냥 막 주식 얘기하면서 다들 신났었는데.
0: 아, 진짜요? 저는 주식을 안 해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감정들을.
1: 아, 근데 지금 좀 힘들어하시는 시기예요.
0: 네. 네. 아, 근데 또 이게 주식이라는 게 또 오를 때도 있고.
1: 맞아요.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1: 결국에는 잘 될 네. 거예요.
0: 잘 될 겁니다. 네. 백만장자님 말을 퉁명스럽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너무 속상합니다. 위로의 노래 불러주실래요? 그리고 두 분 다. 다정하신데 비결 알려주세요 이랬습니다.
1: 그러게 어떻게 이렇게 다정함을 항상 유지하세요?
0: 아 그것보다도 저는 여기 이음밤에 나와서 선배님이 워낙 다정하셔서 제가 여기서 다정해주실 수밖에 없게 그런 공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2: 그래?
0: 제가 사실 또 아지트에서는 예. 게스트 모셨을 때 예. 가끔 아주 짓궂기도 하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선배님 예. 앞에서는 제가 약간 순한 양이 되네요.
1: 백만장자님 예. 마음 그대로 예, 마음을 담아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다정함을 다들 알아주실 겁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요? 예.
0: 네.
1: 0853님
0: 큰딸이 방학 특강 때문에 5주 동안 학원 근처에서 자취하는데요. 날 더운데 잘 먹고 다니는지 궁금해요. 문자 보내니 답이 없네요. 수업 중일까요?
1: 예, 뭐 수업 중일 겁니다.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0: 잘 있을 겁니다. 예. 네.
1: 자, 이 가운데 한 분 빨리 골라볼게요.
0: 아, 이 가운데 예, 아까 위에 올라왔던 사연 중에
1: 우리 외할머니 사연도 있었고 형부 돌아가지고 빚만 잔뜩 안고 있는 언니도 있었고
0: 네.
1: 이분 어때요? 그냥 우리 언니에게 도움 주신 9414님.
0: 네. 네.
1: 예.
0: 근데 제가 이 신청곡 이제
1: 불러주실 노래가
0: 네 맞아요.
1: 뭔데요?
0: 이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1: 뭔데요?
0: 이별가입니다.
1: 이별가 딱이네. 이제 힘든 거 하고 이별하셔야지.
0: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 힘을 내야지 이제 힘든 네. 건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별하지만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 안 좋은 것들 네. 그것들 빨리빨리 어떻게 털어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0: 네.
1: 우리 준수 씨가 한 분을 선택을 못하고 막 그냥 이분도 해야 되고 저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확 결정을 해버렸는데
0: 사실 감사해요. 제가 잠깐 선택장애가 있고
1: 그런 것 같아서 자 그래요. 이별가 오늘은 좀 다른 의미의 이별가로 네, 준수 씨가 불러주실 겁니다.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부탁드리면서 역시 이 곡도 두 번째 달에 예, 음원에 준수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었던 그 버전이죠.
3: 네.
1: 자, 오늘은 라이브로 귀한 라이브로 청하겠습니다.

0: 우리 준수 씨 열창에 스튜디오가 터질 뻔했고요. 제 가슴도 터질 뻔했어요. 진짜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예, 4882님 힘든 거와의 이별 좋습니다. 해숙윤님도 그래요. 안 좋은 일과는 이별해야 해요. 초하님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님 목소리가 저를 살렸어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0: 안나님도 선물 같은 이별과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 좋아. 진짜

0: 너무 좋았어요.
1: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밤에 예. 이 밤에 사실 이 노래를 라이브로 한다는 거가 어떤 사람이 와도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요.
0: 아, 그럼요.
1: 근데 뭐 이제 어떤 라이브로 또 이렇게 사연 뒤에 노래를 불러야 하니까요.
0: 네.
1: 정말 잘 불러야 한다는 이 압박감과 심적 부담감이 어머, 어마어마하네요.
0: 근데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연자분들께는 진짜

0: 약간 그 묘한 긴장감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1: 예.
0: 또 처음 인사드린 자리는 만큼 저도 사실 좀 뭔가 더 편해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1: 네.
0: 네, 다음에는 제가 다리로 한번 꼬고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로 편하게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 자, 여러분 사연에 맞춤 라이브 들려드립니다. 네, 노래 선물 받고 싶은 분들 사연 주세요. 유튜브 인별그램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클릭하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1부 끝곡으로 예결의 야광별 네, 들려드리면서 준수 씨와는 다음 달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존 박의 Falling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해준 김준수 씨, 와, 이제 잘 보내드렸고요. 오늘 진짜 하루 종일 너무 힘든 시간들 이렇게 보내신 걸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라이브 수도 줄이면서 사실 뭐 배려라고 해드리기도 했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보내드리고 나서 저희 스태프분들끼리 야 젊음이 좋긴 좋구나, 어? 이 좋은 밤 라이브로 그냥 바로 이어가도 될 뻔했다. 그리고 이 아까 댓글에 노래가 나가는 동안, 음원 나가는 동안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노래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저한테 막 이런저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제 훨씬 오래 살았고 선배다 보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누가 봐도 제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고맙게도 물어주니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또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시간이 휙 지나갔습니다. 자, 김폴리님께서 여름에 어떤 보양식 드시나요? 여름이면 역시 시원한 콩국수와 수박이 생각나는데요. 여름밤 야식으로 엄마랑 시원한 콩국수 한 그릇씩 뚝딱 했습니다. 아, 콩국수 좋죠. 저도 얼마 전에 집에서 해주신 그 콩국수 시원하게 먹었어요. 저희 수박도 있는데 수박도 상해요? 수박도 상하더라고. 저 몰랐어요. 무슨 과일이 그러니까 썩 겉으로 봐서 전혀 썩거나 이런 게 아닌데 냄새가 나면 음식 상한 것처럼 상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직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다행히 운이 좋은 건가? 저 깜짝 놀래서 아내랑 이거 뭐야? 수박이 쉬기도 해? 그랬더니 그렇다네요. 그래가지고 많이 못 먹고 좀 이렇게 걷어내고 저 안에 거 먹어보니까 그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건 먹을까 막 이런. 망설이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선한 수박 시원한 콩국수 땡기는 그런 계절입니다. 7706님 이번 여름 휴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제 오랜 버킷리스트였던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와, 쉽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독도 땅에 첫 발을 내딛던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던 전율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와우, 야, 너무 멋지신데요? 제가 부끄럽지만 아직 독도를 못 가봤어요. 독도, 전 울릉도도 못 가봤으니까 뭐. 우리나라 독도 지킴이 서경덕 교수 아시죠, 여러분? 서경덕 교수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저 학교 후배입니다. 고등학교 후배. 그래가지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 진짜 전국 각지 다니면서 다 축가 해봤다. 심지어 북한에서도 해봤고, 미국에서도 해보고 일본에서도 해보고 중국에서도 해보고 얼마 전에 동남아 어디 가서도 해보고 막 기억도 안 나는데 내가 독도에서 못 해봤다. 우리 이벤트 한번 하자. 독도에서 결혼식 하는 분들 계시면 내가 가서 그거 하겠다니까 선배님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 야 그게 또 말처럼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언젠가 저도 7706님처럼 이걸 버킷리스트로 두고서 꼭 이루고서 여러분께 보고 할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꼭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 라디오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신승훈 씨입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신승훈 씨 노래에 이어서 장혜진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너라는 계절은 이었어요. 자, 주말 인증샷 받는 날이구나.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갔네요. 자, 지난 주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행 다녀오신 분들, 또 혼자서 푹 쉬신 분들, 가족과 집에서 복작복작 보내신 분들, 주말에 찍은 사진으로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주말 인증샷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고요. 그 중에 한 분, 우리 스태프들 투표로 최고의 한 컷 뽑아서 사진도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해드리고 선물도 두 개를 드립니다. 샵 0302로 보내주세요.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게요. 9109님,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남편이랑 이은밤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세상에, 너무나 성실하신 분하고 같이 사시는군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취미 하나 정도는 공유하는 게, 부부간에 공유하는 게 좋잖아요. 뭐 이게 뭐 힘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잠시 곁에 두는 거니까 이은밤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제 마음도 좀 전해주십시오. 9109님. 7764님, 취준생 딸이 지난주 네 번째 도전에서 또 미끄러졌어요. 훌훌 털어버리고 또 재도전 힘내라고 해주세요. 아이고, 예, 따님 마음도 사실 많이 힘들 테고 옆에서 그거 지켜보는 우리 가족들 마음도 너무 힘든데 그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국은 다 잘 될 거잖아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또 도전해야죠. 네 번의 실패를 맛보면서 그냥 좌절감만 느끼진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많은 걸 배우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걸 토대로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내 앞에 빨리 올 수 있도록 힘 한번 또 바짝 내봅시다잉. 조용필 씨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7706님의 신청곡 바람의 노래 듣습니다.

바람의 노래, 가왕 조용필님의 노래였습니다. 지지리 궁상 각치우님께서 오늘 생각지도 못한 큰 보상을 받은 하루였어요. 부르의 명곡 녹화장에서 세준님을 뵀거든요. 라인업도 모르고 갔던 터라 어찌나 반갑던지요. 오늘 노래도 입담도 최고셨어요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거기 관객석에 우리 지지리 궁상 각치우님이 계셨었구나. 저도 몰랐네요. 오시는 줄도 몰랐네 세상에. 예, 오늘 저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승화영이랑 같이 유리상자를 오랜만에 불의 명곡 출연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고 왔습니다.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에 방송이 된다고 하는데 아주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아주 망하진 않았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망한 날은 제가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제 보셔도 뭐 괜찮을 정도까지는 됐어요. 자, 8311님 주말 사진입니다. 연꽃 보고 왔어요. 연꽃? 어머나 세상에 너무 예쁘다. 어디 심청이가 있을 것 같아. 잘 찾아보면 여기 어디예요 세상에. 예, 예쁜 사진 감사합니다. 8797님은 다육이 농장에서 친해진 동생들과 함께 단양에 다녀왔어요. 카페 주인의 꼬임에 넘어가 생각지도 않은 패러글라이딩을 하게 됐는데 처음엔 무섭었지만 막상 날아오르니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두근반 세근반 심장이 막 펌프질을 해대는데 이런 경험은 참 오랜만이었어요. 와, 패러글라이딩을 하셨다고요? 아, 저도 이거 옛날엔 하고 싶었는데 이거 결혼하기 전에 애 낳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옛날엔 이런 거 진짜 했었을 건데 기회가 있으면. 지금 애 낳고 나니까 이런 건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너무 무서워요. 떨어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얘들을 두고 내가 먼저 가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드니까 비행기 타는 것도 무서운데 이걸 어떻게. 8797님 대박. 어마어마한 강심장이시네요. 제가 뭐 평생 이거 못해봤고 앞으로도 할 일 없을 것 같지만 8797님의 이 사연으로 약간 대리만족, 예, 충분히 느꼈습니다. 4278님 너무 행복한 마음 뒤엔 좀 쓸쓸해요 하시면서 조화문 씨의 같은 하늘 아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 무슨 일이실까요? 그냥 행복한 마음만 같이 간직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왠지 무대에서 열광적인 관객들의 환호를 들으며 노래를 하고 내려와서 잠시 그 공허함을 느끼는 그런 기분일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노래 며칠 전부터 참 듣고 싶었는데 PD님한테 한번 듣자 할까 그러던 차에 청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듣습니다. 조화문의 같은 하늘 아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뇌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 그것은 마치

도원경 씨의 노래까지 듣고 왔죠. 다시 사랑한다면. 예, 김필 씨가 어느 경연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또 많이 들었었는데 원곡 오랜만에 들었는데 역시나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주말 풍경 계속 나눠봅니다. 구사일사님께서 주말에 운전하다가 지나가던 트럭의 문구에 잠시 웃어봤어요. 쭌디도 웃음이 나오나요? 뭘까요? 트럭 문 먼저 가. 난 이미 틀렸어. 그래요. 먼저 갈게요. 예. 안 그래도 트럭 뒤는 막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서.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밖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제가 그냥 안심하고 예, 추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여우시네요. 4458님, 중복 더위가 얼마나 심했는지 친구랑 가까운 계곡으로 피신해서 발 담그고 있으니 천국이 따로 없네요. 아, 둘이 준비해간 음식인데 너무 많아 보이죠? 예, 싹싹 비우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하시면서 계곡에 담근 발 사진은 없고요. 예, 계곡과 그 앞에 항상 차려놓은 음식들이 보이는데 샐러드랑 사과 샌드위치 4개 저 뭐냐 늙은 호박 참외 계란 또 샐러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릇 열 접시를 두 분이 드셨다고요? 혹시 쯔양 씨랑 같이 가셨나? 저걸 어떻게 다 드셨지?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뭐 산이니 바다니 해도 여름에 계곡만큼 시원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5220님, 주말에 갑자기 경주 가자는 남편 덕에 수학여행 때 가보곤 잊고 있었던 그곳에 갔다 왔어요. 밥을 먹는 식당 뷰도 대릉원이더라고요. 관광지에서 여행객이 되어본 날이었어요. 하시면서 남편분이 셀카로 찍어주신 사진, 두 분이 함께 찍어주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저 멀리 첨성대가 보이고요. 그쵸. 식당 뷰도 대릉원. 이게 경주 가면 신기한 게 시내에서 이 이정표를 봐도 좌회전하면 불국사, 우회전하면 석굴암, 직진하면 첨성대 막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뭐 정확한 디렉션은 아닙니다만. 너무 저도 처음 갔을 때, 야 이런 데가 있구나 싶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승철 씨의 노래 듣습니다. 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주말 사진 몇 개 더 볼게요. 아, 2849님, 한참 전부터 계획해두었던 휴가 일정에 휴가자 신청이 폭주해서 어쩔 수 없이 뽑기를 했는데 단번에 근무를 뽑은 저. 속상해하는 저를 위해 남편이 주말에 맛있게 갈비찜을 해줬어요. 말랑말랑 달콤달콤 얼마나 맛있었는지요. 덕분에 주말 잘 보내서 뽑기는 싹 잊어버렸네요 하시면서 그 뽑으신 근무라고 적혀있는, 매정하게도 근무라고 적혀있는 뽑기 종이 쪽지하고 그 다음은 남편분께서 만들어주신 진짜 사진으로 봐도 그냥 너무 맛있는 갈비찜 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늘 운이 좋겠어요. 안 좋은 일도 생기는 건데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 예,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조금 더 나가면 내 옆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함께 그 비를 맞아주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 모범답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7416님, 삼복더위에 집밥으로 곤드레밥과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세 식구가 세 식구가 맛있게 먹었어요. 저 주 6일 남편 도시락을 싸요 하셨는데, 이야, 김밥이, 어우 침 넘어가네.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딱 봐도 진짜 음식 솜씨가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게 보이고요. 저 곤드레밥, 사실 곤드레밥이 몸에 좋고 뭐 구수하고 이런 거 좋지만 되게 먹음직스럽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야, 너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요. 예. 삼복더비 무섭지 않습니다. 7416님.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주말 사진 나눠주셔서 함께 해봤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8797님, 8311님, 9151님, 7292님, 6186님. 이상 다섯 분 선물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리고요. 자, 제작진의 투표로 결정된 베스트 포토, 예, 8311님이 보내주신 예쁜 연꽃 사진입니다. 저희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올라갔죠? 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예쁜 사진 보내주신 8311님께 저희가 두유와 크림 두 가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아보세요. 저기 어디 심청이가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심청이 찾으면서 K클래식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게임 음악, 게임 사운드를 국악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요? 국립국악원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게임 사운드 시리즈라는 주제로 여러 게임 주제곡과 배경음악을 국악으로 재창조해서 선보여 왔는데요. 우리 음악이 생활 속에 친근하게 자리 잡아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기획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 중에서 한 곡 소개할게요. 국립국악원과 피의 거짓, Lies of P라는 게임이 협업을 해서 만든 음원입니다. 가객 박진희 그리고 가수 이솔로몬이 보컬을 맡았고 25연 가야금과 대금을 비롯한 국악기로 연주를 합니다. 일단은 음악이 친근하게 다가오게끔 하면서도 우리 전통 가곡의 맛과 멋은 느낄 수 있도록 편곡을 했다고 합니다. 국립국악원 게임 사운드 시리즈 중에서 Feel이라는 곡인데요. 박진희와 오늘 왠지 계속 생각나던 사람 이솔로몬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국립국악원 게임 사운드 시리즈는 2024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음악은 아주 서정적인 곡이지만 예, 또 게임 OST에는 전투 씬 같은 강렬한 장면들도 있겠죠. 예, 그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국악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자, 국악기 그리고 국악적 요소들이 아주 다양한 서사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강인숙님께서 목소리 감미로워요. 예, 토파즈님, 이솔로몬님은 중저음이 매력적이라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 이 밤에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해주셨고요. 우리 채팅창에 계시던 솔로몬님 팬들께서 아주도 반가워하셨는데 이 노래 우리가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한 벌써 2년쯤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예, 그때 그래서 그런가 예, 더 이 밤에 더 멋지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 OST에서 Feel이라는 곡 국립국악원에서 새롭게

문 고고의 연주와 노래 Star 함께 들었습니다. 자, 2380님 중1 아들이 아침 등교길에 집에 있던 우유를 학교에서 먹겠다며 들고 갔는데 먹고 장염 걸렸어요. 마실 때 덩어리가 있었는데도 요거트 우유인 줄 알고 먹고 모두 먹었대요. 아유,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딱 이 심정이네. 진짜 답답하고 속상하네. 아니 그 냄새가 장난 아니었을 텐데. 야, 요거트 향이 진한데 하면서 참 뭔가 진득하구나 우리 중일. 어떡하니? 아유, 빨리 나아야지. 예. 마침 쭌디도 이렇게 아까 편의점 들어가서 뭐 마실까 하다가 탄산은 좀 그렇고 커피도 못 마시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집에 온 게 저지방 우유 하나인데 이건 괜찮겠지? 예. 제가 수박은 잘 몰라도 우유는 압니다. 아이, 이 친구. 우리 어떡하니. 예. 토닥토닥님께서 친한 언니 생일 파티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배가 너무 불러요. 지하철에서 버스로 환승해야 하는데 배불러서 자꾸 잠이 솔솔. 잠 좀 깨워주세요. 지나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온 사연은 아니죠? 좀 됐을 것 같은데 왠지. 지금 되게 잘 도착하셨나요? 아니면 을지로 순환선 계속 돌고 계시는 자고 일어나면 을지로 입구요. 자고 일어나면 을지로 입구역이고 한 바퀴 또 돌았어? 자고 일어나면 또 을지로 입구. 어떻게 된 거야? 자세히 보니까 지하철을 아직 안 탔대요. 을지로 입구역에서.

아, 타긴 탄 거죠, 우리 토닥토닥님? 예. 예. 아이고, 벌써 끝내야 되네. 예, 오늘도 함께.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지요.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노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걸요.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채 시인의 시 7월의 꿈꾸

우는 사랑의 앞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시 내용대로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이고 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이라는 시인의 해안, 이 저물어가는 7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더 깊이 다가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보허자 골랐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보허자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이채 시인의 7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 앞부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요즘 우리 삶에 시가 부족하다 싶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좋은 시 한 편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나머지 후반부까지 시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하찮은 풀 한 포기에도 뿌리가 있고 이름 모를 들꽃에도 꽃대와 꽃술이 있죠.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것을 다 갖추어야 비로소 생명인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바람에 흔들리며 흔들리며 소박하게 겸허하게 살아가는 저 여린 풀과 들꽃을 보느라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견딜 것을

다 견뎌야 비로소 삶인 걸요. 대의만이 명분인가요? 장엄해야 위대한가요? 힘만 세다고 이길 수 있나요? 저마다의 하늘을 열고 저마다의 의미를 갖는 그 어떤 삶도 나름의 철학이 있는 걸요. 어울려 세상을 이루는 그대들이여, 저 풀처럼 들꽃처럼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넉넉하지 않아도 이 하루 살아있음이 행복하고 더불어 자연의 한 조각임이 축복입니다. 시인은 하찮은 풀 한 포기, 이름 모를 들꽃과 같은 작은 존재라 해도 갖출 건 다 갖춘 생명이고, 또 아무리 작고 여려도 견딜 것을 다 견뎌야 삶이라고 했습니다. 대의만이 명분이 아니라 누구나 저마다의 하늘, 저마다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아도 그 모두가 자연의 한 조각이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7월은 존재의 귀함을 생각게 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채 시인이 이 7월의 생명력을 노래한 작품 7월의 꿈꾸는 사랑이란 시 한 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염양춘 듣겠습니다. 이승엽의 대금 연주입니다.

여명춘 들으셨는데요. 이승엽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가사 백구사입니다. 백구사의 백구는 흰 갈매기를 말하는데요. 노래 첫 시작 부분이 원래 백구야 펄펄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백구사란 제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백구야 펄펄이란 부분도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나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로다 부터 시작합니다. 백구사 노랫말 중에 자연을 묘사한 부분이 참 예쁜데요. 5장을 보면 다람쥐, 자라, 조팝나무, 피죽새, 함박꽃, 벌이 두루 나오고요. 6장에서는 벌의 모습을 아주 앙증맞게 묘사했습니다. 벌의 몸이 둥글고 발은 작으니 동풍이 건듯 불째마다 이리로 접두적, 저리로 접두적, 너훌너훌 춤을 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7장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가 버들 사이로 왕래하는 모습, 백설 같은 흰 나비와 꽃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8장에도 나비가 있는데요. 날아든다, 떠든다, 두 날에 펼치고 날아든다 하고 나비가 있는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곡을 노래할 때는 전성, 요성, 퇴성과 같은 다양한 목구성을 들을 수 있는데요. 가사 백구사 이번에 듣겠습니다. 황숙경의 노래입니다.

가사 백고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이수자 황숙경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계락 편수대협을 연주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악기 편성이 매력적입니다. 가야금과 단소 이렇게 두 대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 농낙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롱, 계락, 편수대업을 이어 연주했는데요. 강효진의 가야금, 김정승의 단소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가야금 산조 한 곡 골랐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강태홍은 음악가 집안 출신이죠. 우리에게 창극의 창시자로 알려진 강용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나이 19 전까지는 고향을 중심으로 활동했고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활동하시다가 부산 지역에 자리 잡아

그래서 이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주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어받아서 연주하는 전통이 형성됩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산조는 여타 가야금 산조에 비해서 주법이 특별한데요. 가야금의 막는 주법을 많이 씁니다. 또 한편 장단의 틀과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 시와 마무리가락으로 중모리까지 연주했습니다. 강태홍류 가야금 사연조 들으셨는데요.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고연정의 가야금 연주였고요. 박범태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구음시나위입니다. 구음시나위는 사람의 목소리, 구음이 곁들여진 시나위인데요. 진도 지역에서 태어나 활동하면서 진도음악, 나아가 남도음악의 진수를 들려주는 두 분, 조공예, 김대래 명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음악입니다. 구음시나위 들려드립니다. 조공예, 김대래 외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사는 게.

나나나나.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Yeah.

0: 해줄 내줄을 어따 쟀냐 강한도 힝한도 희끼산 내끼산 강철은 아주 일쩌라 또 아마당에 불을 뻗어 다시 나가서 꽃이 피어 긋긋한산 긋긋하게 완전히 황에다 걸어놓고 아무라도 소리가 나서 당기도 난다
1: 아말량 자말량 말량 마치랴 아징게 자징게 도매도매

패드라도 전전한 비지 마오. 그때 큰 서울 왕대 태고 왕대옥의 권세 패고

구음 시나위 들으셨는데요. 조공예 김대리의 왜 여러분의 구음과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철연금 병창으로 흥보가 중에 박타는 대목 들어보려고 합니다. 철연금이란 악기는 20세기 전반에 만들어지고 처음 연주되기 시작한 악기인데요. 악기 형성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착실하게 이어져 온 악기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악기를 판소리 하시는 분이 많이 연주했고요. 또 검고 연주자들도 이 악기가 술대를 쥐고 연주하는 악기라서 친연성을 느껴 많이 연주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전승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철연금 병창으로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듣겠습니다.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식사톡해. 박을 딱 쪼개놓고 보니 박속은 휑 하고 비었지.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속은 어떤 도적놈이 싹 다 집어먹고 웬 난데없는 괴 두 짝이 나오거늘. 흥분에 왜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것이 웬일이오. 여보 영감, 좌우지간에 우리 한번 괴짝을 열어봅시다. 흥부가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부. 또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흥부네 왜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떨어비어 보란디. 흥부가 좋아라고.

떨어비어 놨든지 쌀이 일만 구만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이 아니라 흥보 내외 좋아라고 돈 꾸러미를 들고 잠깐 논한디.

흥보가 중에서 박타는 대목 들으셨는데요. 장서윤의 철연금 병창, 이준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경기 작가 장기타령 준비했습니다. 장기타령의 장기는 우리가 오락으로 두는 장기를 말하죠.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장기를 취미로 두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없던데요. 예전에는 요즘 같은 계절이면 동네 정자나무 아래에서 어르신들이 장기 한 판씩 두는 모습, 장기판에 장기알을 내려놓는 그런 소리도 참 듣기 좋았습니다. 장기타령의 노랫말 5절을 보면 회양목을 한 가지 찍어서 32짝 장기 한 판 두어보자 하는 내용이 나와서 이 곡이 장기타령이란 제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장기타령 듣겠는데요.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돌도 많다. 이만큼 돌마가가가가한 기근은 이미 아가은개가실 다시로다가 그바가베 어떤 도거리 들어 어뜨냐 고벌로 세문한 그 지바가이 구흔 다가가가가

고양두봉바이 양천은 허바이 김포로 돌아간바이 통진물건바이 인천은 성바이 시흥운 온산 무독바이 형제바이 삼신 하천광안 악산 염불암 연주대로 세수바이 구훈바이 문턱바이 수원한 나가루 용웅바이 돌정바이 금바이 광주는 서성바이 이천원 곤지바이 음주근 한질바이 여주은바이 양근은 동바이 황해도로 나려 금천원 실바이 연안건들바이 서흥병풍바이 동산양세남지꼭바이 과줄바이 광주는 쪽돌이바이 저양

가 하야아니바가베 정대콩만이 까둔 듯이 금온듬서인이 박혔더라 그바가벌 건목을 지고 이르르서

두 곡의 음악 들으셨는데요. 앞서서 경기 잡가 장기 타령을 이희문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지는 음악으로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을 권재훈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바위 타령은 밥을 지었는데 돌이 나왔죠. 그 돌이 바로 이미 안 계셔서 나왔다. 그리고 그 돌은 전부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있는 바위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해학과 위트가 있는 그런 곡이었죠. 휘모리 잡가 바위 타령 이 시간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요즘 자연의 소리가 참 듣기 좋은데요. 낮 시간에 도심에서도 가끔 매미 소리가 들려서 잠시 도시라는 공간을 잊게 하고요. 밤에도 간혹 풀벌레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름 풀벌레 소리는 확실히 가을 소리와 다르죠. 뭐랄까요? 좀 더 윤택한 소리가 난다면 가을 풀벌레

소리는 다소 쓸쓸한 기운을 전해주기도 하죠. 계절은 이렇게 소리로도 다가오는데요. 이래저래 이젠 여름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리로 맛으로 이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기 사용에 더욱 신경 쓰고 비가 오거나 바닥에 물기가 있을 땐 실외 전기 작업은 피해주세요. 만약 감전사고가 발생했다면 다친 사람을 직접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전원을 차단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낡은 무릎 쓰고 가중아 둥둥 넓히 땅 두루 사면을 살펴보니 저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 거구나 중룡봉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는 상혁도 활혁도 작교 바래보니 저둥남간 언니는 무거를 둥둥 울리며 허기야 저간이 원포케 법이 아니냐 소벽사명장한테 불승청원 각비래라 날아오나 저기 이러기 가르떼를 집에 모르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평사다 가득이 아니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 왕래거니 석양촌이 거인올 오현봉을 너무 황등도 들어가 이십오여 다녀오래 안주까지 시앉아 두변성을 받아보고 동항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유 황황두를 올라가니 황들고 불구반 백운청자 공유유라 금등을 진대여 춘사촌 들어가 공소장과 누르게다 당대화를 통 전부의 내포를 헉 떠들어지고 이수를 진대여 개명산을 올라 장사방은 간구도 없군 단종산 올라가니 질성당이 빈서요 연조지간을 지내여 창성을 진대여 갈성산을 넘어 중경을 들어가 한극전에 올라앉아 만호장안 구경하고 경향문 내달라 장남은 지내 동강을 들어간 산밀대의 백이로다 조동 700유로 숙기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주를 다달 안남산 판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부산 파마 할망국의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연방정 무병누를 대경하고 대동강 장류물 지내 통도로 들어가 망울대 광덕정 파경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어시가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로 살펴보니 저리 안 그대운 백이 중력으로 흘리죠 금화금 성풍계 거고 중당 용춘이 해돌아 토북망월 대소사 있고 삼각산이 생겼구나 꿈물이 빈빈하고 풍소에 그히게 가야만 만세 저금 탕이라경 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하면 부어를 품에 흥부가 사는지라 저 집에 가동을 보아

알아들어 털보고에 올라 앉아 제비 말로 운다 치치치치치치치치 거지 연주 우집에 낙지각지 철지 연주 언제 덕지 소리 잘 언제 포지 우집에요 흥부가 보고서 좋아라

물고 동서로 남는 듯 비곡 정한게 난처럼 물고 송대간으로 넘는 한듯 방으로 벌벌 날아들 때 흥부가 보고 고여겨 잔잔히 살펴보니 절골을 양각이 빠른 오색탕사로 감은 흔저의 아르롱 아르롱 하니 어찌 아리가 내 집이 저 집이 그동안 보아 봄표박실할 집에다 모르고 일지 허르곤 일다가 흥부양주한진 앞에 또 날 차리고 백운간으로 날아간다. 흥부 마누라가 주서들더니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을 물어왔소. 어디 보세요. 이 사람아 이것은 연실이 아니라 박실로세. 동편 처마 끝에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 세 통이 열렸건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을 다리고 가난 다량으로 한바탕 우는디 가난디야 가난디야

어떡하시는가 3cm 화관님이 집자리에 따라 흐그질 줄 명허가 흐그르던지 어느냐

들어온다. 흥보가 들어와. 여보 마누라, 그렇게 울지만 말고 저 지붕 위에 있는 박이나 따다가 박속은 끓여먹고 바가지랑 부잣집에 팔아서 이 굶어가는 자식들을 구해내면 되겠어. 그 말이 옳소 하고 박을 우선 한 통을 따다 놓고 우선 타는디 지르르르르

있어.

이런 소리가 견제하시고 내한테로 오늘의 우리가

하나세 당겨 주소 강상 또 난 배가 수천석을 지가실 거가 널 저기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시르렁 쓱싹 독하. 딱 쪼개놓고 보니 박숙이 회행. 무복자는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소종님이 박숙은 싹 가져가 버리고 웬 궤두짝이 붉어져갔다. 한귀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갔듯, 또 한귀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갔듯. 흥보가 좋아라고 돈과 쌀이 얼마나 나오는가 한번 떨어비어 보는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궤두짝을 떨어붙고 나면 도로 수부 톡톡 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도로 가뜨,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동가살가 도로 가뜨. 아이고 좋아 죽겠다.

어디에 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흥보가 돈 안 꾸미러 들고 한바탕 노는디. 얼씨구나 얼씨구 얼씨구나 얼씨구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명성고래 술래 바퀴처럼 둥그르 둥그르 생긴 돈 맹사를 찌그르르 가진 구경 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에 유부가라 큰 자식아 건두군 말 건두가 선두 백부님으로 오시래라 형사를 보고 두고 우리 형제 보자.

0: 여보세요, 여러분들. 나야 한 말 들어보어. 부자라고 자세를 마르고 난타우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방흥봉아 문제도 활색을 삼다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은지 이런 용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우덜씨우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방흥봉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 부탁해 미랄 졸란다 얼씨구나 저르시고 얼씨구 좋구나 씨와 자 좋은데 얼씨구 저르시고 여보 여보 마누라 저 우리 박 한 통 더 타보세요 저 박 통생서는 무엇이 나오는가 이? 박을 두 통째 따다 놓고 또 한바탕 타는디
1: 지르르롱 실군

말이야. 1박을 타고 들랑은 아무것도 나오지를 빨고 은근부하

소리를 난다.

아니겠소. 흥부가 예를 내면 가까우구나 이 사람아.

부조이라 의복은 떨어지면 애입기가 쉽거니와

황부여 지으러진 사허든 천도문 전하고여 산천 조목 그르내든 지도문 등패산수 전가의 공부자 그 대단 단명 초다 경주운데 아주 공화룡난 나해가 분부 노란하니 들고 함성영초단 풍지를 스르륵지니 태평근본 태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창단 금방골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학계상 머루다래 보도문 전하고여 산천초목 그르내든 지도문 등태산소 전가의 공부자의 대단 난명 존나의 경주운데 천하의 공화룡난 사해가 분분요란하니 되고 함성의 영초단 공기를 스르륵 지니 태평근본 배운다 연불타령 지어놓고 춤추기 좋은 장단 금방 볼방 가루다지 국화색인 완자문 초당전 학인상 머루다래 보도모 화난 천석만 아방창 동엽 풍부로 하초란 꽃섬 불석까지 어르크르졌다는 조르문 통영칠 대무반의 안성유기 대전문 황후윤월을 그냥 까급해부르다 한포다 알뜰사랑 정도님이 나를 버려 가여려 두손길 탑상 잡고 가지 말라 들버려서 인본대와 홀로 간지어 독수공방의 상사다 주월 증마공단이오 김신군 국숭님 간에 무섭다 호피단 듣기 좋은 양태문 인정있는 은주사부기 단한복수단 포실과개그공초단 행실포조극계초단 떨개진든 송죽단 서부롱섭적 세발랑능 노방주 청사 홍사통경이며 백낭능 흥낭능으로 나주당포 중포 세양포 수수 동어주 향상도 흥조포매매 흥정어 갑사로다 대주원주 공주옥구 자주길주명천세마포 강진나주 극상세모이기며 한산세모시 정수삼팔엿징무사관사 청공단 홍공단 백공단 흑공단 송화세까지 그저

등보가 어찌 좋던지 여보 마누라 내 집에 시집 온 대로 의복에 그리웠으니 마누라 마음껏 한번 골라 입어보소. 그 마누라는 무슨 색이 좋던가? 나는 평생 소원이 송화색 사모장 쪽 우리가 제일 좋습디다. 영감은 무슨 색이 좋습디까? 그 나는 검지 않은 흑공단이 좋대. 여보 영감 언제 우리가 꿈에 입어서 입을 한번 꾸며봅시다. 등보가 흑공단으로 먼저 한번 꾸며보는디. 흑공단 만건 흑공단 갓건 흑공단 저고리 흑공단 드르막 흑공단 바지 흑공단 행전 흑공단 볼선 흑공단 대님 흑공단 하루수 하루수로 어떤가 날 보소. 흥분 마누라도 꾸민다. 송화색 댕기 송화색 저고리 송화색 허리띠 송화색 치마 송화색 다니 송화색 고쟁이 송화색 속속고 송화색 보선 송화색으로 수화를 들고 떠손 내매지 하릴 없는 깨꼬리 같네. 영감은 영남 없는 까마귀 같소. 또한 통을 들여놓고 지르렁 실근 톱지에 지르렁 시르렁 실근 실근 실근 톱지에 대박 속에 내 아우는 부가되어구나. 지르렁 실근 톱지에 지르렁 지르렁 지르렁 지르렁 바지에 반쯤 벌어진다. 밥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군수군 개짜고 둔 놈, 소짜고 둔 놈, 끌든 놈, 허미든 놈, 망치든 놈이, 가리든 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 나오더니 흥보집을 짓난데

다녀. 달걀을 놓아 맨나물 치고

집에 앉아 왔냐며 창화류문가 내부 책상까지 놓여있고 제전 사전 주역이면

얼쑤구는 유부와라 큰 자식아 큰 한 가서 너 큰 아버지 주로시해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불난다 얼쑤구나 좀 더 좋네 이리렁성 저리렁성 흐트러진

놀보가 흥보 부자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단숨에 건너갔지. 흥보집 문전을 당도더니 하인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부가 되었을꼬. 야 이놈 흥보야 하고 불러놓으니 흥보가 저 형님 소리를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이 네 집이냐 제 집이 옵시다. 그 집 참 좋단다고 바꾸자. 형님 처분대로 하옵시오. 흥보가 저 형님을 사랑에 모셔놓고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숙이 오셨으니 어서 나가 인사나 드려. 흥보 마누라 시숙 왔단 말을 듣고 구박탕 헛던지를 생각하니 사디가 벌렁벌렁 떨리나. 가장 명령을 거여 못하여 나오난디 흥보 마누라 간다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온다. 전일에 난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 겁나 돈이 겁나 쌀이 없나 은근 부하가 없나 노경인 삼이 없느냐. 맹비들을 호사를 많이 시켰고 흥부 마누라도 한 산세 모시다가 탕청아 물을 소르소르.

이렇게 나와 시숙기 인사를 드리면 고맙게 받는 것이 아니라 뭐야 세수가 쫓겨날 때 보고 지금 보니 미꾸라지가 용되었구나. 그 마누라 들은 채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차리는디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유기 동영 칠파 전우수주 그리죠 김유설 수거리도 주르르르 버려놓고 꼭 그렸다 오족판 대모향항당할 얼기설기 송편기번들 정절편 주르르 역가산비덕과 핑가칭칭생칭 놓고 조락산 유찜 제양획한 천여 콩판 양편에다 버려놓고 정당수단 잣빙이며 인삼채 도라지 찐 낙지연포 공기름에 가진양이 모아놓고 산초와사리 수군 미나리 똑두채 만난 자고 주르르르 부어놓고 청동하루 백단수 부채질 활활 계란을 툭툭 깨우고 딱지를 띄우고 흙에 내려오라 국교로 따 연계찜 오두독 포도독 맷절이 땅 손뜨건데 쉬지 않고 나무절을 들여라 고기 한 점을 덮어 집어 만난 기름에 간장국에다 붕덩 들이쳐 강아지 좋은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에소 시숙님 박조나 약주 한잔 드시죠. 제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처먹는 것이 아니라 흥부야 초상마당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안 먹는 송도 잘 알지. 네 계집 곱게 꾸민 김에 그 권주가 한마디 시켜라. 흥부 마누라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아싸 죄송

나는 안 죽어도 못 잊겠어.

여보가 요만하고 보더니 뭐야 이 계집 못 식었다. 당장에 썩 버려라. 내가 다시 장가 보내주마. 손님 처분 대로 없시오. 그런데 저기 저 운목여 울긋불긋한 거 저건 무엇이냐? 박통 속에서 나온 화초장이 올시다. 그 속에 뭐 들었느냐? 은근보화가 다 붙들었죠. 은근보화가? 그럼 날 둬라. 형님 처분이 좀 그러시면 내일 아침에 하인제 보낼 테니 건너가시죠. 시식자는 놈, 나 보내놓고 속에 좋은 몸을 싹 빼버리고 빈규만 보내려고? 오라 오라 오라, 매사는 부려 튼튼이라 했으니 내가 짊어지고 갈란다. 이놈이 걸빵을 느지막하게 해서 짊어주고 화초장 세 글자를 잊어버릴까 봐서 외면서 가겠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당장 전장 아니다. 고추장 된장 아니다. 송장 부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장화초 초장화 장장초 화장초. 어따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답답하여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거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게 나누래. 집안으로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들어보면 쫓아 나와서 영접하는 게 도래 할지.

누가 무슨 줄 내가 몰랐소. 이곳이 주의지와 이놈이 저는 잊어버렸으면서도 저는 아는 척하고 저 마누랑이 묶었다. 여보 마누라, 내 이 등에 있는 게 이게 무엇이지? 영감은 그건 무엇이오? 아이 사람은 나는 알지만 알아맞혀보소. 서울 친정을 갔더니 그걸 화추장이라고 합시다. 어이구 내

딸이야. 아니 여보, 마누라 보고 따르는 말이 어디 있어? 아이 사람은 급할 때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세요.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 흥부집을 건너갔더니 제비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져 맹태 껍질을 얻고 당사실을 구하여 살려보냈더니 그 이듬해 박씨를 물어왔더라니. 송편 처마 끝에 심었더니 박 세 통이 열렸는디 그 박통 속에서 은근부화가 나와 그 부가 되었대. 나도 제비를 한 열대 마리 잡아다 다리를 부지러 살려보냈으면 그 부창자 안 되겠는가. 그날부터 제비집을 수십 개를 만들어가지고 통편 처마 끝에 여기저기 붙여놓으니 집이 동쪽으로 새로움하지. 아무리 기다리나 죽을 제비가 들어올 리 있겠느냐. 참다 참다 기다리다 못하여 근무를 해서 짊어지고 제비를 몰러 나가는데 이때 준율 생각 사사월 초파리 변자나 부르는 화를 벌 주양 번들에 앉아 앉아 꼬리 재앙을 해불러 건물을 매자 들으며고 황당산으로 나갔나 이편은 우두봉 저편은 좌두봉 한나름 맞이한봉 좌우로 칭칭 둘러난대야 이루와 통풀어 저후여자차들이 황당산을 깃둘러 통풀어를 통 자우야, 네가 어디로 행하나 연비의 천의 소리 보아도 제아유는 것이 난비오자의 까치만 보아도 제는 것이 준일 향항의 격군만 보아도 제아유는 것이

관가에서 노자를 주니 신봉사가 노자를 타가지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뒤 신봉사 좋아라 신봉사 좋아라 얼씨구나 얼씨구나 얼씨구나 절씨구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어. 그러니 영감 속이 어찌 그렇게 속이 얕소. 네 속은 땅뚜기 같다. 영감 속 보려고 내가 그랬지. 참으로 그렇게 안 돼요. 같이 올라갑시다. 아침.

여보 뺑파 그만 일어나서 삼복도에 20-30리 걸어가다가 조반을 먹고 벌써 황성을 올라가세. 여보 주인 우리 마누라 봤소? 아, 젊은 봉사하고 벌써 떠났소. 멋이 어쩌고 어쩌 녀석? 날 보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나는 그 봉사 혹은 내오가인 줄 알았지. 영감하고 내오가인 줄 알았소.

새끼 호리나 바싹 깨물어 갈련. 예, 두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예, 인사불사 생각한다. 날이 차차

그때여 심청이는 세상사를 하지고 공선에 몸을 싣고 동서남북 지향 없이 우리 떠나가는구나. 도판 떼고 행선을 허는디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어젯밤 잘 주무셨습니까? 열대야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이 시각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도 한번 놓치고 나면 그 귀함을 절실히 알게 됩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방 안 공기는 후텁지근하고 베개를 이리저리 고쳐베도 등에서는 열이 올라오고 그런 밤을 지나고 나면 아침도 무겁게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 찬물로 확 샤워를 하고 나면 그 순간은 시원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체온이 샤워 전보다 올라갑니다. 피부 혈관이 수축했다가 확장되는 생리적 반작용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미지근한 물로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숙면에는 더 낫다고 하네요. 뭐 대단한 비법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준비들이 여름밤의 잠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단가 강상풍월입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김청만입니다.
1: 강상우 둥둥 떠난대 풍월이 실로 가는 덴가 동강 진리탄 엄자릉 낚시벤지
2: 그렇지.
1: 그배 저배 다 버리고 한송정 들어가 길고 긴 소를 베어 조그만 허게 배 무엇 타고 술관주 많이 실어 술렁 배 띄워라 강릉 경포대로 구경 가세 대인난 촉도 지나니 대인난이요 출몰

사절이요 일찌지 장괴하야 장차

0: 성년다으란 사냥자치 나른구나 광풍제월 나른 천지 안비어야 그를 하는구나 백고양 나들을 말아 너 잡으러 내 안 간다 성상이 파려스매 너조차 예완노라
1: 아 그렇지
0: 강상어 털을 닦고 군복유소를 어여두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발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이

송백소영 푸른 가진 꽃피 그네 메고 녹의 홍상빈 들어온 오락가락 추천을 흐르는 뒤 우리 번짐 어디를 가겨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단가 강상풍월이었습니다. 소리의 이주은,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여름밤 숙면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더우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고 바로 이렇게 들어 누우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찬물에 닿은 피부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했다가 다시 확장되면서 오히려 몸이 더 더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침구도 중요하다고 해요. 통풍이 잘 되는 가벼운 이불, 베개 커버를 시원한 천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꽤 달라지잖아요. 잠이 부족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더위에도 더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혹시나 어젯밤 잠이 짧았다 싶으면 일상의 속도를 조금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엔 컨디션이 한번 떨어지면 금방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낮에 잠깐 눈을 붙이셔도 좋고 더울 때 한낮 외출은 미루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음미해보겠습니다.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이어지는 화요일 2부의 특화 코너,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소박한 일상의 흔적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선 견문록이 마련돼 있습니다. 자,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종 중몰이 듣고 오시죠.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장덕화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신쾌동류 검은고 산조 가운데 중몰이 들려드렸습니다.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장덕화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소리의 고장인 전라남도 진도의 진한 숨결을 그대로 담아낸 2019년 새 음원 시리즈 진도 토속 소리입니다. 전남 진도는 땅과 바다 어디를 가나 출중한 소리꾼들이 가득한 곳으로 유명하죠. 오늘 들으실 곡은 무대 위 전문가들이 부르는 다듬어진 노래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진짜 토속 소리를 담아낸 음악입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 고유의 향토 민요를 발굴하고 동네를 지키던 숨은 고령 명창들의 목소리를 자료로 남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악기를 최소화한 채 오롯이 목소리 중심으로 기록한 아주 귀한 음원인데요. 오늘 준비한 곡은 남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이신 박동매 명창의 목소리로 듣는 오곡 타령입니다. 이 곡은 이름 그대로 다섯 가지 내용을 엮어 부르는 이른바 모듬 타령인데요. 매화 타령으로 시작해 방해 타령, 도화 타령, 물레 타령, 그리고 마지막 둥덩의 타령까지 다섯 개의 소리가 줄지어 흘러갑니다. 삶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흥을

0: 도드던 우리 어머니들의 소박하면서도 질박한 이야기가 이 다섯 곡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투박하지만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진솔한 진도 예인들의 단단한 공력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박동매의 소리, 김태영의 장구반주로 듣겠습니다. 오곡 타령입니다.
1: 어리시구나.

다섯 가지 타령이 장단에 실려 흘러가는 동안 진도 땅의 기름진 흙내음과 그곳 사람들의 억척스러우면서도 따뜻한 삶의 궤적이 마치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듯합니다. 박동매 명창의 목소리로 오곡타령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음반에는 오늘 들으신 오곡타령 외에도 강강술래, 육자배기, 흥타령처럼 그야말로 진도 소리의 원형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요. 우리 토속 민요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산연불 애원성입니다. 퉁소연주의 동선본 외 여러분입니다.

산염불 애원성 들으셨습니다. 통소연주의 동선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은 수박 한 통보다 먹기 편한 조각 수박을 사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박은 한번 자르게 되면 공기와 닿는 면이 넓어지면서 세균도 더 쉽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냄새로 확인해 주십시오. 잘 익은 수박은 달큼하고 시원한 향이 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었을 때 시큼한 냄새가 난다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는 과육의 느낌입니다. 만졌을 때 미끈거리거나 끈적끈적하다면 이미 변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톡 쏘는 느낌입니다. 수박은 원래 탄산감이 있는 과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먹었을 때 이상하게 톡 쏘거나 그 기포가 보인다면 발효가 진행됐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이 너무 많이 생긴 경우입니다. 과육이 모양을 잃을 만큼 물이 많이 고여있고 또 살이 흐물흐물 무너진다면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곰팡이입니다. 흰색이나 초록색, 검은색 곰팡이가 보인다면 그 부분만 도려내서 드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곰팡이가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째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시간도 중요한데요. 잘라놓은 수박은 가능한 한 빨리 냉장 보관하시고 랩만 씌우기보다 밀폐용기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속 조각 수박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는요. 아깝지만 억지로 드시기보다 조심하는 편이 배탈을 예방합니다. 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수령음 듣겠습니다. 연주의 안형모의 여러분입니다.

0: 들으신 곡은 수령음이었습니다. 연주의 안형모의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부 마무리 곡 함께 하겠습니다. 수군가 가운데 화공을 부르는 대목에서 고고천변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영태, 북의 김학용입니다.
1: 조용식이, 어이. 박병춘이, 목포 장군하니,
2: 그러지.
1: 운당 강정자 선생, 어이. 오늘 여기 온 화가들을 모두 불러라.
2: 울시고.
3: 일,
1: 어이. 여봐라, 화공을 부르랍신다.
2: 올.
1: 화공을 불러라.
2: 한수.
1: 화공을 불러드려, 폭. 기환상을 그린다.
2: 좋다.
1: 봉경주에게 청홍년.
2: 하이.
1: 금수 주파.

0: 거북 연경고증화로 먹가로
1: 좋다.
0: 양두 하피를 덥덥 풀어
1: 세모.
0: 단청 채색을 두루무 지어서 이리저리 그린다. 천안 명산 승기 강산 경계보듯 눈 그리고 동네방자하고 군무중은 대잘 맞던 코그지고 난초짓 조엔가 장초꽃 따먹던 입그리고 북연앵부 체디울 적 소리 듣던 귀그리고 만화방창 팔인 중 팔팔 뛰는 팔 그리고
1: 좋다.
0: 대안엄동 설안풍 안어던 털 그리고
1: 좋다.
0: 두기는 쫑근 두는 누리도 여리는 늘신 공지는 뷰도 좌편 정산이오 우편은 녹수네 녹수 청산의 제곱은 양송 휘르긴 양유도 들락날락 오락가락 헝거주 춘선난 도끼에 산중 태월 꽃 그려 아미산우리 발륜태
1: 좋다.
0: 예서 더할 순가 안나히 따별주부야디 가 가지고 나가거라.
1: 쉬고
0: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이놈의 화상을 어디다 넣을까 고민을 하는디 옳지 옳지 허더니만은 목을 길게 빼가지고
1: 물이치고?
0: 목돌미 속에다가 이 화상을 집어넣고 목을 탁 움츠리니
1: 어리치고
0: 차 아래 막동 창시 있는 데가 그냥 딱 붙어버렸던가 보더라. 자 요만하면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올 수가 있겠구나. 물 한 점 묻을 길이 바위 없겠구나.
1: 어리치고?
0: 총총이 작별 후에 수정 문박성 나서서 세상 경계를 살피고 나오는디 고고 천년 일요롱
1: 좋다.
0: 부상 높했다 당국 찾은한 게 월봉으로 돌고 돌아 예장촌 개짓고 해안봉 구름이 떴구나 와는 난눈대워
1: 좋다.
0: 북평은 물에 둥질 허룡은 잠자고
1: 좋다.
0: 자고새 훨훨 날아든다
1: 좋다.
0: 동정여천의 파시 주금새 추파가 여거라
1: 좋다.
0: 앞발로 벽파를 찍어 당겨 발로 장랑물 탕탕 요리 조리 조리 요리 황금 농지를 떠 삼면을 살펴보니 지광은 700리 파왕은 천일 세계라 천의 무산 세배봉은 구름 박 깨가 멀고 해외 소상은 일천리
1: 좋다.
0: 문 앞에 경계라
1: 좋다.
0: 오촌안의 허여 동다움으로 버려있고 근군안의 허여 이라에도 남훈전 탈발근대 고현 금도 끊어지고 낙포로 둥둥 가는 접에 조각달 무간수가 조해왕의 원혼이요.
1: 아니, 원,

손사 빈산 밤물이 올지 산은 칭칭칭 높고영수 풍어야자파 물은 후

굴모르다 아래 그름 눈 출둥 소보 두루번 남기 봄이 자치자 감대추 가진 감목 얼크러지고 뒤틀어져서 부부칭 칭감였다. 어서는 돌아들고 백구는 분비 갈

0: 우나수다리 놓던 우자이기
1: 좋다
0: 목포리 해오리도 수진금세 아옥다옥 이리저리 달아들째 또한 경계로를 바래보니 지어다 보니 만악 천번기온 때려 구법보지 백사 지의 땅해 구법보지 들그는 장소홍 광풍을 몸지기여서 저를 주물 줄째 지인의 요수는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라라라라라 저 골물이 골골

대한 순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박근이 확짝 굴렁거려 뒤떨여 와로로로로로 꽐꽐 뒤둥그러자 산이 굴렁거려 떠나간다. 어디 내로 가자느냐.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화공을 부르는 대목부터 고고천변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김영태, 북의 김학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 조선견문록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매년 여름, 잘못된 전기 사용으로 감전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작은 안전수칙들을 지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주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물기가 있는 손으로는 전기 제품이나 콘센트를 만지지 말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제품을 꽂는 문어발식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또, 낡거나 손상된 전기

전선은 미리 교체하고 물이 닿았던 콘센트나 차단기는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뒤 사용합니다. 욕실이나 다용도실처럼 습기가 많은 곳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멀리 뉴욕에서 들려온 우리 예술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으로 꼽히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ABT에서 한국인 수석 무용수가 또 한 명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박선미 무용수인데요. ABT는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 직후 박선미 무용수를 수석 무용수로 승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선미 무용수는 백조의 호수의 주역인 오데트와 오딜 역을 맡아 무대에 올랐는데요. 공연이 끝난 뒤 이어진 발표라 더욱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박선미 무용수는 선화예중고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세계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2019년 ABT 스튜디오 컴퍼니에 입단한 뒤 정단원과 솔리스트를 거쳐 이제 발레단의 최고 등급인 수석 무용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공식 임명일은 오는 9월 1일입니다. ABT의 한국인 수석 무용수는 서희 안주원 무용수에 이어 박선미 무용수가 세 번째인데요. 한국 발레의 힘과 깊이를 세계 무대에서 다시 한번 보여준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발레를 잘 아는 분이 아니어도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무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다는 이야기, 마음을 환하게 해줍니다. 박선미 무용수의 새로운 무대,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용 반주 음악 항무 들려드리죠.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입니다.

무용 반주 음악 항무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전통예술원 교수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성 작곡의 해금과 오인의 주제를 위한 다랑쉬 듣겠습니다. 다랑쉬는 제주 오름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제주 4.3의 아픈 역사 속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은 작품인데요. 해금의 애잔한 선율과 가야금의 깊은 울림이 어우러져 묵직한 여운을 전합니다. 해금의 김준희, 가야금의 정지영입니다. 12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해금과 오인의 주제를 위한 다랑쉬를 김준희의 해금 연주, 정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동경입니다. 연주의 한충은 외 여러분입니다.

새로운 조선을 만나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여름 바다를 떠올리면 파도 소리도 들리고 푸른 물빛도 떠오르고 또 해녀들의 모습도 자연스레 생각납니다. 조선시대 기록에는 오늘날의 해녀가 잠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잠길, 잠, 계집녀, 바닷속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캐는 여인,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그 잠녀들을 어느 조선 선비의 눈을 통해 만나볼까 하는데요. 그 선비의 이름은 석북 신광수입니다. 영조 때 의금부 도사였던 신광수는 죄인을 데려오는 임무로 제주에 가게 되는데요. 육지 선비의 눈에 제주의 바다와 산, 풍속과 사람들은 마치 먼 나라의 풍경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강렬한 경험을 그는 탐나록이라는 시집으로 남겼는데요. 이 탐나록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작품이 바로 잠녀가, 제주 잠녀들의 노래입니다. 신광수는 제주 풍속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고장에서는 물질 잘하는 여인이 신부감으로 으뜸이고 그런 딸이 있으면 부모가 먹고 살 걱정을 덜었다고 자랑한다. 바다에서 자기 몫을 해내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한편으로는 잠녀들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웠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어 신광수는 잠녀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갈고리와 비창 같은 도구를 들고 해산물을 담을 망사리와 물 위에 띄우는 뒤웅박을 챙기고 깊고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다. 하지만요, 그는 곧 알아차립니다. 그 풍경이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눈을 돌린 것은 잠녀들이 캐낸 해산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제주의 전복과 해산물은 왕실과 관청에 바치는 진상품이었습니다. 잠녀들이 바다 밑에서 축을 힘을 다해 따온 전복은 결국 서울 고관대작의 부엌으로 들어가고 양반들의 잔치상으로 올라간 겁니다. 잠녀에게는 목숨을 건 생계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귀한 반찬이고 별미였던 거죠. 신광수는 바로 그 모순을 보았던 겁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 함께합니다. 소리의 김향옥, 제주 농요 보존회입니다.

없을 소냥 노방의 칭이 끊쳐나지면

0: 빠져라.
1: 제주민요 해녀 노젓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소리에 김향옥과 제주농요 보존회였습니다. 조선교문록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신광수가 오늘날처럼 SNS를 쓸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문장을 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

제주 바다에서 잡녀들을 보았다. 그들은 갈고리와 망사리를 들고 푸른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들이 캐낸 전복은 먼 길을 지나 서울의 높은 부엌으로 갈 것이다. 그 맛을 보는 이들은 이 차가운 바다의 한숨을 알까? 저 한 접시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건져 올린 것임을 알까? 신광수는 잡녀의 노동을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놓인 가난과 수탈, 그리고 불공평한 사회 구조까지 보았던 겁니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전복을 잡아 바치는 일은 본래 포작이라 불린 남성들에게도 큰 고역이었던 일입니다. 포작들은 바다에서 전복과 물고기를 잡아 진상하는 역을 맡았는데요. 그 부담이 너무 무거워 도망가거나 물에서 목숨을 잃는 일도 적지 않았던 겁니다. 남성 포작이 줄어들면서 잡녀들의 어깨도 무거워졌는데요. 관아에 바칠 목도 감당해야 했고 또 남자들이 떠난 자리를 메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계도 꾸려야 했죠. 그렇다고 그들을 가엾은 사람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잡녀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바다를 읽었습니다. 물때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바위 틈에 전복이 붙는지, 또 어느 물길이 위험한지, 어느 순간에 욕심을 접고 올라와야 하는지를 몸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바다로 갔고 함께 쉬었습니다. 바닷가 한편의 불턱은 젖은 몸을 녹이는 자리이자 바다의 지식을 나누는 교실이었던 겁니다. 오늘날 해녀 공동체에 남아있는 상군, 중군, 하군의 구분도 단순 서열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을 인정하는 질서입니다. 조선이라는 시대를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궁궐과 관청, 임금과 선비, 또 전쟁과 정치를 먼저 생각하죠. 하지만 그 시대를 실제로 떠받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논밭에서 일한 사람,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 숨을 멈추고 바다 밑으로 들어간 잡녀들 말입니다.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내 기술로 살아간다는 마음 하나로 바다 밑을 오갔던 사람들. 조선의 잡녀들은 전복과 미역만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켜내는 힘까지 함께 건져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들려드릴 곡 용천검입니다. 노래의 김용우입니다.

들으신 곡은 용천검이었습니다. 노래의 김영우였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무리 곡 듣겠습니다. 홀로 아리랑입니다. 노래의 홍지윤입니다.

홍지윤의 노래로 오늘 마무리 곡 홀로아리랑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작별하겠습니다. 어제는 놓아주고 내일은 걱정 말고 오늘을 눈부시게 살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네 쌀 이한철입니다. 유두절이라는 우리 명절이 있습니다. 음력 6월 보름 바로 오늘인데요. 유두는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날 계곡이나 냇가를 찾아서 머리를 감고 발을 씻으며 더위와 애군을 함께 씻어냈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일 때 찾아오는 유둣날, 가까운 사람들과 제철 음식을 나누고 물가에서 더위를 식혔다고 하니까요. 우리 조상들의 여름 휴가였던 셈이지요. 자,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올여름 더위도 피하고 건강도 지킬 방법들 다들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이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어해드린 햇살, 이한철 장효선의 싸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 싸름은 원래 서도민요인데요.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만든 노래였습니다. 싸름, 매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매미 소리를 우리 토속민요에서도 다채롭게 표현을 합니다. 최상대 어르신의 매미 소리 들어보면 맴맴맴맴 하기도 하고 들력 들력 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촉강 이 촉강 이라고도 표기합니다. 재밌죠? 자, 오늘이 음력 6월 15일이고요. 유두절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온 가족이 이날 시원한 계곡을 찾아서 더위도 식히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소소하게 여름 휴가를 떠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피서 떠나기 어려우시다면 유두절의 모습처럼 가족들과 수박 한 통 나눠 먹으면서 서로 건강도 챙기고 정도 나눠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쉬시다가 야, 요 노래 듣자. 아, 이 이야기 괜찮은데 하는 분들은 장어해드린 햇살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나눠주십시오. 자, 송소희의 노래 듣습니다. 반짝 놀이터.

두곡 듣고 왔습니다. 송소희의 반짝 놀이터,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보냈던 순간을 떠올려서 만든 음악이었고요. 이어드린 곡은 음악 대륙 가이아의 낮잠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남성 보컬의 잔잔한 목소리로 쭉 이어지는데요. 낮잠 속에 나른함이 담겨 있는 구절이었고, 후반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활기찬 소리꾼의 목소리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잠에서 깬듯 아주 활기차지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1명의 아티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노래죠. 배띄워라 스페이스 난장의 연주와 소리로 들어봅니다.

웅산, MC 스나이퍼, 이봉근, 박범태 등등등 정말 화려한 아티스트들이 한국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스페이스 난장의 배띄워라였고요. 올스타 편성의 음악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카디의 룰더 그라운즈까지 두곡 이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에 4집을 발표한 데뷔 20주년을 그렇게 기념한 싱어송라이터 강어달님의 노래 듣는데요. 본인의 노래를 직접 짓는 음악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자신만의 목소리로 되살려내는 그런 또 능력자이기도 합니다. 강어달님 씨가 하숙생을 리메이크했는데요. 강어달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또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지 함께 들어보죠.

강어달림의 하숙생에 이어서 이희문과 프렐류드가 함께한 제비가 듣고 왔습니다. 이문의 경기 잡가 소리에다가 프렐류드의 아주 특별한 재즈 연주가 곁들여졌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해봤어요. 이 정도의 빠른 템포를 잘 소화해내는 소리꾼 이문 씨 말고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듬을 아주 잘 타는 그런 소리꾼이지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화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8월 10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모스틀리 첼로 페스티벌 인 서울 2026인데요. 독주부터 듀오, 실내악, 다중첼로 앙상블까지 다양한 편성을 통해서 첼로의 깊고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8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 공연 티켓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5상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학교에서 재밌는 국악 동요를 배웠는데 노래도 재밌고 국악기도 잔뜩 나와가지고 같이 들으려고 갖고 왔어요.
0: 오 정말? 그럼 같이 들어볼까? 자 PD님 음악 주십시오. 나

0: 잘 들으셨쥬? 국악기 소리를 재밌게 흉내낸 악기 노래였어요. 이제 문제 드려요. 국악기는 진짜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데 다음 중 국악기 만드는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나무, 2번 가죽, 3번 돌멩이, 4번 얼음, 껌이죠? 여름엔 이거 없음 섭섭하지만 악기 만들기엔 너무 차갑죠?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가는 대로 찍어보세요.
1: 네, 창호가 오늘은 국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관한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대금, 거문고, 태평소, 북 등등 국악기들은 정말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지는데요.

0: 다음 중 국악기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대나무, 2번 가죽, 3번 돌멩이, 4번 얼음입니다. 창호 말대로 이걸로 악기 만들면 연주자들 손이 너무 시릴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지요. 자, 이봉근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얼음 연못 이별가 듣습니다.
1: 이렇듯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인생사 호사다마라. 임떠나 보내고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열흘 가고 한 달이 가니 세월이 유수같이 그리움도 흐르는구나.

0: 이봉근 두 번째 달의 연주와 소리로 얼음 연못 이별가 듣고 왔습니다. 창호의 퀴즈 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국악기를 만드는 재료에 관한 퀴즈였습니다. 국악기를 정말 다양한 재료로 만들게 되는데요. 다음 중 국악기 제작하는 데 쓰이는 재료가 아닌 것, 아닌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대나무, 2번 가죽, 3번 돌멩이, 4번 얼음이었습니다. 자,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과연 무엇이 정답일지 창호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4번 얼음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우리 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를 팔음이라고 불렀대요.
0: 오, 그러면 8가지 재료는 뭐지?
1: 그거는 이따가 2부에서 김유석 삼촌이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니까 그때 들어보세요.
0: 음흠.
1: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는 거 맞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국악방송 홈페이지 창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문자도 드리니까 당첨되신 분들은 꼭꼭 저희 문자에 답변을 해 주셔야 선물이 잘 배송됩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블랙스트링의 당당당 듣습니다. 자,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음과 음 사이의 공간에도 존재한다. 프랑스의 인상주의 작곡가인 클로드 드뷔시가 음악에서의 여백을 강조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연주와 연주 사이의 짧은 정적, 쉼표. 그 찰나의 시간에 연주자는 호흡을 고르고 청중은 앞서 들은 선율을 되새깁니다. 하지만 쉼표가 중요한 게 어디 음악뿐일까요? 우리의 일상도 쉼표가 있을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온전한 나를 마주하는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에 우리의 아리랑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부른 아리랑 칸타빌레. 그 맑고 서정적인 아리랑이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운 색채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소프라노 조수미의 아리랑 칸타빌레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했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은 변정섭 외 여러분들의 연주로 기악 합주 남도 사면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최고의 기타리스트이자 싱어송라이터 존 메이어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2017년에 발표된 7번째 정규 앨범 수록곡인데요. 앨범에 총 12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트랙 12번째 노래입니다.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이 노래에서는 기타를 안 쳐요. 피아노 반주의 노래를 하는 피아노 발라드 곡입니다. 가사가 좀 특별한데요.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넌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You're gonna live forever with me가 아니라 in me예요.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빅뱅도 있었고 공룡도 있었고 운석도 떨어졌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끝나. 그런데 말이야, 하지만 넌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야. 로맨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별 노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흔히 드라마 속에서 뭐 가끔씩 요즘은 이렇게 표현되는 장면인데요. 결혼식입니다. 전 여자친구의 결혼식을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 주례를 보는 분이 이 결혼에 반대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죠. 그런데 나는 약속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겠다. 이 결혼 무효야. 틀렸어. 내가 뭐 이런 거, 그런 장면 연출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존 메이어의 목소리로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함께 들어보죠.

기타리스트가 기타를 내려놓고 피아노 반주에 부르는 노래 존 메이어의 You're Gonna Live Forever in Me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김유석 쌤에게 무엇을 배울지 그 배움으로 국악의 귀가 얼마나 뻥 뚫릴지 기대하고 만나봅니다.

0: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길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아하, 오늘도 기뚜람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1: 다짜고짜. 파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우와, 처음 들어요. 1, 2, 3, 4, 5, 6, 7 파름일까요?
1: 어, 네, 맞아요.
0: 어, 그래요?
1: 1, 2, 3, 4, 5, 6, 7, 8의 파름입니다.
0: 아, 숫자 8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진짜 들어본 적 없어요, 파름은.
1: 그렇죠.
0: 네.
1: 혹시 대금하셨던 분들 계시면,
0: 예.
1: 대금 이렇게 청 가리개라고 있어요. 금속에 하나 붙어 있는데,
0: 예.
1: 뭐 이렇게 사고로 이게 청이 찢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붙여진 거예요.
0: 아.
1: 거기에 파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0: 아, 진짜요?
1: 네.
0: 오.
1: 이게 뭐 브랜드인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파름 제가 거기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0: 예.
1: 원래는 이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용어입니다.
0: 아.
1: 파름은 어떻게 보면 중국 고대 음악의 핵심 이론인데요. 주례라고 들어보셨죠?
0: 예.
1: 그 예를 쭉 정리한
0: 예.
1: 그 안에 또 음악 교육 체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0: 와, 그때부터 이 파름이라는 개념이 쓰였다는 거네요.
1: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등장을 하는데요.
0: 예.
1: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서 만든 백과사전 그 증보 문헌 비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0: 예.
1: 여기는 뭐 행정 제도 문화 뭐 종합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도 파름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0: 야, 이 파름이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모르고 있었네요.
1: 사실 뭐 모르실 수도 있죠. 네. 왜 8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0: 예.
1: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이렇게 있어서 8개예요.
0: 어, 포토요? 포토도 나오고 금석사 무슨 절 이름 같기도 한데 금석사 어쩌고 저쩌고 포토.
1: 네네.
0: 뭔데요? 네.
1: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0: 예.
1: 자, 이거 사실 우리 그 국악과 다니는 학생은 그 1학년 들어가면 예. 개론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0: 오.
1: 금, 말 그대로 금속이에요.
0: 금속 할 때
1: 네, 금.
0: 네.
1: 그리고 석은 돌이고요.
0: 돌.
1: 사는 실사자를 씁니다.
0: 아.
1: 그리고 죽, 대나무가 되겠고요.
0: 오호.
1: 그다음에 포는 바가지 포자예요.
0: 아.
1: 네. 그 왜 그 이렇게 막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벌칙으로 머리 탁 때려서 깨는 그 바가지.

0: 그 바가지.
1: 예, 그 네. 바가지 포자입니다. 음흠. 그리고 토는 흙이고요. 그다음에 혁은 가죽, 목은 나무 목자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뭐겠어요?
0: 재료네요.
1: 그렇죠,
0: 만든
1: 그렇죠,
0: 재료.
1: 그렇죠. 그렇습니다.
0: 금속, 돌, 실, 대나무, 뭐 박, 흙, 가죽, 나무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이 한자어로 금속, 사죽, 포, 토, 혁, 목이 되는 거네요.
1: 네, 그렇게 이제 달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사죽, 포, 토, 혁, 목, 금속, 사죽, 포, 토, 혁, 목 이렇게 외웠던 거죠.
0: 오.
1: 예, 예. 그리고 그걸 풀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도 아 금, 가만 있어봐. 금속, 석, 돌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다시 풀어서 기억을 해냅니다.
0: 이 시험 칠 때 막 그 시험 공부 막 쫓겨가면서 하는 분들 금서작 사죽 포토 형목이라고 외웠는데
1: 네.
0: 포에서 멈칫할 것 같은데요. 잠깐만 포로 외웠는데 이게 포가 뭐지?
1: 네.
0: 이렇습니다.
1: 네, 이렇듯이 이게 재료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분류법은 좀 한계가 이미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왜냐하면 여덟 가지 재료가 악기를 만드는 재료는 맞습니다. 그런데 악기가 어디 한 가지 재료만으로 만들던가요?
0: 아.
1: 그죠? 뭐 검은 고를 한번 보셔도 오동나무로 판을 대고요. 그다음 명주실이 걸려 있죠. 그리고 대나무로 만든 술대도 사용하죠. 또 데모라고 해서 이렇게 술대를 쾅쾅 내려 찍는 데에 있는 덧대는 가죽도 있어요.
0: 아.
1: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분류 체계에서는 그냥 주로 줄 악기다. 그래서 사부에 이걸 집어넣습니다.
0: 어? 그 원래 이제 뭐 부분 부분을 다 수렴하자면 사죽형 목이 내는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부에다가 넣어버리네요.
1: 네, 네, 네.
0: 아~
1: 그래서 일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0: 예, 그렇네요. 고문고 하나에도 여러 재료가 들어가니까요. 그 중에 하나만 골라 분류해야 되니까 애매하다 싶은데요.
1: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 여덟 가지가 다 갖춰진 악기가 있기도 합니다.
0: 이야, 여덟 가지 재료를 다 써서 만든 악기가 있다고요?
1: 네.
0: 우와.
1: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할 것 같은데요.
0: 예.
1: 바로 해금입니다.
0: 해금이요?
1: 네.
0: 해금에 뭐 실, 대나무 다 이해가 되는데 흙으로 만든 뭔가가 들어간다고요?
1: 네.
0: 이야, 신기하네요.
1: 하나하나 볼까요?
0: 예.
1: 금속, 사죽, 포토, 형목.
0: 음흠.
1: 금은 요 네. 해금 맨 밑바닥에 보면 감잡이라고 이렇게 금속 물체가 있어요.
0: 예.
1: 그걸로다가 이 수직으로 된 해금 이 악기를 지탱을 해줍니다.
0: 아.
1: 바로 검색 들어가시네요.
0: 예. 밑에 바닥에 감잡이가 있네요.
1: 네네네.
0: 그게 예를 들면 해금이 커피잔이에요. 잠받침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밑에 딱 붙어 있네요.
1: 네.
0: 와.
1: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주철도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금속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석이라는 게 잘 안 보이실 거예요.
0: 돌은 어딜 봐도 안 보이는데요?
1: 네, 근데 예전에는 그 해금의 그 이렇게 수직으로 된 대나무 모양과
0: 예.
1: 밑에 그 동그랗게 돼 있는 공명통 사이에 조인트 부분을
0: 네.
1: 옥으로 만들었어요.
0: 아, 옥도 돌이니까.
1: 그렇죠. 요즘은 그거를 뭐 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대체를 하기도 하는데.
0: 예.
1: 원래대로 하면 옥입니다.
0: 이야, 이거 만들 때 공이 엄청 들어가는 악기군요.
1: 그렇습니다.
0: 옥을 다듬어가지고 그 이음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요.
1: 네. 그리고 사는 뭐 실 악기니까 충분히 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죽도 대나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것과 그다음에 활 이 모든 것들이 다 대나무로 만들죠.
0: 예.
1: 그다음에 이제 포입니다. 포 바가지.
0: 오.
1: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0: 포.
1: 해금에 바가지. 보면 원산이라는 아주 작은 한 2-3cm, 3cm도 안 돼요. 2cm 예. 정도 되는 작은 부품이 있습니다.
0: 여기 공명통에 붙어 있는 건가 보네요.
1: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끼워 넣는 거예요.
0: 아, 끼워 넣는 거예요?
1: 예, 말하자면 장력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0: 아.
1: 뭔가 이렇게 작은 부품 하나를 얹어 주는 거죠.
0: 그렇군요.
1: 예, 그게 해금에 붙어 있는 우리 복판이라고 하는 나무판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기타로 치면 새들이에요, 새들. 예, 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1: 그렇군요. 기타의 새들이라고 하는군요. 네.
0: 오.
1: 예, 그거를 원산이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고요.
0: 이게 포군요, 포.
1: 바가지로 만듭니다.
0: 와.
1: 예, 바가지 중에 그 제일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0: 있어요. 그거를 사포에다 막 이렇게 갈아갖고 모양을 마른 목골로 만들어서 이렇게
1: 예.
0: 끼워 넣습니다.
1: 자, 이제 문제의 그 흙, 토가 있습니다. 토.
0: 네.
1: 예.
0: 흙은 해금의 그 활을 잡고 우리가 보통 연주를 하죠. 그 활의 털이 말꼬리로 만듭니다. 예, 네, 그래서 말꼬리 자체가 좀 뻣뻣한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1: 그렇죠.
0: 어쨌든 털이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얘가 흙 하고 흘러가요.
1: 미끄러진다는 거네요.
0: 네.
1: 예, 뭔가 마찰음을 내지 못하고 쓱 미끄러진다.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거기다가 송진을 막 칠합니다.
1: 이야.
0: 근데 이 송진이 또 어떤 겁니까? 이 소나무에서 흘러나온 진액이 땅속에 오랜 시간 동안 굳어서 만들어진 딱딱하게 된 결정체를 우리가 송진이라고 하잖아요.
1: 그죠?
0: 그래서 요거를 흙으로 봅니다.
1: 아, 그래서 해금 연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걸
0: 네.
1: 따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묻혀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0: 맞습니다.
1: 아,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0: 예. 그게 또 이렇게 연주 많이 하면 이렇게 허옇게
1: 네.
0: 가루가 쌓이기도 하죠.
1: 자, 이제
0: 네.
1: 혁입니다. 혁.
0: 혁.
1: 가죽.
0: 가죽. 네. 그 해금 역시 활대에 보시면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쭉 늘려서 연주를 하게 돼요.
1: 예.
0: 근데 그 연주할 때 손잡이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아, 손 잡는 부분, 활하고 손이 만나는 부분이 가죽으로 되어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우와.
0: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혁 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해금의 한 부분으로 치고요.
1: 우와.
0: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목
1: 목은
0: 나무는
1: 뭐,
0: 뭐
1: 목 나무니까요.
0: 네. 해금 공명통이 한쪽은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습니다. 그 막혀 있는 그 부분은 나무를 얇게 갈아서 붙이게 되고요. 그런 걸 복판이라고 합니다.
1: 와, 이렇게
0: 또,
1: 해서
0: 또 있어요.
1: 또 있어요?
0: 그 해금 이렇게 그줄 감개라고 하는
1: 예.
0: 보통 우리가 주화라고 하는데요. 그거 역시도 나무로 만들죠.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 꼭대기에 있는 주화 역시도 나무입니다.
1: 와, 해금 한번 만들려면, 자, 오늘부터 우리가 해금을 만들 건데 말이야. 내가 일단 재료를 좀 사올게. 한 2박 3일 걸리겠네요. 그 옛날에는.
0: 2박 3일 갖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1: 그죠, 그죠. 몇 달을 걸릴 수도.
0: 네. 그래서 금석, 사죽, 보토, 형목 8가지의 재료가 다 들어있는 악기 바로 해금입니다.
1: 야, 해금이 그야말로 파름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로 왔으니까 그냥 해금곡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좋습니다. 예, 해금곡 한번 듣고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죠.
1: 네, 그 파름의 8가지 재료가 한데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해금의 구조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더 좋은 감상이 될것 같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해금 독주 개명곡 듣습니다.

0: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해금 독주 개명곡 듣고 왔습니다. 평소에 해금 연주 들을 때는 몰랐었는데 여덟 가지 재료가 함께 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금 소리가 굉장히 새롭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요. 국악기 나누는 방법은 파름 분류법 요거 하나뿐일까요?
1: 그럴 리가요.
0: 재료. 재료로 나누는 것 말고도 많이 있겠죠.
1: 그럼요, 그럼요. 예. 사실은 그건 국악뿐만 아니라
0: 예.
1: 뭐 서양 음악도 그렇고 악기를 나누는 방법이 다 동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0: 어허.
1: 그래서 분류 방법 뭐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0: 예.
1: 사크혼보스텔 분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0: 오,
1: 들어보셨나요?
0: 사쿤보스텔요?
1: 네.
0: 처음 들어보는데요?
1: 아, 이거는
0: 예.
1: 보통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에스노뮤지컬로지, 뭐 종족음악학, 민족음악학이라고 번역되고 요새는 음악인류학이라고 번역되는 그
0: 아하.
1: 학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혼보스텔이라는 오스트리아 분하고 사크라는 그 미국 분하고 두 분이 이제 같이 연구를 한 방법인데요.
0: 그렇군요.
1: 네 가지로 악기를 분류하게 됩니다.
0: 네 가지요?
1: 네.
0: 오.
1: 이디오폰스, 즉 체명 악기예요. 그러니까
0: 체명 악기.
1: 악기 자체의 몸체가 진동해서 소리 내는 악기.
0: 악기 자체 몸을 울린다.
1: 뭐 징, 꽹과리, 방울, 실로폰 뭐 이런 거.
0: 아,
1: 예. 자기
0: 그러네요.
1: 스스로 울리잖아요. 이런
0: 맞아요.
1: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멤브레노폰스. 이거는 망명 악기라고 그래요. 막명 악기.
0: 막명, 막이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0: 오호.
1: 얇은 막을 진동시켜 소리 내는 악기입니다.
0: 뭐 북이나 장구.
1: 그렇습니다.
0: 아, 예.
1: 팀파니도 들어가고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런 악기. 그다음 세 번째는 코르도폰스, 현명 악기라고 하는데요. 줄의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뭐 많죠. 가야금, 검은고, 바이올린, 뭐 기타, 뭐

0: 등등등.
1: 예.
0: 예. 그리고 네 번째는 aerophones. 이거는 기명악기라고 하는데요.
1: 예.
0: 공기의 진동으로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1: 오.
0: 예를 들면 피리, 대금, 단소, 트럼펫 뭐 등등등 이런 악기들이 속합니다.
1: 아, 요렇게도 분류할 수 있네요.
0: 그렇죠.
1: 실명악기, 망명악기, 현명악기, 기명악기.
0: 네.
1: 오.
0: 이런 분류도 가능합니다.
1: 네, 무엇이 떨려서 소리가 나는지 그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더 깊이 있는 분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0: 네, 보통 건 이제 학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1: 예.
0: 사실 이보다 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발음 원리, 발성 원리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1: 예.
0: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익숙하시죠?
1: 아하. 가장 익숙해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이제.
0: 자, 또 제가 불편하시게끔 또 해야죠.
1: 예.
0: 익숙하시다 하니.
1: 아오.
0: 자, 우리나라의 국악 관현악이 공식적으로 처음 도입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1: 국악 관현악. 아, 글쎄요.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정도로는 알고 있는데
0: 네.
1: 언제 도입됐을까요?
0: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1: 아, 그래요?
0: 1960년대니까요.
1: 뭐 진짜 오래됐네요.
0: 네, 지금 벌써 60년, 40년 지났고 한 20, 65년 가까이 되네. 60년 가까이 되네요.
1: 예.
0: 네. 공식적인 단체가 생긴 것은 65년입니다. 행정적으로 생긴 거는 65년이고요. 그 악단이 바로 서울시립국악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악단이에요.
1: 와, 서울시립국악단 분들 엄청 자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창단 배경을 좀 살펴보면
1: 예.
0: 국악 전공 작곡자의 배출도 있었고요. 또 국악 정책들도 도움이 됐었습니다.
1: 아, 그 시절에.
0: 네. 그리고 또 우리 해금산조 들어봤었던 지영희 선생님 있죠?
1: 예.
0: 네, 그 선생님 그리고 박헌봉 선생님이라는 분도 계셨어요.
1: 두분
0: 예전에
1: 선생님의 뭐 공이 컸나 보네요.
0: 네네
1: 아.
0: 국악예술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1: 예.
0: 그때 이제 1960년대 초에 다들 어려울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장학제도도 만들어야 된다. 뭐
1: 아하.
0: 이러면서 이제 예, 그 서울시에 막 가셔서 악단도 만드는데 일조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1: 오.
0: 그 뒤로 이제 막 악단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1: 예.
0: 국립국악관현악단, KBS 국악관현악단 이런 식으로 공공성을 띈 단체도 있고요.
1: 예.
0: 또 199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활발해졌잖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도립, 시립 이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긴 국악관현악단 대부분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1965년 서울시립국악단이 시작이었고 그 뒤로 국립, 도립, 시립악단들이 생겨나서 국악관현악의 규모도 크게 넓어진 거네요.
0: 네. 갑자기 악단 얘기를 왜 했냐면요.
1: 예.
0: 이 국악관현악단에서도 악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0: 거기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 방법을 편의상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수업에서도
1: 예.
0: 이 분류를 거의 그대로 갖다 써요.
1: 아.
0: 그래서 관 파트 모이세요, 뭐현 파트 모이세요, 타악 파트 모이세요 이런 식으로 명칭을 흔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나 좀 다르다 치면 우리 왜그 해금 같은 경우
1: 관이라고 했잖아요.
0: 기억나세요?
1: 네.
0: 네.
1: 현악기 쪽이 아니라 관악기 쪽.
0: 그래서 해금은 관악기로 가야 됩니다.
1: 그래서 신입생인데 제가 해금이에요. 근데 관악기 모이세요, 현악기 모이세요 했는데 현악기 쪽으로 갔다가 아, 자네는 그쪽이 아니네. 저쪽으로 가게.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 근데 학생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파름에서부터 뭐 사크온보스텔 얘기도 했고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분류법도 얘기했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제가 드렸는데요.
1: 예.
0: 어떻게 보면 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1: 오.
0: 근데 헷갈리라고 알려드리는 정보가 아니라
1: 아, 그래요? 네.
0: 네,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드리기 위한 정보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1: 아, 무슨 말씀이신 거죠?
0: 네, 그러니까 이 분류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린 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1: 학 사자들이 만들었겠죠?
0: 네, 옛날 사람들.
1: 아까도 사흐 뭐 그 오스트리아 분, 네.
0: 학자들이 만든 거예요.

0: 예. 그러면 학자들은 항상 다 동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이 학자가 만든 거는 뭐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1: 예.
0: 저는 또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1: 요거
0: 하는 게 이제
1: 있죠.
0: 네, 그게 이제 학자들의 태도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어떤 악기를 분류하는 기준을 얘기를 할 때는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별 연구자의 시각이 작용한다는 거죠.
1: 아하.
0: 그러면 바꿔 말하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개개인이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1: 아.
0: 라고 나만의 분류법을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 뭐 나를 기쁘게 하는 음악, 내가 슬플 때 위로를 건네주는 악기,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요.
0: 그럼요, 그럼요.
1: 오, 나만의 악기 분류, 나만의 음악 분류 해보시는 거 좋겠네요.
0: 네, 그래서 그거를 제안드리면서 아, 그 기존의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분류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
1: 아,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0: 네,
1: 말씀이시군요.
0: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1: 아하, 좋습니다. 오늘 뭔가 많은 걸 배웠고 깊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다뤘는데, 알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자유도까지도 마무리해 주십니다.
0: 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0: 네, 그래서 우리 한디도
1: 예.
0: 국악기를 본인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시는데 한번 일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1: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곡으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김백찬 작곡의 얼씨구야 주제에 의한 환상곡 들어볼까요?
0: 이거 아, 제목을 이렇게 들으시면 뭐지? 하시다가
1: 네.
0: 음악이 딱 들음 이렇게 재생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1: 어.
0: 아 이거 하실
1: 뭔가
0: 거예요.
1: 지하 세계가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음악이죠?
0: 제가 언젠가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그 공연을 갔었는데요.
1: 예.
0: 사회자분이 이렇게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서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국악곡을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 사람들한테 귀에 쫙 들어오는 국악곡을 연주해 드립니다.
0: 네, 그렇게 됐던 곡입니다.
1: 아, 좋습니다. 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얼씨구야 주제에 의한 환상곡 김백찬 작곡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김유석 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음악 듣죠.

김백찬 작곡가의 작품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얼씨구야 듣고 왔습니다. 자, 화요일 창호해드린 햇살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저는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방긋하는 느낌으로 짠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 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춤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였다. 국가기록원에 새겨진 김천흥 명인에 대한 기록인데요. 1923년 순종의 50세 생신을 축하하는 연회에서 춤을 추어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 불렸던 김천흥 명인의 이야기. 그분에게 해금을 비롯해서 음악인의 자세까지 배운 제자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 고등학교 때 해금 전공 수업에서 선생님 처음을 뵀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전적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특강처럼 뭐 몇 번 예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가 제일 처음 뵌 거고요. 국립국악원 가서는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팔을 좀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이제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하게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이 평생 있으셨을 거라고 보는 거죠. 국악원을 위하는 일이라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7월의 국악인 김천흥 명인을 기억하는 양경숙 전 서울대학교 교수의 기록입니다.
1: 이 강대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무대 올라가면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게 강대입니다. 저는 평생 강대로 살아온 사람이니까 정말 어려운 이렇게 배고라가면서 그저 일이 좋다고 그 3일 하면 국수 한 그릇 먹기도 힘든 그 시기도 고마워 풍물이 좋아가지고
2: 명인 명창의 삶과 예술을 만나는 국악방송 구술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8월 3일 월요일 밤 9시 5살 무동에서 진주 삼천포농악 상쇄로 풍물 한길 70년을 걸어온 김선홍 명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과 호러가 만나면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무더운 여름, 등골이 오싹해지는 특별한 국악 공연을 찾고 계신다면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김포 아트홀에선 호러 국악 콘서트 귀곡 산장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저승사자와 도깨비, 팔척 귀신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전통 설화 속 존재들을 소재로 한 이색 국악 콘서트인데요. 여러 편의 오싹한 이야기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풀어내고 국악의 깊은 선율에 배우들의 실감나는 연기 그리고 화려한 영상까지 더해져 마치 한편의 한국형 판타지 호러극을 보는 듯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특히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만 들려주는 남양 공연이 아니라요. 전통음악이 가진 한국적인 정서와 현대적인 무대 연출을 자연스럽게 녹여낸 것이 이번 공연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 무대는 8인조 남성 국악밴드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가 함께합니다. 201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이후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0: 작품성과 대중성까지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의 재미를 더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공연 당일 귀신 분장을 하고 공연장을 찾으면 귀신 파티원 할인으로 입장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한국형 호러와 국악의 만남, 귀곡 선장과 함께 오싹하면서도 선선한 여름밤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공연 예매와 자세한 사항은 김포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특별한 창작 판소리가 과천을 찾아갑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 과천 시민회관 소극장에선 창작 판소리 긴긴 밤이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제21회 문학동네 어린이 문학상 대상을 받은 루리 작가의 동화 긴긴 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누적 판매 70만 부를 기록한 베스트셀러가 이번엔 판소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흰바위 코뿔소 노든과 버려진 어린 펭귄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냈습니다. 이번 공연을 만든 입과선 스튜디오는 소리꾼과 고수가 중심이 돼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가는 창작 공동체로 판소리와 연극, 음악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전통 판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긴긴 밤은 서로 다른 존재가 만나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이야기로 나답게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메시지를 판소리 특유의 소리와 장단으로 풀어낸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죠. 그래서요, 따뜻한 감동과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과천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잊혀진 전통을 다시 만나는 특별한 무대가 마련됩니다. 사라진 춤을 기록 속에서 꺼내 오늘의 무대로 되살린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8월 9일 일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서울 경기 춤연구회의 묵은 조선의 새 향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우리 춤의 거장 한성준 명무가 창작해 했지만 지금은 전승이 끊겨 쉽게 볼 수 없게 된 춤들을 다시 무대 위로 불러내는 특별한 공연인데요. 서울 경기 춤연구회는 사라진 춤에도 분명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신문기사와 문헌, 옛 사진, 음반 자료, 구술 기록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잊혀진 춤의 흔적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춤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은 물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서울 경기 지역 전통춤의 다채로운 매력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자세한 공연 정보는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여름방학 때 문득 찾아간 시골 초등학교. 햇볕 따가운 운동장에 사람 그림자 없고 일찍 하는 여선생님의 풍금소리. 미루나무 이파리 되어 찰찰찰 하늘 오른다. 나태주 시인의 시 여름방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어느새 우리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았고요. 학생들 발걸음으로 뜨거웠을 학교 운동장도 조용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일찍